0: 네, 새소리가 새삼 뭔가 예. 좀 비가 개어서 그런가? 청량하게 들렸던 악뮤의 소문의 낙원, 어제 힌트로 드렸던 최성 퀴즈의 정답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소고기 칩 세트 받으실 10분. 7459-9028-4112-3033-0822-1639-9243-3219-5231-2159 요렇게 10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선고표 게시판에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비읍 선물 3종 세트, 보리차 세트, 보정 속옷 세트, 실비 김치 세트 받으실 분. 30년 교직 생활 퇴직하고 최근 오늘 아침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퇴직 후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이 저의 삶의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네, 1713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편안한 나날들 이어지기를 응원드리고요. 자,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이용하시는 단체 문자방에 한번 재미삼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고요. 네. 오늘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삼일제약, KB국민은행, 유엔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이고
10: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9: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0: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11: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9: 좋다!
10: 두루두루 누리라고?
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현철의 목소리에 애슐리 박이 피처링을 한 노래였어요. 투둑 투둑. 투둑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디 잔고 차는 소리에 덩달아 신난다고요? 잔고가 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오정현님? 한 10원 가나? 라디오에서 한번 틀면 10원도 안 갈걸요? 거기에 대한 환상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 현디는 부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네. 자, 1996님 오늘 아침에서 당첨 안내 문자가 왔는데 월요일 날 사연 당첨된 줄도 모르고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다시 듣기로 들어보니까 상대가 남성 커트 전문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900번째 당첨 너무 기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예, 모르실 수 있죠. 뭐, 라디오를 2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속보이는 홍보는 계속됩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중이고요. 혹시라도 형편되시면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이 청취율 문의 전화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2056.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문자 경우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여기를 100단위로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000번째 문자에는 계속해서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꼭 뭐 사연이 근사하고 거창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는 정말 청취자를 떡밥으로 잘 낚으시는 소녀 강태공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제 처음으로 와이프가 큰아이 초등학교 작은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자기가 오늘 아침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윤상 씨가 처음 올 때부터 현장 일하면서 미니로 매일 듣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두 아이와 함께하느라 고생 많소. 미네 씨, 아이도 데려다주고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좋은 노래 많이 나오는 오아윤 들으렴. 요렇게 지금 듣고 있다면 깜짝 놀라겠죠? 라고 미네 씨, 네, 남편이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미네 씨라면은 남편이 보낸 확률이 100%입니다. 8384님. 그래서 노래는 JS의 종로에서, 이 곡은 박보미님이 신청하셨거든요. 같이 들어.

JS 종로에서 네. 5849님 상무님하고 거래업체 가려고 상무님 차에 탔는데 시동 켜자마자 라디오에서 오늘 아침이 나오네요. 상무님도 애청자인가 봐요.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상무님도 놀라시겠죠? 지금 직원분과 함께 차로 이동 중이신 모든 상무님들이 옆자리를 힐끗 쳐다보시지 않을까? 미네님도 놀라고 상무님도 놀라고. 네, 5849님이 그렇죠. 다 요즘 문자 시대니까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쪽 미니로 문자 주시고, 아 미니가 아니라 문자 게시판으로 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바로 그냥 노래 한 곡 끝나고 사연이 소개되는 세상. 제가 처음에 DJ 할 때만 해도 엽서가 거의 95% 팩스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소개되신 두 분께는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79님은 30분 일찍 출근하면 상대를 못 만나고요. 30분 늦게 출발하면 1시간 정도 상대를 만나요. 그래서 저는 늘 후자를 택하죠. 아,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정신 형편이 더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도 되시는 거면은 네, 앞으로도 꼭 늦게 출발해 주시죠. 저는 몇 달 전부터 오늘 아침을 듣기 시작했어요. 깜빡하는 날

오프닝 놓치는 게 아쉬워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듣고 있답니다. 아 이거 감사해서 어떡하죠? 8379님 하긴 그래도 오프닝이 라디오를 준비하는 저희 가족들 식구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죠. 네. 아유 청취율 조사 때라 그런가 뻔뻔스럽게 막 방송 자랑도 하고 또 힘 주시는 문자도 많이 오고 네 힘내겠습니다. 3374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우산은 뭐 그냥 일회용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얘가 온전히 우산을 들고 나가서 가져온 적이 없는 거 있죠. 몇 개째인지 생각도 안 나요. 아, 제가 그런 애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갖고 갈 때는 꼭 챙겨와야지 하는데 집에 올 때 빈손이라 왜 그때 생각이 나지? 7057님 가게 셔터를 올리니까 비에 씻긴 거리가 너무 맑아요. 아직 손님은 없지만 커피향을 먼저 채워두니까 왠지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휴 상상이 되네요. 그 거리가 아무튼 주말권 근데 접어든 금요일이니까 모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444님이 신청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편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폭염 때는 라이터, 휴대용 연료용기, 그러니까 뭐 스프레이 이런 것들, 열에 민감한 것들은 차량 안에 두지 말아야 하고요. 집중호우 때는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침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데 관리자의 사전 점검도 아주 중요하죠. 관리자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배수시설의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또 침수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운행을 중단하고 전원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장마철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또 빗길 운전이 아닐까. 그 수막 현상 때문에 막 차가 미끄러지고 아찔한 순간들. 네,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혹시 기후동행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이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9월 1일부터 카드 사용이 종료돼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전국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로 전환을 하면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 이 교통비가 만만치 않은데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파야 좋아하세요? 이게 열대 과일이라 한국에선 재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파파야를 국내에서 키우는 농가가 있대요. 심지어 연간 100톤 규모의 파파야를 생산하고 있는 곡성에 있는 한 농장이 있는데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를 하우스 공기를 데우는 난방으로 활용한대요. 이게 재배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35도라서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아무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난방비도 아끼고 이 폐열 하우스 그러니까 공장 폐열을 이용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건데 기후 변화 시대 농업도 이제는 친환경과 효율을 함께 키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이 열대과일 파파야를 맛보고 달콤한 향에 반해서 천사의 열매다 라고 했대요. 이탈리아의 항해사로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유럽인으로서는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탐험가 누구일까요? 탐험가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 사람인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이용하셔도 좋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알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래는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

멋진 별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네. My Universe. 와이프랑 차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몽길 대장.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애교 있으시네요. 0625님.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정답 콜럼버스입니다. 뭐 마르코 폴로도 나오고요. 예, 여러 탐험가들 마젤란도 나오고 다 그냥 재미로. 자, 매운 실비 김치 세트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 3576님, 파파야 얘기 나오니까 파파야로 만든 쏨땀이 먹고 싶어요. 갑자기 저는 그 베트남 영화 중에 그린 파파야 향기 생각이 나네요. 자, 6686-8355 심저현 이선희님. 저희 소박하지만 네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주말이라 신나요. 0495님. 근데 1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이셔서 유산균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더블로 신나시기를 바랍니다. 7178님. 강릉에서 택시 운전하고 계신데 유산균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그리고 300번째 5146, 400번째 3153님께도 아, 이렇게 목이 메지. 벌써 400번째가 왔다니까 1부 끝나기도 전에 감동을 해가지고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스타의 노래 신청하신 4788님. 네, 신청곡 Loving You 지금 준비했어요. S-I-P-A-R.

러블리즈의 아츄였습니다. 야, 이 노래가 10년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때부터는 정말 손살같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20살부터 30까지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제가 윤상씨 팬이기도 하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시간에 늘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처음 용기 내어 봅니다 라고 8004번님. 사실은 윤상씨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뭘 가르쳐드린 게 있다고 선생님. 아, 새싹 청취자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습해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침부터 병원 갔다 왔어요. 잠도 설치고. 다들 목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0: 7177님 저도 그 영향인가 봐요. 확실히 요 며칠 또 습하다 보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8727님도 조심하시고 지금 한강을 달리면서 오늘 아침을 듣고 계신 0303님 뛰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프 뛰는 50대 아줌마가 사연 보냅니다. 야, 하프 마라톤을 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멋진 풍경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정원에서 꽃 모종도 캐고 텃밭에서 호박이랑 레디시, 샐러드용 채소 뜯어서 좋은 이들 만나러 가요. 싱그러운 여름입니다. 라고 여름을 지대로 누리고 계신 3475님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우면 추운 걸 피하려고 했고 더우면 더운 걸 피해 다닐 생각만 했지 추워서 더워서 할 수 있는 일을 별로 생각을 못 해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태국 친구들 3명과 함께하는 딸기 농장이에요. 요즘 베트남 친구들은 다 선풍기 점퍼를 입고 일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우리는 안 샀는데 우리 부부는 좋아 보이길래 이번에 따라 샀거든요. 근데 이거 천국이에요 라고 8033님 그 요즘에 그 냉각 기능이 있는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던데요. 저도 선풍기 하나 장만을 했는데 오, 조끼에 아예 이렇게 팬이 달려 있군요. 아무튼 하우스에서 일하셔도 땀 많이 흘리실 텐데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제 기능을 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를 드립니다.

네, 지금 흐르는 전주는요 8051 또 손영은인 아 이거 노래까지 시작해버린 라우브의 목소리로 Paris in Rain 흐르고 있고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0: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음악.

네, 오늘은 노래라고 안 하고 왜 음악이라고 했냐면 연주곡을 하나 떠올렸는데요. 아무래도 하늘이 좀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노래로 꽤 사랑을 받았던 영국 출신 밴드라고 해야 할까요? 유닛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윙아웃 시스터.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시스터 들어가는 팀 중에 진짜 포인터 시스터즈 말고는 거의 남자들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 여자가 없는데도 왜 트위스티드 시스터는 헤비메탈 밴드도 있었고. 아무튼 이 팀은 앤디 코넬, 이 사람이 이제 곡을 쓰고요. 코린 드루어리라고 하는 디자이너 출신 여성 싱어가 굉장히 그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앨범을 내는 기간이 한 20년마다 한 번씩 해체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의 앨범 중에서 칼레이도스코프라고 하는 앨범이 있거든요. 뭔가 오늘 또 영화 대사관도 있고 약간 비장미가 흐르는 그런 영화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연주곡이거든요. 자, 더 칼레이도스코프. 이게 이제 만화경이라고, 우리에겐 뭐 독일어로 국카스텐이라고 우리 또 하연우 씨 있는 밴드가 그 만화경 방향을 돌리면 막 계속 변하는 그거에 이제 영어 이름이 칼레이도스코프라는데요. 칼레이도스코프 어페어. 오늘 생각난 음악입니다.

0: 네. 밖에서 지금 세윤 작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영화와도 참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흡족해하고 계시다고. 다행입니다. The Kaleidoscope Affair, Swing Out Sister의 연주곡이죠. 네. 자,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가마치 통닭과 함께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인론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짐.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0: 얼른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는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그 영화 팬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 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번도 내한을 안 했었던 것도 몰랐어요.
1: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네. 지난번에 오지 않았나?
0: 그러니까
1: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니까 예전에 알쓸별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맞다.
1: 네. 거기 그게 이제 외국에 가서 촬영한 거라 오펜하이머 때 네. 거기에서 찍은 게 한국 예능에 나와서
0: 그쵸.
1: 마치 무슨 유퀴즈에 나오듯이 네. 한국에 와서 며칠 출연한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0: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기에
1: 네.
0: 그래도 내적 느낌으로다가 워낙 이번 영화는 한국에서 나올 때마다 반기니까
1: 진작에 왔어야죠.
0: 한 몇 번은 오셨을 거라고
1: 진작에 왔어야 되는 게 인터스텔라가 네. 북미를 제외하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데가 한국입니다.
0: 왜일까요? 네.
1: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터스텔라를 그렇게까지 천만 관객이 볼 그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에게 좀 학습용으로 많이 보여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 아, 왜죠? 효도하라고?
1: 우리 아이들을 이과로 키우기. 우리 아이들을 이과 영지로 키우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종의 좀 학구열을 자극해 보려고 인터스텔라를 보여준다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 당시에 인터스텔라가 천만 됐을 때 사실 그 뒤에 왔었어야죠.
0: 그러니까 네. 천만 아니 그 다른 유럽 진짜 왜 그러지? 뭐 유럽 그럼 왠지 이게 네. 집단 지성도 높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만 네. 못한데요?
1: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는 저도 무척 좋아하는 영화고
0: 네, 저도 너무 좋아하고
1: 정말 잘 만든 영화이지만 네. 북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객이 본 네.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0: 아...
1: 테넷이나 오펜하이머 때 한국에 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이제라도 오는 게
0: 이번
1: 다행이네요.
0: 작품이 뭐 오디세이?
1: 오디세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0: 네.
1: 이야기상으로 보면 그게 트로이의 속편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유명한 호머의 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묶이잖아요.
0: 네, 네.
1: 호머의 그 일리아드에 해당하는 게 이제 트로이였다면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잖아요.
0: 네.
1: 그 이야기를 만든 거죠. 네.
0: 근데 느낌상 트로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1: 네.
0: 오디세이는 굉장히 막 뻥 같아요.
1: 이게 제가 듣기로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트로이도 연출을 하고 싶어 했었다는
0: 그 시절에도요?
1: 얘기는 들었었는데
0: 네. 네.
1: 그랬으면 전혀 다른 영화가 나왔겠죠.
0: 그러네요.
1: 그렇죠. 제가 트로이 하면 기억나는 건 브래드 피트의 매끈했던 다리. 네. 네. 네. 그게 가장 먼저 좀 기억나는 트로이였던 걸 생각해보면 논란이 아마 연출했다면 제가 지금 좀 다른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감독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나왔겠죠. 네.
0: 그렇군요.
1: 금발머리 브래드 피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였어요.
0: 그 영화
1: 네. 근데 재밌었습니다.
0: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방영 진짜 멋있었죠. 네. 솔직히 오늘은
1: 네
0: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내드릴 퀴즈에서 맞출 정답은 사람을 맞추는 거고요.
0: 네.
1: 영화 감독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아.
1: 제가 요즘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영화 어때?
0: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사 다녀오셨죠?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점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똑같은 영화에 대해 물어볼 때 왕가 사는 남자가 그랬거든요.
0: 아.
1: 대체 어떤데 그렇게 그래? 뭐 이렇게 되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대체 어떤데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보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그래서 감독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영화 저도 안 그래도 수윤 작가님의 반응이 되게 궁금했어요.
0: 네.
1: 이거 시사하신다 그래서.
0: 네.
1: 왜냐하면 깐느 때는
0: 네.
1: 그다지 저는 오히려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랬는데
0: 네.
1: 그냥 차분하셨거든요 그때는.
0: 그죠. 왜냐하면 깐느에서 오는 반응은 사실 걸러봤어.
1: 아 그렇군요.
0: 네. 깐느에서는 모든 영화의 기립박수를 원래 치기 때문에 한국 그 언론 보도를 통해 뭐 5분간의 기립박수, 10분간의 기립박수가 어떤 영화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제가 직접 좀 보고 판단하려고 했죠.
1: 네. 그렇군요. 기본이 7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1: 자 그러면 힌트송이 그냥 뭐 대놓고 이번 네. 오늘 영화 이름인데
0: 그렇죠.
1: 감독의 이름을 맞춰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부담 없이 알려드립니다.
0: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 기회가 왔네요. 덕분에
1: 저도 네. 클라투 노래 틀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요.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이 영화 이 호프를 연주한 감독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쵸. 그러면 팝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자, 호프 클라투였습니다. 이 호프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1: 네.
0: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했고요. 자, 팝콘 받으실 다섯 분 1985-2362 윤희영 이철님 그리고 이분은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6280님인데 나홍진 고성 겁나 재밌죠.
1: 네.
0: 고성.
1: 아, 받침 하나 차이네.
0: 그러니까요.
1: 예. 네.
0: 아이고 진짜.
1: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고성.
0: 고성.
1: 못 하겠죠?
0: 못 하겠죠. 네.
1: 고성이라고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0: 아, 저도 네. 그 진짜 뭐 이분은 아무튼 나홍진 감독님은
1: 네.
0: 등장 때부터
1: 네.
0: 어떻게 신인 감독이 저런 영화를 찍지라고 했어요.
1: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호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홍진 감독이 어떤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잠깐 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시작은 2008년에 추격자였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장편 데뷔작인데 그 전에 단편 때부터 사실 소문이 났었어요. 이상한 감독이 하나 나타났다.
0: 네.
1: 근데 2005년도에 완벽한 도미요리라는 단편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학교에서 뭐 그 영화를 공부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광고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한 서른 무렵에 이 완벽한 도미열이라는 단편을 냈는데 이게 그 당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절대 악몽 작품상인가를 받았어요. 완벽한 도미열이라는 단편을 보면 앞으로 나홍진 감독이 무슨 영화를 만들지가 좀 대충 감이 왔던 거죠. 제목 그대로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의 이야기인데 도미요리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0: 네.
1: 도미를 손질하다가 도미의 눈이 좀 약간 손상을 입어요.
0: 네.
1: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점점점 그런 식으로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단편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근데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0: 설득력 있게
1: 이 사람은 뭔가 할 것 같다. 근데 그 뒤에 2007년에 한이라는 단편이 있었어요.
0: 한.
1: 네, 한 이건 흑백으로 슬로우 모션으로만 딱 진행이 되는 단편이었고 그 한은 땀 한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0: 네.
1: 가령 사우나에서 이렇게 세신사 하시는 분의 땀방울부터 시작해서 어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땀방울까지 그야말로 촬영의 힘으로 와 영상 잘 찍는다는 느낌이 딱 그 올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완벽한 도미오리라는 작품에서 뭔가 이상한 취향이지만 이야기를 되게 잘 쓰는 감독인데 한이라는 단편에서 영상미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하는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주고 추격자라는 영화를 이제 딱 만든 거죠. 근데 이 추격자가 생각해 보시면 추격자 이전까지 물론 살인의 추억이라는 엄청난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0: 네.
1: 한국의 범죄 스릴러 장르의 대폭발이 일어난 건 추격자부터예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2008년 추격자 이후로 갑자기 한국 영화 특히 극장가의 절반 이상이 범죄 스릴러가 다 정말 채우던 시기가 코로나 전까지 이어졌거든요.
0: 맞네.
1: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왔던 영화였고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그 전에 타짜의 악이라는 역할도 있었지만 그 주연 배우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바로 이 작품. 그리고 하정우라는 배우의 진정한 시작이기도
0: 그쵸,
1: 하고요.
0: 그쵸.
1: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4885 너지.
0: 네.
1: 그리고 개미 슈퍼 아주머니.
0: 네.
1: 개미 슈퍼 아주머니.
0: 아, 거기 또 진짜 김영희, 서영희
1: 네.
0: 배우.
1: 서영희 배우.
0: 이렇게 어이없이 한번 살았는데 이 감독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랬어.
1: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고
0: 예.
1: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황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0: 네.
1: 예. 근데 황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무지막지하잖아요.
0: 그건 진짜 좀 고어 네. 영화예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방송이라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추격자도 원래 뒤가 훨씬 더 고.

0: 한 그런 설정이었는데 네. 배급사에서 뜯어 말려서
1: 아, 그랬대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추격자 지금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1: 아.
0: 근데 황해라는 작품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때 뭐가 그 한참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됐냐면 이게 그러니까 개봉일을 정해놓고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1: 오.
0: 그러니까
1: 와,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다.
0: 그런데 개봉 한 달 전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을 열 달을 했습니다.
1: 네.
0: 촬영을 열 달을 해서 배우들이 힘들었던 게 같은 장면인데 여름에 찍고 쉬었다가 겨울에 찍고 그래서 연결하기 힘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 왜 그래야 되지?
0: 완벽한 도미요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1: 아, 네. 네.
0: 완벽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완벽한 도미요리의 주방장 같은 마음이 나홍진 감독에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찍고 싶어서 열 달을 찍어놨더니 후반 작업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 네.
0: 후반 작업을 할 수 없이 급하게 한 뒤에 거기에서 이제 후회를 했다. 내가 다음에는 원 없이 후반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는 한 1년 넘게 후반 작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곡성이라는 영화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0: 제가 2016년에 칸에 갔을 때 곡성을 리미에르 극장 2,500명 관객과 봤거든요.
1: 네.
0: 지금도 그 극장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1: 와.
0: 사람들의 다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1: 그렇죠.
0: 그런데 이번에 호프가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1: 뭘 봤는지
0: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느낌. 그리고 이게 지난 세 편의 영화의 또 재밌는 그 뒷얘기 중에 하나는 그 무시무시한 추격자는 발렌타인데이에 개봉을 했고요. 그 무시무시한 황해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을
1: 아,
0: 했고요.
1: 진짜? 진짜 네. 안 어울린다.
0: 그 무시무시한 곡성은 5월 가정의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1: 아뭐 아, 네. 5월은 또뭐 더워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0: 네.
1: 12월에 MG 가져오라오 MG.
0: 네. 그러니까 이게 나홍진 감독이 원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공부에 취미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친구들은 당구장을 가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당구장을 안 땡기고 사우나가 좋았다. 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좋았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은 나이트를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우나와 나이트에서 배운 세상. 사우나와 나이트에서 그 당시에 좀 마주친 수많은 인간 군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영화를 만드는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이따 조금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좀 이렇게 좀 사신 분들이
1: 네. 예,
0: 좋은 의미로
1: 네.
0: 영화를 만들어야 영화가 다양해지고 재밌을 텐데 요즘엔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해서 영화 감독이 되신 분들의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약간 지루함들이 있거든요.
1: 아.
0: 네, 약간 좀 거칠게 살아온 분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들만의 에너지라는 게
1: 아, 그렇죠.
0: 어쩌면 나홍진 감독 이후에는 어떤 감독에게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1: 그래도 그 언나가는 애들이
0: 슬프기도 했어요.
1: 한둘은 있게 마련인데
0: 네.
1: 아무튼 전반적으로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반듯해진 거는 사실이니까
0: 네.
1: 나홍진 감독 세대만 해도 뭐 그렇죠 고등학생이 그쵸. 나이트 가고 노는 애들은 놀고 사우나는 의외다.
0: 근데 바로 그런 그 2016년의 곡성 이후로 10년 만에 나온 신작이 바로 이 영화 호프입니다.
1: 그래서 영화 감독들의 벌이가 제일 궁금해요.
0: 네.
1: 10년을 놀고 먹을 수 있다. 자, 저희가 광고 좀 듣고요. 이제 직접 호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0: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4: 자, 먼저 한 분의 한 줄 평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호프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에 대해서 이현숙님께서 추격자도 황해도 곡성도 진짜 재밌고 진짜 싫어요.
5: 이제 그 느낌이죠.
4: 아, 네. 그러니까 곡성 진짜 뒤끝이 좀 오래갔죠.
5: 이게 보면 사실 장르가 나홍진이라는 장르라는 점에선 같지만 개별 장르는 사실 조금씩 달라요.
4: 그쵸?
5: 곡성은 오컬트였고.
4: 네.
5: 추격자는 그야말로 범죄 스릴러였고 황해는 더 사실 장르를 좀 붙이기가 애매한 영화였고 근데 박찬욱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2016년에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란 영화로 깐느에 나가고 나홍진 감독이 곡성이란 영화로 미드나잇 스크리닝 역시 또 깐느에 갔을 때 두 분의 대담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박찬욱 감독이 원래 무서운 거 못 본다고 그러거든요.
4: 아, 그러세요?
5: 네, 무서운 영화 자기 되게 싫어하고 못 본다고.
4: 저 그래 무서운 씬 많이 찍으면서
5: 자신은 가장 무서운 영화들을 늘 이렇게 찍고 잔인한 영화 찍는데 자기는 잔인한 것도 못 보고 무서운 것도 못 보고 싫어한다고 그러는 분인데.
4: 뭔 얘기야.
5: 그래서 곡성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근데 그때 나왔던 대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곡성의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자다가 깼다는 거예요.
4: 에.
5: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찍을 아가씨 하중으로 생각하자. 왜냐면 내가 찍은 영화의 하중으로 재밌으니까 웃기니까 하중으로 생각해야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추격자의 하중으로 떠올라서 또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그때 했던 얘기가 그게 나홍진 감독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데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영화마다.
4: 맞아요.
5: 네,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쩌면 영화 감독 최고의 재능일 텐데 나홍진 감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 영화인데 추격자가
4: 네.
5: 아직도 우리가 4885 너지 할 때 김윤석 씨 표정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고 개미 슈퍼의 내부 진열대까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떠한 영화든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한번 보면 오래도록 잔상이 남는 기가 막힌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4: 그게 진짜 스토리를 떠나서 네. 그 이미지들이 그 곡성도 보면은 쓸데없이 네. 그 저 흉가에
5: 네.
4: 그런 세트를 그렇죠. 어떻게 연출을 했지
5: 특히 그 마지막 엔딩 뭐 황정민 씨 구타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시퀀스들은 많은 영화에 있었는데 뭐랄까요 그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나홍진 감독의 어떤 그 이미지를 못이라고 치면
4: 네.
5: 나중에 이렇게 못을 다시 뽑을 수 없을 만큼 깊이 그냥 박아버린 느낌이에요. 꽉꽉꽉꽉
4: 눌러버리는 아주 나무 안에 네. 박히도록.
5: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떤 영화를 보면 이미지들이나 무엇보다 기운, 그 영화의 기운이나 에너지가 마음 깊이 박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나홍진 감독의 가장 큰 힘인데 호프를 보시면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이미지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 근데 네. 아무튼 그 외국 배우도 꽤 나왔는데
5: 네.
4: 주연에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이렇게만 써 있네요.
5: 마이클 패스벤더나 알리시아 비칸데르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는데 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4: 그 둘이 부부잖아요.
5: 예.
4: 예.
5: 그들이 연기한 건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로 예. 새로운 크리처의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0: 마이클 패스벤더 나온다고 분명히 봤는데 어디 나왔지? 여러분이 보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1: 네. 이게 지금 제작비가 국내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0: 지금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네. 그 정확히 제작비를 밝히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가운데는 아마 최고라고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이미 촬영은 2년 전에 끝났어요.
1: 아 진짜요?
0: 후반 작업 2년 한 겁니다.
1: 대박.
0: 완벽한 도미 요리. 네. 네. 거의 그 보통 감독들은 후반 작업 편집하느라 자기 영화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거를 나중엔 괴로워하거든요.
1: 네.
0: 나홍진 감독은 좀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거의 천 번 넘게 봐도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계속 보는 게 너무 좋대요.
1: 아.
0: 한 장면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뭐 두 시간쯤 되는 편집을 바꾸려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1: 뭔지 알아요, 저는.
0: 이건 좀 타고난 거라. 네. 예, 이제 그러한 좀 DNA는 좀 사람이 타고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의 집착에 가까운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1: 근데 왜 앞에 초반부 CG는 2년이나 네. 시간이 있었는데 가서 욕먹고 그러고 있어?
0: 그 몇 달이 부족해서 깐느 갈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CG가 선보였다. 뭐 이런 거죠.
1: 야, 2년도 네. 부족하다고? 야,
0: 잘 땐 줄거리를.
1: 네. 줄거리, 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원해줄 인력들은 산불 끌어갔고 이젠 통신도 두절이 됐다. 호포 출장소에 범석과 성애는 노인들뿐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놈을 쫓아 산으로 향했던 청년들과 성기는 되려 놈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린다.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마는데 자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몇 안 되는 선택받은 자 김세윤 작가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선예매만 20만 명이래요.
0: 네, 아니 그 제가 본 언론 시사의 좌석수가 300석 되는데요.
1: 네.
0: 몇 안 되기는요.
1: 네. 아, 그래도 몇 안 되죠.
0: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1: 아니, 내용은 뭐 이렇게 보면
0: 네.
1: 아무튼 뭐 별로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0: 이게 네. 호프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곡성하고는 달라요. 곡성은 사실 이야기 자체가 복잡해서 사실 한 번 봐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고
1: 맞아요.
0: 설명을 또 보고 막 이동진 평론가의 해석을 보고 막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또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뭐 다양한 상징들을 보고 두 번 세 번 보고 이래도 이야기가 정확히는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밌다는 영화가 곡성이었다면 호프는 물론 영화를 본 뒤에 생각해보면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화에 담겨있는 이야기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전개됩니다.
1: 아.
0: 그냥 추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SF영화.
0: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전입니다.
1: 네.
0: 근데 크게 그냥 산막 구조고요.
1: 네.
0: 제가 뭐 예고편에 나와있는 수준 안에서 전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1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살인의 추억의 공간에서 괴물을 찍는 느낌이에요. 네. 괴물이 한강에 나타났었잖아요.
1: 네.
0: 한강이 아니라 살인의 추억의 눈두렁의 괴물이 나타나면 어떨까? 살인의 추억의 어떤 그런 시골 마을의 괴물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느낌으로 이제 1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조스 같아요. 이게 뭐 조스가 처음에 우리 스필버그의 조스를 보면
1: 네.
0: 상어가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지느러미만 살짝살짝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호프라는 영화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그 실체를 영화 시작 45분이 되어서야 처음 봅니다. 근데 그 초반 45분의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깐네에서 처음 이게 그 소개되었을 때 모두가 후반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려도
1: 네.
0: 특히 그 초반에 1시간 정도의 시퀀스에서는 만장일치의 찬사를 보낼 만한 엄청난 긴장감을 초반에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2막으로 가면 숲에서 놈놈놈 느낌이 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정이 처음 시작하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게 마을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네.
0: 막 소의 사체가 막 길바닥에 있고 하니까.

0: 않습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두 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황정민 씨는 마을로 가고 조인성 씨는 숲으로 가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막이라는 건 마을로 간 황정민 씨가 그 정체불명의 존재와 처음 마주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2막으로 넘어가면 숲으로 간 조인성 씨가 또 다른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치는 이야기인 거고 3막에선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추격전을 벌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네.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156분 동안 심장 박동을 최대치로 올려놓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깐네에서 공개된 이후에도 그렇고 언론 시사 이후에도 그 처음에 그 1막 구조의 3막 구조의 1막이 끝난 뒤에 2막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월드컵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그 2막이 그렇게 좀 늘어지는 느낌 안 들었고요. 네. 오히려 1막에서 정신없이 추격만 하면서 아무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2막에서는 이제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좀 정보를 준 다음에 다시 3막으로 내달리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좀 이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 같은 게 황해의 상영시간이 156분이었어요. 오. 곡성의 상영시간이 156분이었습니다.
1: 다 맞추네요.
0: 호프의 상영시간이 156분입니다. 네. 원래 호프 깐누 버전 160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개봉하면서 156분이 되었습니다. 오. 저는 이거
1: 슬퍼 의도지 뭐.
0: 네. 156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데 하나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스포도 아니고 이미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많이들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게 거대한 3부작의 일부 느낌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라는 느낌은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를 던져주고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뒤에 뭐 쿠키 같은 게 있어요?
0: 쿠키는 엔드 크레딧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56분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시고 화장실 급하다고 처음에 엔드 크레딧 그 사람 이름 한두 개 뜰 때 나가시면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아. 엔드 크레딧 맨 뒤에는 없는데 네, 중간에. 엔드 크레딧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그 쿠키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영화가 잘 된다면 만들어질 3부작. 이 영화가 잘 되면 만들어지겠죠. 이 영화가 잘 된다면 만들어질 3부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3부작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의 힌트가 지금 포털에 나와 있는 이 줄거리 소개에 있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마지막 문장이 이거거든요. 이게 영화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마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봉한 호프는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을 그려낸 게 아닐까. 그렇다면
1: 입장 차이가
0: 아마도 만들어진다면 이분은 입장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고 3부에서는 온 우주의 비극을 보여줄 것 같다. 나는 이제 혼자만의 좀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인간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냥과 추격인 거예요.
1: 그게 본질이죠. 인간의 역사가. 네. 서로 뭐 피부색만 달라도.
0: 그죠. 예. 우리가 뭐 미지와의 조우나 컨택트처럼 낯선 존재와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도를 알아 그쪽의 의도를 알아내고 할 어떤 그런 여유도 없이 일단 내가 모르는 게 내 눈앞에 있고 뭔가 사나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사냥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호프라는 점에서 이 3부작의 이 일부는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을 수많은 관객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게 아닐까
1: 그러니까
0: 싶어요.
1: 이게
0: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1: 집단적으로다가 만나면 네. 그렇게 되나 봐요. 헤일메리처럼 개개인이 그죠, 둘이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네. 되는데 이게 여럿이 모여있으면 네.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뒤에서 저걸 뭘 믿고 네가 지금 이러다 보면 서로 진짜 죽일 듯이 이렇게 무지에 의해서 싸움이 되고
0: 그래서 저는 약간 호프를 보는 순간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우리 어릴 때 우리가

0: 기대했던 가장 좀 원초적인 만족감과 쾌감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냥 정신없이 와 뭐야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1: 그것이 뭐예요?
0: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영화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다.
1: 아, 진짜 기대돼요.
0: 생각이 네. 들어요.
1: 네. 뭐 잘 돼서 진짜 나홍진 감독 하고 싶은 대로 3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명대사를 하나 소개 받을게요.
0: 이번 영화의 음악을

0: NOPE. 근데 호프네요.
1: 네. 높 다음에 호프를 작업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높 사운드 트랙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의 음악을 골랐어요.
0: 네.
1: 높입니다.
0: 듣고 오겠습니다.

0: 예, 이게 높 맞아요. 그게 하도 그 영화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런 음악이 나왔던 게 갑자기 기억이 얼핏 나긴 합니다.
1: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정호연 씨 아, 처음 맞아요. 등장하는 순간 진짜 멋있고
0: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예,
1: 네. 물론 조인성 씨 그 숲에서 놈놈놈 찍을 때 정말 또 멋있고 황정민 씨 뭐 연기야 뭐 근데 한 명 이미 이제 다 좀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0: 네.
1: 이면식 씨가 임팩트 있게 그쵸. 나오십니다.
0: 이면식 씨 갑자기 그 예고편에 네. 나오더라고요.
1: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네. 반갑더라고요.
0: 그러네. 네.
1: 좋은 배우들이 그 나홍진 감독 영화 은근 웃겨요. 예. 은근히 코믹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0: 있죠.
1: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좀 코믹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큰 역할을 이면식 배우께서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0: 진짜 종잡기 힘든 감독임은 확실합니다.
1: 그러니까 나홍진. 어릴 때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0: 네.
1: 만화가는 정지된 컷이 이어지잖아요.
0: 네.
1: 정지된 컷들 사이가 너무 궁금하고 나는 그것까지 다 표현하고 싶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잖아요.
0: 아, 확실하네요, 철학이. 네,
1: 그래서 지금 좀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가 만화를 좋아하는데 애가 좀 뭔가 해낼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만화책 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나중에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의사가 뭐 인구의 몇 퍼센트 된다고 지금 다들 그냥 아유 네 그러면은. 어떤 시퀀스의 대사를 듣나요?
1: 오늘의 대사는 영화 곡성에서 네. 한 장면을 골랐습니다.
0: 아, 멋이 네. 중헌디 아니고?
1: 네, 그건 아닙니다.
2: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3: 아니요.
2: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곳이

0: 다요.
1: 제가 이 대사를 고른 이유는 나홍진 감독은 미끼를 던진 것이고
2: 네.
1: 우리는 그것을 꽉
2: 물어본 것이요.
1: 물어온 세월이
2: 아, 그쵸.
1: 추격자 이후로 늘 무슨 영화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혹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물어온 세월이 이제 18년이다. 네. 그래서 호프도 뭔 영화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나 아마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뭐 곡성이란 영화는 뭔 영화인지 알고 그 미끼를 덥석 물었나요? 네.
2: 그쵸.
1: 그냥 뭔가 물고 싶으니까 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호프란 영화도 지금 갖고 계신 궁금증 그대로 그 미끼 물고 극장 가시면 156분 동안 적어도 지루하지 않은
2: 그게 중요한 거죠.
1: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한 느낌으로 오랜만에 극장에서 그
2: 네.
1: 시간을 좀 만끽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뭐지?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난 앞으로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극장을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냥 정말 이런 화제를 몰고 오는 인물이
1: 네.
2: 참 한국 사람이라는 게
1: 네.
2: 너무 좋아요. 그냥.
1: 그래서 아마 호프는 그냥 보고 나면 서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예.
2: 그렇군요.
1: 뭐 그런 게뭐 사실 극장 가는 재미죠. 뭐.
2: 네. 잠깐 광고 듣고 마무리할게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예, 오늘 영화 대사관이 끝나면 완벽한 도미오리가 가장 오래 남을 것 같다고 5690님이 네. 세윤 작가님 어떻게 나른한 목소리로 무섭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그 뭐 그러니까 사람을 낚죠. 네. 네. 아무튼 저도 기대하고요.
3: 네.
2: 아무튼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3: 네.
2: 끝곡 뭐 들어요?
3: 마지막 곡은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2: 그건 언제 나와요?
3: 8월 5일 개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오, 호프랑 네. 붙네요, 거의.
3: 네. 근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은 아마 오로지 극장에서는 호프가 차지하지 않을까.
2: 네.
3: 그래서 노래는 온니 호프. 네. 맨디 무어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2: 아, 제목 좋다. 온니 호프. 예.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할 텐데 굳이 그런 미련을 또 한번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현실 속에도 후회와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하루에 울리는 휴대폰 알림은 평균 90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새로운 유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언가를 보고 넘기고 또 무언가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들어본 건 언제였을까?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읽었던 건 언제였을까?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귀 기울인 건 언제였을까? 금요일 오전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오늘은 휴대폰 알림 끄고 책 한 권, 노래 한 곡,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0: 안녕하세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저는 정희정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와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 시간 청취자였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된게 정말 신기하고 설레고요. 이렇게 거리가 환히 보이는 스튜디오도 마이크도 아직은 모든 게좀 낯설고요. 긴장도 되지만은 벌써 첫 곡도 함께 들었고 이렇게 인사도 나눴으니까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닐까요?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는 이름 그대로 책과 음악, 지역의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좋은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책이 건네는 위로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책에서 만난 쉼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음표 사이, 그리고 전시와 공연, 영화와 축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 소식을 전하는 문화 산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음악이나 소개받고 싶은 책, 알리고 싶은 공연이나 전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의 어떤 이야기든지 보내주세요.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는 여러분의 작은 문화 살롱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1, 2부는요, 유성물산교역, 베스트슬림, 주식회사 두드림 SNC,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주항공, 삼일제약, 롯데렌탈, 알레스아우터,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1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16: 토익은 해커스.
1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8: 여러분, 저 했어요.
19: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8: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1: 제주항공
22: 짐.
23: 지긋지긋 무조맨
24: 티 어실 원스야
25: 딱

0: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0: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 속에서 만난 쉼표. 한누로 자몽 살구 클럽. 밥 먹었어? 어제 별일 없었지. 네 얘기 조금 더 들어도 될까? 나는 네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몽의 쌉싸름 맛은 우리가 견뎌야 할 오늘이고 살구의 부드러운 빛깔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내일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 무엇을 모르는 당신, 우리가 필요합니다.

한노로의 0 플러스 0 듣고 왔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부 함께 만나는 책에서 만난 쉼표, 오늘 첫 책으로 싱어송라이터 한노로의 첫 번째 단편소설 자몽 살구클럽을 소개해드렸고요. 함께 들으신 곡도 한노로의 0 플러스 0이었습니다. 자몽 살구클럽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지치고 힘 빠지는 날, 뭐 거창한 위로보다 정답보다 밥은 먹었어? 오늘 어땠어? 뭐 이런 평범한 한마디가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한노로는 제2세대의 록스타, G세대 록스타, 국문과 출신 싱어송라이터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2022년에 데뷔를 했는데 누군가를 위로하는 음악을 꾸준히 발표를 해왔고요. 올해는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음악이 아닌 이렇게 소설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어서 문화라디오 책에서 만난 쉼표 첫 책으로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고 하면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책에서 만난 쉼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혼자 읽기 아까운 책,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위로받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왠지 자몽클럽, 자몽살구클럽 속 아이들과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나는 애써 굳은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직은 멀었구나 사는구나 그래 요즘 가수 진영이 너무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로 불러서 쇼츠 반복하시는 분들 무한 반복하시는 여성분들 많다고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랑 노래인데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745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골목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외가 왔습니다. 성주 꿀참외가 아주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났는데 몇 번 더 들리자 마음이 쓰였습니다. 서툰 발음 속에서 하루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려가 참외 한 봉지를 샀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초년생이라 모든 것이 서툽니다. 어르신들께 넉살 좋게 안부를 묻는 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상담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능숙함보다 서툰 진심이 먼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먹은 참외는 유난히 달았습니다. 8745님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또 서툰 시절이 있지요. 오늘 제가 그렇고요. 그렇죠? 오늘 사연 들으면서 완벽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8745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겠습니다.

0: 7745님 신청곡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고 왔습니다. 요즘 김장훈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다고 해요. 습툰훈이라는 자신을 조롱하는 이런 밈마저도 웃음으로 받아들여서 특유의 대인배다운 모습으로 MZ세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롱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작은 문화살롱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저 역시 첫 방송이라 지금 많이 서툴지만은 진심만큼은 오래 전해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089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3512님, 안녕하세요. 담양에서 떡하고 참기름 공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방송인데 너무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작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은 떨림이 보였나 봅니다. 5025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목포 MBC 찾아봅니다. 자주 문자 보냈었는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진도에서 목포 출퇴근하는 초보 농장주입니다 하셨어요. SG 오노비의 라라라 신청해 주셨는데 7489님도 똑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 김정혜 여사님 팔순을 기념해 여사님 모시고 큰언니 선영이 둘째 선숙, 선진, 막내 선혜까지 제주도 여행 갑니다. 라라라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팔순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자매가 함께 떠나는 제주 여행. 벌써 목소리가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7489님의 신청곡이고 또 5025님의 신청곡입니다. 광고 듣고 노래 듣겠습니다. MBC
1: FM for you.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1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같은 풍경을 보는 것이고 또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음표 사이, 그리고 전시와 공연, 영화와 축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문화 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오늘 음표 사이에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국민 고백송이라 축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원곡은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이정열이 1999년도에 발표한 곡입니다. 잔잔한 기타와 피아노 선율 위에 담담한 고백을 담아낸 이 노래가 정말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노래를 만든 윤민석 작곡가는 사랑 노래뿐 아니라 세월호 추모곡 잊지 않을게를 비롯해서 시대를 노래하는 음악도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작곡가 윤민석 씨와 가수 이정열 씨 모두 암이라는 큰 병을 이겨낸 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노래가 좀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감사와 축복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원곡자 이정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역시 원곡만의 담백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음표 사이, 오늘은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함께했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작은 문화 살롱 오프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128님,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DJ님이신가요? 새 프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0128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1277님, 반가워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참 듣기 좋네요. 박지영의 안녕이란 슬픈 말 신청합니다. 이건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문자 주신 분 계십니다. 1337님, 저 유학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 7년 차 번아웃이 왔는지 몇달 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연히 독일 유학 지원 프로그램 보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지원 단계지만 39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1337님 응원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좀 지쳤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게 생각보다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텐데 아직은 39이라고 하셨죠? 가장 좋은 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독일에서의 새로운 이야기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37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조조 할인 듣고요. 광고 듣고 잠시 후 문화산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동네 문화공간과 축제 현장을 함께 걸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앞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P 한 장으로 목포의 시간을 여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LP로 듣는 목포 이야기인데요. LP 음악과 함께 목포와 항구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시간에는 AI를 활용해 나만의 목포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영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꼼지락 실험실 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꼼지락 실험실 스페이스 스튜디오. 그리고 참여 신청은 세라돌 플레이스 꼼지락 실험실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LP의 따뜻한 소리와 함께 목포의 시간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1일 오전 11시 목포의 역사와 클래식 음악, 문학이 함께하는 문화다방 브런치 콘서트가 열립니다. 목포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브런치까지 제공이 되는 특별한 콘서트라고 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20명 소규모로 추첨을 통해서 초대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도에서 열리는 공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민속예술의 본고장 진도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도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도 토요 민속여행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람료는 늘 무료였고요. 7월 달에 7월 11일 공연의 주제가 하풍상수,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찬물을 담은 무대라고 합니다. 태평소 신하위를 시작으로 진도 북소리 2인 합북, 그리고 판소리 흥보가 제비 노정기, 무용도 있네요. 벚구춤, 그리고 민요 신뱃노래까지 진도의 대표적인 전통

보통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8일에는 음풍영월이라는 바람을 읊고 달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또 다른 무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진도에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안군 전용노을미술관에서 오는 8월 30일까지 기획전 심상 흑과 먹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희가 김두석 작가와 서희가 박용도 작가의 2인전으로 흑과 불 그리고 멋과 붓이라는 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광주 소식입니다. 광주 ACC 아시아문화전당에서 7월 29일 ACC 브런치 콘서트 플러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술평론가이자 도슨트 이창용 씨가 그리스 로마 신화 클래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예술과 인문학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요, 이렇게 우리 곁에는 음악과 미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문화 공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잠시 일상을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산책이었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첫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 보니까 라디오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오래 듣고 마음을 건네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진짜 많이 떨렸습니다. 목소리 떨고 계시네요.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어느 순간은 제가 방송하고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함께 웃고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이지만 좀 작은 팀이 된 것 같은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 곁에도 이 좋은 문장 하나 그리고 좋은 노래 한 곡 그리고 문득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 DJ님이신가요? 앞으로 새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응원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사실 오픈 라디오여가지고 많이 굉장히 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다 보여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도 지나고 있고 목포역에서 목포로 오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지금 커다란 캐리어 들고 제잘제잘 되면서 건너오시는 분들 보이는데 이분들도 다 저희 문화라디오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열린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저에게 와 닿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긴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셨잖아요. 마치 좀 저에게 응원하라는 맞춤 맞은 그런 사연들 보내주셔서 제 첫 방송에 정말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신청도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마지막 곡은 1277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박지연의 안녕이란 슬픈 말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첫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3312번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좌우명을 소개합니다.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0: 암요, 개근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석은 열정과 성실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금에도 출근한 모든 분들 대박나자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1: 함께하는 특별한 밤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크.

0: 그렇죠. 아버지의 좌우명, 성공의 8알은 출석이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쓰러져도 학교 가서 쓰러져,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 가면은 모든 게 또 일어납니다. 근데 모든 게 또 일어날까 봐 걱정해서 출발을 안 한다?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저는 학교는 솔직히 말하면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예. 개근상은 한 번도 못 받았구나. 예. 12년 예, 교육 과정 중에 개근상이 그러네. 정말. 예. 진심으로 한번 예. 사죄드리고 라디오 개그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라디오 개그는 그리고 저희 대학로에서 예전에 S본부 공채였을 때 그 7월에 붙었어. 6월에 붙었구나. 6월에 붙어서 6개월간 그 S본부에서 월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하듯이 월말 평가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가지고 채점을 다 하는 거예요. 32명을.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까지 제가 꼴찌였거든요. 예, 32명 중에 꼴찌, 내 앞에 양세형,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김영인, 예, 그 바로 앞에 김기욱. 예, 요렇게 약간 꼴찌 군단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나가기가 싫었어요. 예. 내가 괜히 한다고 그랬나? 맨날 이렇게 무시당하고, 너무 싫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내가 선택한 길 그냥 가보자 해서 매일 나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야 돼요. 이 꼴찌들의 반란이 꽤 심했습니다. 예, 그런 거야. 이거 대박났죠. 예, 허이짜 양세혁, 김기우 대박났죠. 행님아 대박났잖아요. 그러니까 꼴찌들 팀들이 11월부터 거의 10월 11월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입각 물고 그 낙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학로에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흙이었어요. 흙바다. 예. 그래서 꼭 올라가는 거기까지 가놓고 우리가 저기 사람들 그 동대문에 불 켜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게끔 하자! 이러면서, 화이팅! 막 이러면서, 예. 별명이 쭉정이들이었어요. 쭉정이들. 진짜. 맨날 꼴등하니까 같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코미디를. 맨날 꼴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안 하려고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매번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빠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막 집에까지 갖고 막 데리고 가가지고 질질 끌고 와서 우리는 무조건 대학로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꼴찌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뭐든 가자. 그리고 매일 하는 거는 죽어도 못 이긴다.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3, 4, 5 우리 고막의 피스, 고막 릴렉스 타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준비했으니까요. 예, 기다려주시고 저 이쯤에서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디어실 원스야.
12: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Dirty Pop.
12: Yo. Sick and tired of hearing all these people talk about.
13: 금요일엔 팝송 금팝.
14: When is it gonna fade out? Then you got to realize what we're doing is not a trend.
13: 자, 신나는 불금 더 신나는 팝송 타임 달려볼 텐데요. 오늘 저의 추천팝부터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예, 저의 추천팝은 얼마 전에 또 잉글랜드, 예, 또 월드컵, 예, 월드컵이 축구가 있었는데. 와, 주드 벨링엄이 두 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리케인이 PK를 얻어가지고, 그게 조금 약간은, 예, 좀 재밌게, 예, 이겼죠. 재밌는 경기였죠. 우리는. 예,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주드 벨링엄이 이제 그 경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많은, 진짜 거기까지 와주신 영국 팬들이 헤이 주드 이 노래를 다 불러줬어요. 주디 벨링엄한테 정말 활약을 많이 했고, 사실 주디 벨링엄이 없었다면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 예, 그 정도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진짜 이 주디 벨링엄에게 헤이 주드를 불러주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예, 정말 명장면이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추천 팝 폴 매카트니의 헤이 주드 듣고 올게요.

네, 금쪽 같은 팝송 금팝.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 오다의 주인공은 바로 3535번님. 제가 분명 솔리드의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알고리즘이 이 음악을 추천을 하대요. 영문을 모르겠으나 오랜만에 들었더니 좋습디다. 금팝에서도 한번 갑시다 라고. 아, 예, 제가 또 이 그룹 굉장히 사랑하죠. 예. 또 미국에,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미국에 솔리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이분들이 원조기 때문에 거기다 붙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예, R&B 교과서. 예.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아카펠라. 아카펠라 하면 사실 저는 이분들부터 떠오릅니다. 예. 아, 옛날에 나우 믹스, 뭐 이렇게 맥스. 예. 그리고 채널 V 최알리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 이 그룹이다. 예, 오늘 직독직기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R&B 그룹 보이스투맨이 1992년에 발매한 싱글인데요. 에디 머피, 할리베리 이 주연의 영화죠. 부메랑의 OST로 수록이 되면서 빌보드 핫100에 무려 3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34주 연속이에요. 직독직기를 하자면 길의 끝, 도로 끄트머리. 예, 하,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분들은요, 아, 문자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보이스투맨의 길의 끝

네, 오늘 즉석 직캐 퀴즈 정답은요. 도로 끄트머리. 바로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예, 이 노래는 뭐 사실 교과서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아카펠라로만 이루어진 Industry of the Nigh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그 노래를 처음 맥스인가요? 나온가요? 거기에서 들었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 소리지? 예, 깜짝깜짝. 주와뚜비와 이건데 둠둠둠 이렇게 베이스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었다. 예, 까지 말씀드리고요.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팝을 만나봐야죠. 와, 우리 102번님. 테일러 스위프트가 마침내 결혼을 했네요. 하객이 1,000명이 넘고 뉴욕 도로도 막고 완전 세계의 결혼식. 식사는 뷔페였을까요? 스테이크였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Shake It Off. 아, Shake It Off. 예, 틀어주세요라고. 지금 제가

지금 뭐 사실은 그 미식축구의 탑스타, 예, 완전 정점에 있는 세계적인 탑스타와 정말 그 정말 세계적인 팝스타, 탑스타와 팝스타가 만났는데, 와, 거기에 경찰 인력이 몇천 명이었대요. 예. 그리고 모두 다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고, 예, 거의 약간 그 무슨 백화점인가 어디 돔을 빌려가지고 아예 그곳에 들어가서 드론도 못 띄우고 헬기로도 못 가는 그곳을 완전, 예, 그리고 4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다. 그 도시를 위해서 400억을 기부했다니까. 원래는 욕할 준비가 돼 있던 거지, 뉴욕 시민들도. 왜냐, 차 막혀, 도로 통제해, 다시 돌아가야 돼. 얼마나 자진이 났겠어요. 하지만 어머나, 400억 기부했네. 그렇다면 인정해야지. 예, shake it up. 예. 아, 일단 테일러 스위프트 진짜 비폐였을까? 거기에 힘밥이 있었을까? 뭐가 있지? 미국은 국수 안 먹나? 결혼하면 국수 먹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축하했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예, 노래 듣고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아시죠? 내일 낮 12시엔 정오의 희망곡.
1: 오르는 청취율까진 멈출 수 없나 봐.
2: 청취율
3: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Oh, get up, move on me tonight.
2: 청취율 고공행진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카카카카.
4: 5시간만 있으면 자유, 프리덤! 예, 불금 신형 라이트 오픈합니다. 자, 그 전에 맛보기 퀴즈 바로 가봐야죠. 오늘 신형 라이트에는 김건모의 더블이 나갈 예정인데요. 더블은 두 배를 뜻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세 배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트리플, 3번 3X라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4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후라이팬 쏴드리면서 붉은 맞이 앵콜 신형 레이트 고고띵! 오랜만에 이 노래 듣습니다. 후루쭈쭈 준비할게요. 평행선 갑니다. 키모! 91.9 정오의 맞고 01256 3300 자, 후루쭈쭈 기지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기대감을 잡히시기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Let's go! 오케이, 나는 나밖에 몰라야 돼요. 땡큐. 자, 오케이, 땡큐. 예. 어, 우리 5124번님, 흐르츠, 흐르츠. 흥타밤 가성하라고. 아, 그렇죠. 예, 워터밤이 있다면 상암에는 흥타밤이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어, 그러면 다음 노래. 예, 우리 이정현의 아리아리 갈게요. 아리아 노래 틀어줘. Baby.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예, 그 다음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들어온다. I want you, baby.

예, 아, 오랜만에 예, 아리아 노래 들어줘. 예, 아리아리 듣고 왔고요. 우리 권희주 씨. 언니 둘째 이유식 먹이는데 너무 신나서 숟가락이 자꾸 리듬을 타요. 사랑해 언니 최고라고. 아, 이유식 먹일 때 얼마나 심심해. 예, 얼마나 심심해. 애기가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긴 하지만 완전 알아듣진 못하고, 예,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속이 타지. 예, 비틋하면 애기도 잘 먹어요. 예, 찬찬히 냠냠 쩝쩝 꿀꺽. 예, 또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 또 장 회장님 모셔볼까요? 예, 바로 출발. 예, 추추 갈게요. 예, 추억의 발라드 렛츠고.

Thank you. 아 시원하다. 예, 아 시원해. 우리 김은선 씨, 어머 요리하다가 엉덩이 흔들고 있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하시네요. 울신디 건강해라. 땡큐. 넥스트 송은요, 바로 이거 한복 그냥 갔으니까 김건모의 더블 갈게요. 더블. 예, 묶고 더블로 가. 더블 갑니다. 렛츠고!

자, 다시 돌아오세요. 91.9로. 예, 오케이, 땡큐. 아, 오케이. 우리 8307번님. 송도 버스 기사입니다. 오케이. 아이타운 인천. 밥 먹고 은행 나왔습니다. 비트는 더블, 운전은 안전. 크크크, 컴온. 이분 래퍼다. 예, 이분 래퍼다. 자, 빠유 갈게요. 잠기는 빠유. 예, 하나 싹 드리고요. 신은진 씨. 어머.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매일 이렇게 신나요? 이사 와야겠어요. 매일 그렇지롱. 14년째 그렇지롱. 자, 대환영이에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자, 우리 서정석 웨이라, 예, 최경무 웨이라, 막내 웨이라, 예, 빨리 웰컴 드링크. 남은 거 바로, 예, 다 때려서 드리세요. 예, 그때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노래, 코요테예요. 파란 갈게요, 파란!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제가 준비되셨나요? Come on! 자, 쿠쿠 김펑 쿠 바로 갈게요. One, two.

나보다 대체 더난 게 뭐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 떠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민지 씨 에너지가 빵빵. 졸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요. 졸음을 내쫓아요. 일단 정오희망고 예 91.9 2056-33땡땡으로 전화하면 정오희망고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순덕 씨 열일하다가 몸풀기에 딱이네요. 99 김범구 입에 쫙 붙어요. 맞아요. 원래 구르부 구르부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김범구로 들려요. 김범구, 김봉구 뭐 이렇게 김병규까지 또 들릴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노래 예 또 예 기깔나게 한번 가볼게요. 윤희의 두트 예 두 번째 트랙 갈게요. 요 노래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갈게요. 우리 선생님들 에브리바디 괴롭하면 무조건 다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 갖다 씁니까? 어저께 혹시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나요?

0: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우리 임명선 씨가 왓쥬아리 왓쥬아리 와리와리 오케이 땡큐.
1: 어머나 세상에나 우리 권세진 씨가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신디 남편이랑 경주에 와가지고 불국사를 걸으면서 신용나이트를 듣는데요. 신랑이 많이 놀라네요. 아, 불국사에서 듣는 호루라기 신명난다. 불국사니까 약간 또 감당해야 되나요? 예. 어 광고 가야 돼요?
0: 고요하게 예 광고 갔다 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화의 만곡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불금맞이 신형나이트 앵콜타임으로다가 즐겨봤고요. 잠시 예 뭉쳐있는 어깨 승모근 한번 풀어주시고 문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더블은 두 배. 그렇다.

그러면 세 배를 뜻하는 말은 바로 1번 트리플이었죠. 예. 당첨자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분명히 몇몇 분들은 해트트릭 얘기하실 거예요. 예. 무조건이다. 오답자 중에 해트트릭 있다 없다? 있다. 예. 말씀드리면서 2부 끝곡은요. 이너피스 또 가야죠. 김동률의 그게 나야. 요 노래 듣고요.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고막 힐링 타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포미닛의 볼륨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 제주항공
2: 짐.
3: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찬,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어마나 우리 재즈한 제작진 라청주 기간이라고 또 참고 대개방했습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요, 바로 아쿠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예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 사연 보내고 싶다, 아쿠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짜로 긴백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 예 보내주시고요. 노뮤직 노라이프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8263번님, 엄마와 함께 도서관 투어를 가면서 문자 보냅니다. 아, 사실 저는 도서관이 지루하고 힘든데 신디는 어때요? 도서관 종종 이용하시나요? 제 마음을 달래줄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싶습니다 라고. 아, 도서관 투어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뜨문뜨문 저는 저랑 아빠랑 같이 산 적이 사실 뭐 이렇게 막 2년 예, 또 뭐 잠깐 또 할머니 집에 살다가 한 1년 또 있다가 또 딴 데로 전학 갔다가 또 한 1년 막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모이면 주말마다 오빠랑 저랑 아버지랑 같이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버지 그 책을 어릴 때 다 읽어가지고 두세 번 읽은 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이 없나 하면서 예, 아빠와 저 오빠 이렇게 세 명이서 도서관을 항상 갔어요. 예, 그 되게 생각보다 너무 화가 많이 나시죠.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떠시더라고요. 아, 어릴 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 기억이 아버지가 늘 책 읽는 거. 예, 아버지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오빠도 또 책을 좋아하고 오빠는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읽어요. 지금도. 예, 제빵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권 정도는 사실은 바로바로 바로, 예. 그래서 오빠를 이기려고 속독하는 법을 계속 깨우치다가 나만의 속독법이 또 생겼다. 예. 책방사. 예. 제빵사가 아니고 책방사.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1986번님. 얼마 전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 교체비만 4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만 23만원. 아침밥 하다가 인덕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소기 먹통입니다. 배터리 교체만 15만원이라는데 돈 좀 보태가지고 새로 하나 살까요? 스텔라장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틀어주세요. 라고. 자, 이때 좋은 게 뭐예요? 구독. 예. 요즘에 구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달에 뭐 만 몇천 원씩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구독을 한 군데에서 많이 하면 상품권이 또 나와요. 백화점 상품권이. 그러면 거기에서 액정 이런 거 또 보호필름 같은 거 미리 사놓고 또 요 휴대폰도 이렇게 보험을 또 들어놓으면은 싸게 맥혀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새로 사가지고 막 AS 몇 년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구독을 하면 정기적으로 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또 예. 필요하다. 예. 아, 지금 세오 되더니 경제적이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 옛날부터. 구독이에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약간 변했어요. 그럼 다른 걸로 교체도 가능하니까 구독, 예, 구독이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

네, 하이케 여름이었다. 그리고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또 출산 장려 방송답게 우리 또 예. 우리 임산부 선생님들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7053번님, 임신 40주 예정일을 다 채운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는 아직 나올 생각이 없네요. 덕분에 남편과 단둘이 부산으로 마지막 데이트 가는 중입니다. 찰떡아,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신청합니다. 라고. 야, 이게 첫째죠. 예, 첫째면은 꼭 생각했던 날에 안 나와요. 예, 좀 늦거나 출산이, 그러니까 예정일이 제 친구도 12월 28일 날 이제 예정일로 잡혔어요. 근데 언제 태어났냐? 1월 1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이게 막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예. 아우, 그리고 아기 낳고가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예, 임신했을 때는 이제 내 몸만 간수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면역력이 다 떨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면역력 있죠. 그걸 아기한테 다 줘서 엄마가 아프니까 꼭 비타민이나 이런 거 좋은 거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1228번님, 둘째 출산하러 전남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는데요. 직장 때문에 여수에 혼자 남아있을 남편이 걱정입니다. 사실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왕오빠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신혼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노래, 빌 위더스의 Just Two of Us 신청합니다. 라고. 아이고 세상에나. 10살 많아도 그냥 남편 남편이에요. 10살 많고 20살 많고가 이게 나이가 적고 작고가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냥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더라고요. 예. 저도 물어봤죠, 친구들한테. 예. 그 완전 연상을 만난 친구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지금 굉장히 또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10살 많든 15살 많든 20살이 많든 애다라고. 그러니까 완전 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고 완전 큰 아들이랑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말씀드리면서 얼른 예, 또 순산 예, 그리고 건강하게 건강한 출산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노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5: 정화해망고 김신영입니다.
4: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5: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6: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7: 자꾸 들어주세요.
8: 02로 전화가 오면
7: 핑미 핑미 핑미 핑미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노뮤직 노라이프. 저와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오늘 라청조 기간이어서 소개된 모든 분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주셔서 아쿠 예 드립니다. 예, 우리 8937번님 나이 50이 넘어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강아지가 쓸개골 수술을 해서 병간호 중입니다. 제가 요즘 흥얼거리는 아이오아이 갑자기 틀어주시면 신디 기운받아서 힘내볼게요 라고. 굉장히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예 수술을 하는 곳이 이제 쓸개골. 예, 그게 이제 탈구가 많이 돼가지고 그거 꼭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힘들기 때문에 저도 간병을 꽤 오래 했죠. 예, 조단이라고 저희 그 치와와 예 산책을 너무나 싫어하는 강아지. 제가 김포 살 때거든요. 근데 산책을 또 응봉동 살 때 산책을 너무나 싫어하는 강아지여서 저도 너무 작아서 진짜 막 수술도 많이 했었고 조단이가 예 그리고 음식도 많이 불려줘야 되고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예, 감기에 또 쉽게 노출이 돼서 양말을 잘라가지고 또 옷을 또 예 입혀줘야 되고 추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돗자리를 깔아놔야 돼요.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다 해놓고 예 카페트도 사가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딱 11살 돼서 예,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예. 네. 또 마음이 예 엄청 싱숭생숭해요. 예. 가족을 보낸 거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막 그 방울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걸 너무 몰랐다라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5756번님, 40대 청취자인데 난생 처음 좋아하게 된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런 잇 듣고 싶어요. 저는 비록 늙었지만 열정적인 푸른 청춘들을 보면서 올 여름도 뜨겁게 보내볼랍니다 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40대면은 이제 동년배인데 늙다니요. 예, 한창이에요 선생님들. 저기 환갑 선생님들이 보면은 아직 깐난쟁이에요. 예, 호대 지금 그렇게 하면 혼나요. 스트레이키즈 나도 좋아해요. 예, 나도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젊다. 예, 우리 푸르르다.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래 간병 화이팅. 예,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런잇 듣고 올게요.

네, 아이와이의 갑자기 이어서 스트레이키즈의 러닛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우리 노뮤직 노라이프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아, 먼저 7288번님, 신영 언니, 저 지갑을 안 챙기고 나왔지 뭐예요? 혼자 집에 못 들어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호수 주변 산책도 하고 분수쇼도 보고 이렇게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영 언니한테 문자도 보내봅니다. 아. 노래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아, 선생님 진짜 지갑을 잘 놓고 오셨네. 베스트. 아, 이 음악은 뭐 기가 막히죠. 와, 이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딱 들으면서 호수를 거닌다. 와.

아, 이거는 뭐 최고다. 예. 그리고 6369번님, 퇴직 후에 자격증을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신 저희 아버지가 다시 일하러 나가십니다. 퇴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모습에 괜히 제가 뿌듯해요.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면서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 신청합니다. 라고. 아, 요즘에 뭐 문화재 가이드, 뭐 이런 것도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예, 보면은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더 포근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가이드 그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자격증이 많아요. 많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유재하의 내 맘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듣고 올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

0: 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침에게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독장산은 독을 지고 독도 판사나 가신다. 사발장산은 사발을 지고 사부랑 살짝 넘어가고.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음성의 고울출 어르신이 부르는 등짐장수 노래입니다.
2: 양푼장산은 양푼을 지고 부자지 골목만 찾아가고.
3: 등짐장수의 등에는 어떤 물건이 실렸을까?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등짐장수의 뒤를 신나게 따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역장산은 벽을 지고 해산진만 찾아가고.
4: 02-2056-33땡땡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전화 왔다. 그렇다면 이 코너를 크게 외쳐주세요. 노 뮤직 노 라이프 행운의 7. 예, 일곱 글자다. 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아쿠의 주인공 바로 7883번님. 신디, 얼마 전 선물 사브르에서 축구선수 퀴즈를 풀었던 축친자 최축구입니다. 이번 월드컵 가슴속에 열불이 나는데요. 우리 선수들 고생 많았고 남은 북중미 월드컵 잘 즐겨볼게요. 제 마음과 같은 노래 BTS의 불타오르네 신청합니다. 예, 뭐 또, 예, 또 축구 얘기하면 또 진심어리게 또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예, 우리 박보로, 예, 우리 박브라더스 박주호 선수와 예, 우리 또 박진호 선수 예, 또 예, 또 그 뭐라 그럴까 혁신 예 축구 혁신 예 가야 됩니다. 예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안 게임이 나와가지고 이 아시안 게임을 누가 예 감독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예 이슈긴 하지만 지금 뭐 벤투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비치고 있다. 내가 한다 뭐 이력서를 낸 건 아니지만 정말 무수한 또 감독님들 예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다. 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또 빠를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화이팅 하고요. 예 우리 축친자 최축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예 우리 최축구님과 제가 마음이 통했네요. 예 마음이 정확하게 투영이 됐네요. BTS의 불타오르메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시영이었습니다. 생용!

0: 용서해 줄게.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제가 2시의 데이트 잠시 와서 요즘 자주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머 언니 이렇게 밝은 분인지 몰랐어요. 언니 원래 이렇게 말이 빨랐어요? 뭐 그런 사연들 많이 오거든요. 다 이유가 있죠. 모처럼 왔다고 문자로 미니로 여러분들이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조금이라도 제가 더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문제는 아무리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도 제 마음처럼 전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샵 8000번 문자에 답장을 하나 적어놨어요. 지금부터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입력한 문자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좀 전에 썼거든요. 한참 고쳤어. 지금 가르쳐드릴 순 없어요. 받아보셔야 알아요. 7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신나게 달려온 저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첫 곡 Birds of a Feather. 이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였어요. 2시의 데이트 7월 1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빛나 PD가 걱정이야. 제목을 몇 번이나 알려주고 이거 빌리 아일리시예요. 저 그래도 팝으로도 진행하고 그랬어요. 저 그 정도 DJ 아니에요. 나 그리고 한로로의 영영도 이제 안단 말이야. 뭐지? 투바투. 다 안단 말이야. 2시의 데이트 DJ 안영미 씨. 잠시. 안영미 씨.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서 듣고 계세요? 매일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계속 들으시면서 심심하시면은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지금 문자. 아이야. 제가 이거를 이제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문자 많이 올지 몰랐거든요. 지금 348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용기 내서 언니 이름 불러보아요. 언니의 밝은 목소리로 오늘도 힘내봅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미경아 잘하고 있어 라고요. 미경아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다. 언니한테 문자 보냈구나. 언니가 문자 답장 보냈는데 받았니? 언니야 보냈어요. 언니가 지금 막 좀 전에 와가지고 막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0: 궁금하셨죠? 내용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안 되겠다. 그러면 심심할 아니 그러니까 그 심심해지는 거잖아. 알면은 그죠? 아시려면 문자 좀 보내시고요. 오늘 이따가 또 코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때보다는 좀 문자가 적게 올 수 있는 날이거든요. 코너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리고 막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빛나 PD가 오늘 생각했나 보다. 저 답장 하는 거 이거 괜찮다. 이희네 님이 우리 소라 언니 재능 발견 답장 너무 잘 썼는데 홈쇼핑 쇼호스트 하면 무조건 완판입니다 하셨네요. 제가 이런 거 해도 잘할 것 같아. 저 진짜 저 영업 진짜 잘해요. 은근히 잘한다 안 할 것 같지만 잘해. 전민정 님 정말 좋아하는 소라 언니 방송 들으려고 오전에 바짝 일하고 2시에 라디오 켭니다. 원래 오전에 놀고 오후 일 빡세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듣고 나면 곧 퇴근 시간이라 하루가 즐겁네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그래야 즐겁죠. 그래야 고민이 안 쌓여요. 고민 하나하나씩 덜어가면서 힘든 거 해가면서 즐기고 그래야죠. 8019님 야 이렇게 밀당하는 DJ 처음 봄. 언니 저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못 참고 문자 보내요. 언니 답장 받고 싶어서요. 진짜 저 언니 정말 좋아하는 거 숨기고 싶었는데 왜 숨겨 요즘 같은 때 알려야지. 제가 알죠. 밀당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나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 뭐 이게 뭐 맨날 입는 것처럼 입고는 왔는데 화장 조금 덜 세게 하고 왔거든요. 살짝만 하고 왔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늘진다. 그늘져. 요것도 밀당이야. 보러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다크서클 졌는지 그늘진 거 보러 오시라고. 지금 야 오늘도 영업 엄청 하네요. 자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들고요.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까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보내시면 여기 컴퓨터로 우리 작가들 우리 빛나 PD랑 다 확인하니까 내 사연 그냥 지나가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봅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올품 알레스 아우토 3일 제약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롯데 렌탈 프리미엄 방탄 꼭지 경기주택 도시공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KB 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스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녹음하거나 그럴 때 이제 노래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좀 이렇게 띄어서 부르면은 약간 좀 아련하게 들리면서 그런데 이게 가까이서 마이크를 쓰면 여러분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해야 될 땐 또 제가 마이크 엄청 입에 가까이 대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마이크 엄청 가까이 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시나요? 3902님이 답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또 답장해줘요 크크크크 하시면서 너무 신나셨어요. 답장 한번 다르게 해가지고 또 중간쯤에 제가 보내볼까요? 2시의 데이트 밀당의 귀재 이소라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루시드 폴 보이나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였어요. 딸랑딸랑 국장님 왜 오셨어요? 우리 MBC 라디오 국장님 오셨어요. 딸랑딸랑 여러분 박수. 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오셨나봐요. 저 스페셜 DJ 이소라예요.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 문자도 해가지고 제가 답장 보냈어요 지금.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우리 DJ 안영미 씨 지금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영미 씨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두 대 지키러 왔습니다. 6456님이 소라 언니 저 우기예요. 언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언니 그냥 우가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나? 응? 언니가 말해주면 정말 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오늘도 2시간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내볼게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는 뭐 만약에 듣는다 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직접 겪은 걸 뭐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언니가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괜찮아. 이 정도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문자 보내주셔서. 아니 그런데 제 답장 받으시겠다고 문자 메시지 진짜 지금 엄청 보내주셨거든요. 문자 내용은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제 문자 직접 받으셔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한 700개쯤 왔거든요. 아무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새싹회원 0615님 지금 막 문자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달콤한 바나나 우유 30분께 드릴게요. 아 바나나 우유 맛있겠다. 저도 하나 얻어먹었으면 좋겠는데요. 0615님이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두 대 청취율 조사 이벤트도 두 대 답네요. 소라 언니랑 같이 듣는 음악 너무 좋아요. 청취율 조사 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요즘에 하고 있죠.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맞죠? 예. 네. 빛나 PD가 그래서 아마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좋아요. 여러분한테 잘해드리는 게 문자건 노래 들려드리는 거건 말씀드리는 거건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아까 노래 신청하신 분 있었는데 영업천재 소라언니 단문자 궁금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문자 보내요.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제가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7465님 신청곡 들려드리는 동안에 제가 문자 답장 한번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내가지고 들어보세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어요. 에이, 여러분한테 행복의 주문 계속 제가 읊어드리고 싶어요. 네, 뭐 지금 방송하는 게 여러분께 드리는 주문이죠. 뭐. 네, 제가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열심히 예, 여러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537님. 뭔가 안정형 목소리 소라 언니. 목소리에 왜 청심환이 들어있냐고요. 그래?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 1334님. 소라 언니 목소리 들으며 가게에서 주먹밥 싸고 있어요. 초등학교 앞 작은 문방구 겸 분식하고 있거든요. 언니 답장 궁금해서 잠시 일손 놓고 문자 보냅니다. 아유, 문방구. 분식점. 아유, 최고의 조합이죠. 이건 뭐. 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일 다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 편히 쉬시고, 또 내일 또 나가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죠. 7903님. 문자를 읽어주고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자 답장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이런 DJ 처음인데, 너무 좋다 하셨네요. 저도 이거는 처음 해봐요. 저 공연 때 제가 공연 이번 5월에 공연 끝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손글씨로 제가 그 적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었거든요. 공연 끝나고 나서 가실 때 따뜻하게 문자 받아보시라고. 근데 라디오에서는 또 처음이네요. 오늘은 김인석 씨와 나의 엑스 이야기 코너 있거든요. 이문세 노래 피처링 개코 Free My Mind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한때는 콧대 높은 철벽, 지금은 살짝만 밀어도 넘어가는 가벽, 이소라.
1: 한때는 밀당 걱정, 지금은 혈당 걱정.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나의

0: 이벤트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 모십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아직도 음악이 쫙 깔리고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제가 뭔가 약간 연기 톤으로 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0: 네, 아유, 근데
1: 진짜
0: 평소에 네. 모자 그냥 툭 눌러 쓰시고 그렇습니다. 대충 하고 오시는데 오늘

0: 머리 너무 예쁘시고요.
1: 아, 오늘 네, 네. 좀 씻고 왔어요. 눈이 만난다고. 네, 아침부터 따뜻한 물로. 아, 날씨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온수로.
0: 잘생기셨어요.
1: 네네. 아, 감사합니다.
0: 여기, 아, 이, 아, 됐다.
1: 아, 네네네. 아, 네, 화면에 나가네요.
0: 아, 얼굴 예쁜데요. 네. 아, 네네. 저 얼굴 아. 뭐 어떻게 비교된다. 아니요. 저 오늘 화장 살짝 아니, 하고 왔거든요.
1: 아니, 저한테는 약간 그 전설의 동물을 만난 것 같은 이소라 누님. 왜냐하면 저 또 저희 쪽에서는 네. 늘 뵙고 싶었던 네 분이요. 왜냐면 개그맨들이 늘 흉내도 많이 내고 네네. 늘 동경하고 누님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0: 제가 개그맨들 네. 그 웃긴 분들 재밌는 네네. 분들을 네네. 너무 좋아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또 더 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리고 제가 KBS에서 프로포즈 할 때 방이
1: 맞아요.
0: 제가 쓰는 방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앞 앞으로 이렇게 개그맨들이 많이 맞아요. 왔다 갔다 지나다니셨어요.
1: 왜냐면 개그 콘서트 녹화도 거기서 맞아요. 했었어갖고
0: 네, 맞아요. 네.
1: 누님 얼핏 얼핏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근데 누님이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도 네. 그 방을 네. 마치 영구 결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0: 아 정말?
1: 이소라 방이라고 저희들은 저기 이소라 방이잖아. 뭔가 누님 쓰셨던 대기실.
0: 부끄러우면서 좋다.
1: 아 진짜. 그래서 네. 그걸 한참 동안 그러고도 몇 년 동안 이소라 방으로 불리웠어요. 저희들
0: 아,
1: 사이에서는.
0: 그래요.
1: 네.
0: 얼마 안 있다가 저 또 거기 놀러 가거든요.
1: 아,
0: 예, 노래 좀 하러
1: 아,
0: 가요.
1: 네.
0: 지금 이제 성시경 씨가
1: 아, 그러니까요.
0: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가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KBS는요. 그
0: 심야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딱 시간대.
1: 그러니까요.
0: 예.
1: 아유,
0: 제가 또 예.
1: 네.
0: 오늘 또 진짜 오랜만에 여기 네. 와서 안영미 씨 덕분에
1: 아, 네.
0: 잠시 쉬신다고.
1: 네, 네. 네.
0: 지금 안영미 씨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1: 영미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아, 누님 톤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0: 그런 얘기하지 마.
1: 아, 네네. 네.
0: 어저께도 뭐, 엄청 지금 불안해요 막 이러면
1: 영미 지금
0: 그랬단 말이에요.
1: 네네. 빨리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0: 자 네. 오늘 제가 이 코너 오늘 처음 하는데
1: 네.
0: 이거 막 연기가 좀 필요하고 그렇던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저 좀 도와주세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뭐 누님도 예전에 라디오 오래 DJ를 하셨고
0: 네.
1: 거기서도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맞죠.
0: 예. 근데 코너하고 이런 거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예.
1: 저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네. 이병진 선배님하고
0: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
1: 저 병진,
0: 병진
1: 선배랑도 또 친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호흡 맞추셨던 거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0: 네네네.
1: 저를 이병진 선배라고 생각하시고
0: 네.
1: 네네.
0: 근데 진짜 지금
1: 네.
0: 편해요.
1: 네네.
0: 서은이님이 네. 제가 뭐 그러니까 보기에 제가 네네. 좋아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도 네네. 있나 봐요. 네네. 온수로 씻어서 그런지 혈액 순환 잘 되시나 봐요. 오늘 인성님 혈색이 좋아요.
1: 그렇습니다.
0: 쓰셨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박가연님 사연
1: 네.
0: 좀.
1: 김인서공 안영미 씨, 이현우 씨 앞에서 까불까불 하시는데 소라 씨 앞에서도 까불까불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0: 아니 얼마나 까불까불?
1: 아니 저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좀 지긋기도 네. 하고 까불기도 하는데 네. 누님 오시니까 누님 톤이랑 약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영미랑 할 때는 또 영미 톤으로.
0: 사람이 다 그렇죠.
1: 그렇죠.
0: 예, 그 사람한테 맞춰지잖아요.
1: 네네네.
0: 예.
1: 영미랑 할 때는 조금 지저분한 토크를 많이 했었고 누님 할 때는 약간 네 품격 있는 토크로. 좀 모두를 바꿨습니다 지금. 네.
0: 김정욱님이 네. 아니 우리 언니 그 남자 그 여자 있던
1: 그러니까.
0: 사람이야. 엑스 이야기 가뿐하지 하셨던데
1: 네.
0: 언니 노안이라 글씨가 잘 안 보여. 읽으려고 근데 글씨가 안 보인다.
1: 폰트 좀 크게 해주세요.
0: 한 거예요.
1: 네네. 아 한 거야. 아 눈이 거 크네.
0: 글자라 글씨가.
1: 아 실제로 눈이 거만 크네요. 네네네.
0: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0: 자. 가볍게 얘기를
1: 네네네네.
0: 나눠봤고요.
1: 네.
0: 나의 엑스 이야기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0: 네. 장마가 곧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은 쨍 둥근 해가 떠있는 아침이었어요.
2: 아유 그냥 우산 가져가. 너 엄마 말 안 듣고 나갔다가 쫄딱 비 맞은 게 몇 번째야 지금. 어?
0: 엄마,
2: 한두 번이야?
0: 엄마 하늘을 봐. 비가 오겠어? 이렇게 햇볕이 쨍한데?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지하철을 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하늘은 내릴 때가 되니 돌변해서 갑자기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 손가락만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전 우산을 챙기지 못한 죄로 지하철역 계단 앞 지붕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요.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까 괜한 기대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산을 펼친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1: 고민만 하면 비가 그칠 줄 알았어?
0: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펼쳐지는 커다란 우산.
1: 우산도 넓은데 같이 쓰자.

0: 그러곤 제 어깨를 가볍게 우산 안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순간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건가? 이제 나도 썸을 타는 건가? 어깨 한쪽 끝이 젖어도 다 좋은 그런 연애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우산이 넓기는 넓더라고요. 누구의 어깨도 젖지 않고 걸을 수 있을 만큼요. 근데 선배도 3호선 타고 다녔어요?
1: 어, 몰랐어? 나는 너 몇 번 봤는데.
0: 저 봤다고요?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1: 네가 뭐 그때마다 다른 애들이랑 그... 아이 됐고 소라야, 아무리 젊음이 좋다고 비 맞고 다니지 마라. 너 감기 걸리면 고생한다.
0: 너 감기 걸리면 고생하잖아. 대단한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선배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많이 나는 거 정말로 아는 걸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감기에 걸리면 고생한다는 말을 다정하게 건네는 사람인 걸까?
1: 소라야, 학교 다 왔다. 난 과방으로 갈 거니까 너는 우산 강의실까지 쓰고 가. 알았지?
0: 거절할 틈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가던 선배는 자기가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1: 소라야, 나 너무 아파.
0: 선배,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1: 아, 그게 그렇게 됐어.
0: 기침 진짜. 그러게 왜 비를 맞고 뛰어가요? 나보다 더한 약골이었어. 빈잔을 주면서도 약은 먹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자꾸만 챙기다가 알게 됐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장마가 시작된 그날 내 마음에도 사랑이 시작됐다는 걸요.

0: 좋다. 아, 노래 좋네요. 캐스케이즈의 Rhythm of the Rain이었습니다. 김인석 씨.
1: 네.
0: 어떻게 안영미 씨랑 하던 거하고는 또 다르죠?
1: 또 다른 느낌입니다. 네, 네, 뭔가 감성에 촉촉히 젖는 느낌. 그리고 네,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씨여서 네. 또 사연이 딱 잘 맞았네요.
0: 네. 꽁트 듣고 우리 두댕이들이 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주제 뭘까요?
1: 오늘의 주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주제 X에게 반했던 순간.
0: 준비 엄청 하는구나.

0: 김만 PD가 따단까지 X에게 반했던 순간.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다들 있긴 있을 텐데.
1: 정말 별거 아닌 순간에도 별거 네. 아닌 포인트에도 반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저희 개그맨들은 특히나 네. 잘 웃어주는 모습에 무너집니다. 웃긴 모습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되려 웃긴 모습을 보면 싫어.
0: 아,
1: 막 나보다 더 웃기려고 하고 막 나서고 막 네 이러면은 꼴보기 싫어요.
0: 네.
1: 그런데 그냥 마냥 웃기만 하는 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0: 저 진짜 잘 웃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1: 저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개그맨들이.
0: 진짜 좋아하는.
1: 네네. 네.
0: 저 저쪽에서 지금 태균이 방송하고 있지만 네. 태균이 저 제일 좋아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웃어.
1: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
0: 진짜 네. 전 진짜 웃겨서 웃거든요. 그러니까 반하는 여자도 네. 여자도 이렇게 김인석 씨가 얘기하면 네, 네. 웃어주는 그런 여자가 좋아요.
1: 그럼요. 저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막 계속 웃어주고 배시시 웃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 막 너무 흔들리고.
0: 아, 제가 네. 몰라서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1: 저는 결혼했고 아이가 둘 있어요.
0: 얼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진짜 반짝반짝한다.
1: 감사합니다.
0: 피부가.
1: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0: 그래서 네. 웃어줘서 반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1: 잘 웃어줘서 그런 모습에. 아니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에. 그냥 계속 웃고 있더라. 웃음이 많은 사람이어서. 네.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근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지금 11년 정도인데
0: 얼굴 네네네. 표정이
1: 많이 바뀌고 네네네네 웃음을 자꾸 잃게 되고 네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0: 근데 좀 다르긴 하다.
1: 네.
0: 저는 조금 약간 차가운 모습에서 매력을 느껴요. 네. 그냥 이렇게 자기 일 잘하고 그냥 좀 차가운 사람. 네.
1: 자기는 계속 웃으면서 본인은 계속 웃으시면서 상대방은 차갑길 바라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
0: 아니,
1: 나만 웃을 거예요.
0: 여태껏 끌릴 때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저는 누굴 그렇게 오래 좋아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항상 차이는 쪽이고. 네. 처음에는 먼저 누가 저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차가운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냉정하게 차일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
1: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차가운.
0: 저 지금 진짜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신 건데. 네. 그렇다.
1: 그러니까요.
0: 저 지금 뭘 너무 느꼈어요. 나 왜 그동안 그걸 생각 못했지.
1: 그러니까 소라 누님은 네. 개그맨 중에서 찾아보세요.
0: 그냥 따뜻하게 웃겨줄 수 있는
1: 따뜻하게
0: 사람.
1: 웃겨주고 그냥 계속 웃고 계시면 되고.
0: 네. 그 점이 있고 차가운 네네. 사람이니까.
1: 네. 개그맨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전형적인 방청객 느낌. 너무 박수 치고 웃고 막 네. 다리 동동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네.
0: 저 이거
1: 적어 적어 주세요.
0: 적어놔야 돼. 네 네.
1: 작가님 프린트로 하나 뽑아 주세요. 네. 가져가시게 이따 가실 때.
0: 우리 여러분들 두댕이들은 어떤지 네. 한번 살짝 읽어 볼까요?
1: 네.
0: 예.
1: 8846 님. X에 반했던 순간은 비 오는 날 길을 걷다가 차도에서 잡아당겨 안쪽으로 옮겨놓고 할 때.
0: 아, 이게 뭔가 정말 보호해주고 위해주는 느낌이잖아요.
1: 네네네네.
0: 이런 건 많다.
1: 작은 자전거라도 지나가는데 탁.
0: 말없이.
1: 네.
0: 난 그때도 좀 차갑게. 그 와중에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그냥 툭 이렇게. 나는 아직도
1: 좋아.
0: 만화책 주인공을 바라나 봐요. 저는. 이선희님. 나의 엑스와 썸 탔던 추운 겨울 예뻐 보이려고 미니스커트에 코트 입고 겨울바다를 갔거든요.
1: 네.
0: 썸남이 절 위해서 장갑과 목도리를 준비해왔더라고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홀딱 반했었더랬죠. 그땐 추운지도 몰랐어요. 김인성 씨 이렇게 자상한 타입?
1: 이거 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네. 좀 바리바리 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 아니 여자들이 이런 거에 네. 반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방에
0: 네.
1: 개나리 보침처럼
0: 네, 네.
1: 넉넉하게 좀 챙겨놔요. 뭐
0: 네.
1: 핫팩도 넣어놓고 뭐도 넣어놓고 안 쓰더라도. 근데 갑자기 추워할 때 제가 딱 꺼내주면
0: 네.
1: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갈 때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좀 장갑, 목도리.
0: 여자친구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1: 네, 뭐 많이 만났죠. 많이
0: 아니 여러... 인기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네. 인상이나 네. 말하시는 그 목소리나 예, 이런 풍채가 여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1: 네네 약간 유도 선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풍채하니까
0: 덩치가 있으세요.
1: 네네네.
0: 여자들한테 좀 반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 네. 그러네.
1: 감사합니다.
0: 차갑지 않으시죠?
1: 차갑지.
0: 예. 그럼
1: 전 차갑지 않아요.
0: 그럼 전 안 반할 거예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1: 네, 5057님. 저요, 저요. 저 남편하고 7살 차이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제가 소개팅했다는 이야기에 차박 창문에 손댄 채로 누나 어디 가지 마.
0: 어떡하니?
1: 라고 해서 거기에서 반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 너무 쉬운 여자인가요?
0: 쉬웠구나. 진짜.
1: 아, 그거 한 번에.

0: 환갑잔치를 또 젊은 친구가 이렇게 또 준비해주고 먼저 환갑을 맞이하실 테니까 네네네 너무 좋죠. 알차게 또 준비해 줄 거 아니에요?
1: 저는 개그맨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생각 못한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해 줄 때 저렇게 웃긴데 머리가 좋아. 저 근데 머리 좋아서 웃기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개그맨들. 네.
0: 아, 개그맨이랑 환갑, 너무 잘 맞으시는데.
1: 환갑잔치 때 어떡해. 나는 진짜 연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
0: 아니요. 안 그러면 네. 보통 남편 환갑잔치를 본인이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1: 저 내일 모레 환갑이거든요. 저 58세예요. 진짜.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네. 거 100원. 미니는 공짜. 쭉쭉 보내주세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나이지의 노래 준비되어 있네요. 러브 119. 듣고 오는 사이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설원이 지금 나오는 분 누구세요? 인기 많을 것 같다는 분 궁금해요. 지금 듣기 시작해서. 5759님 새싹 회원이에요. 문자
2: 얘기하지 누구? 말아주세요.
1: 왜?
2: 되려 실망하실까 봐.
1: 우리 김인석 씨 지금 보이는 라디오 무흐즈 보러 들어오세요. 네. 진짜 잘생겼다.
3: 아, 감사합니다.
1: 내가 김인석 씨 우리 아들이면 잘 키웠다.
2: 우리 아들이.
1: 우리 아들이면 진짜 잘 컸다 싶은 그런 얼굴이에요. 자, 두시의 데이트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에게 기대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네.
1: 1499님 사연 좀.
2: 네. 오랜 옛날 MT를 가서 고스톱을 쳤는데요.
1: 네.
2: 선배 오빠가 크게 났어요.
1: 났어요.
2: 네. 쓰리고에 저는 피박이었는데
1: 네.
2: 제가 가지고 있던 피 9짜리를
1: 네.
2: 10짜리로 옮기면서 아유, 박음 연했네. 그러는데 그 배포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1: 1499님 아니 이 정도에
2: 아니 다들 돈 따려고 눈이 시퍼랬는데 어떻게 그런 배포를 네 그럴 수가 있었는지.
1: 노름꾼한테 반하다니 이런
2: 아
1: 이야.
2: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거에 반할 수 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연만 이렇게 글자로 보고 네네. 읽어서 그런데 잘 생겼을 거야.
2: 아~
1: 마음에 드는 외모였을 거야. 그러니까
2: 아,
1: 잘 생겼다기보다 이 우리 1499님 그
2: 취향.
1: 취향에 맞는 스타일이었겠죠.
2: 네. 아, 결론은 외모인가요? 뭘 해도?
1: 근데 우리 작가
2: 노름꾼이어도 외모인가요? 어?
1: 아니 봐봐 우리 작가가 고스톱도 은근 멋진 자세 나온대. 촥 때리는 거.
2: 아 약간 팔뚝도 굵고.
1: 그렇지.
2: 예, 탁탁 치는데 막 혈관도 다 서 있고. 막 이런
1: 팔뚝에.
2: 느낌. 예, 팔뚝에.
1: 나 약간 네네. 땡긴다. 어떡하냐?
2: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1: 네. 오승아 님이 네? 저는 벌레 잘 잡는 모습에 반했었어요.
2: 아~
1: 오늘 두 대 부댕이들 이 정도 보내는구나. 벌레 잡는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X는 시골 출신이라 확확 잡고
2: 아~
1: 벌레 쫓아내는 모습이 멋있었지요. 이제 진짜 X네요. 멋있었지요. 쓰셨네요.
2: 저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1: 네.
2: 살려서 보내는 내보내는 모습에
1: 저는 오히려 그쪽에
2: 작은 생명도
1: 네.
2: 진짜 팔인데 똥팔인데도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1: 저 지금 하나도 안 웃기고 저는 지금 진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 얘기가 김인석 씨가 이 매력이 있구나. 살려주시는 편이세요?
2: 아니 그 타인이 제3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도 약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되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1: 나 지금 김인석 씨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봐야 되겠다. 최성윤
2: 네?
1: 블루문 노래 들으면서 자 나의 X 이야기 여러분께 사연 계속 받겠습니다.

0: 착착착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착착착 안착 팬티 착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0: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영미 씨 듣고 계세요. 우리 안영미 씨 지금 출산 휴가 중이시고요. 다음 주 한 주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는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잠깐 와서.
2: 그 다음 주 아니에요? 아, 더 좀 더 쉬어요.
1: 더, 아 네네네. 맞다. 또 다른 스페셜 DJ가 있죠. 너무 저만 생각했구나. 어떻게 할 거야. 자, 나의 X이야기 김인석 씨 나와 계시고요.
2: 네네.
1: 예, 김인석 씨 이거 뭐죠? 이거 네. 전완근?
2: 전완근이
1: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 팔뚝이요. 팔뚝.
1: 아, 팔뚝. 나는 전완근 이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운동해야지 아는 단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팔 있는 데가 전완근이. 네. 그거에 반했다는 여자분이 또 계시네요.
2: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괜찮으시면 클로즈업 좀.
1: 네. 잘생겼다 진짜.
2: 네.
1: 아우 아. 궁금해. 보라라서 무슨 이야기 나누는지 너무 궁금해요. 김보람님이 미니로
2: 나간 사이에.
1: 예, 우리 네네. 무슨 얘기했죠? 이거 안 보인 저기.
2: 아까 전에 또 요즘 뭐 하고 지내요? 누님이 또 저한테 물어보셔서 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 네, 또 네. 설명도 좀 드리고.
1: 네.
2: 네 제가 누님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좀 그랬더니 우리 누님께서 그런 것 같다. 약간 반듯한 이미지와 날티가 공존한다.

0: 너는 그래서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고까지.
1: 어, 제가 네. 날라리 같다 그랬어요.
0: 날티와 반듯함의 네, 두 얼굴.
1: 어, 네네네. 그러면서 네. 제가 그 와이프 네. 부인분께 좀 꼼짝 못하는 타입이시죠?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이게 또 여자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 이렇게 꼼짝 못하는 타입 되는 건가요?
0: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결혼하시기 전에 네. 여한 없이 놀다 결혼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1: 저는 그렇게 못해본 1인으로서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조금 아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자기한테 나름 맞는 연애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0: 그럼요. 정답은 네. 없으니까.
1: 네. 네. 자, 어떤 사연들 와 있나요?
0: 네, 오늘 주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인데요.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804님. 썸남이 무릎 꿇고 제 신발에 묻은 흙 닦아줄 때요.
1: 야.
0: 아, 또 저는 네. 의자에 앉아 있었고 네. 상대가 낮은 자세로 따뜻하게 네.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낮은 자세로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두 번이나 빠졌어요. 와.
1: 남자들이 네. 이제 뭐 드라마로는 많이 보지만 이렇게 해주기 쉽지 않은데
0: 네, 그리고 한때 또 알렉스 씨가 네. 발 닦아주는 거.
1: 예전에. 진짜 예전 얘기죠.
0: 네, 네. 그때 그래서 한때 예. 그 조격 열풍이었습니다. 거의 뭐 남자친구들이 닥터피쉬였어요. 여자들 각질 관리를 그렇게들 해주고 뭐.
1: 맞아. 무슨 네. 연애 프로그램이
0: 연애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너무 붐이었잖아요.
1: 근데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너무, 해주시고. 네, 예, 맞아요. 그런 타입이세요.
0: 말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건 중요해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여도 네. 너 지금 뭐해?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해?
1: 그렇지.
0: 톤 자체를 되게 둥글둥글하게 해주시면 네.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1: 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그 차가운 남자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보니까 따뜻한 사람이 네. 저한테 편하긴 네. 하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래. 네. 신혜경님 사연 읽어주실래요?
0: 인석씨. 지금 어깨뽕이 스튜디오 천장에 닿을 듯요. 소라 언니가 칭찬을 너무 해줘서.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우쭐해져서.
1: 저도 네. 방송 어디 나가면 네. 누가 저 칭찬하고 그럼 부끄러워서 다음에는 또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심정이시면 제가 덜 할게요.
0: 아니 영미가 네. 늘 놀렸었거든요.
1: 그래?
0: 네, 경약해 보인다. 네.
1: 아닌데?
0: 늘 그랬어 저한테. 저 안 그렇죠 보시면
1: 진짜 약간 구릿빛 피부에 네. 예 되게 건장한 남자 예
0: 구릿빛, 이거 봐 야, 부장님도 지금 갸우뚱하죠.
1: 구릿빛 피부 이런 거 하이틴 로맨스 이런 데 나오는 건가요?
0: 저를 윤석 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이윤석 형이랑
1: 아니 또 그렇진 않아요. 네 이윤석 씨는 이윤석 씨 나름대로의 매력이 네. 있지만 네네. 예 저는 또 그런 약간 병약한 타입 네. 얼굴 하얘서 네네. 안경 낀 타입도 네네.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예. 또 달라요.
0: 다르죠. 네 하여튼 영미 씨 잘 들어보세요. 예. 계속 듣고 계세요.
1: 박효정님 사연.
0: 네 바이오로 30년 전 숟가락으로 맥주병을 뽕 하던 네. 네, 동아리 선배를 보고 멋있다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런 술꾼이었더라고요.
1: 아이고.
0: 맨날 동아리방에 누워있고 말이죠. 남자 보는 눈이 꽝.
1: 여자분들이 의외로 네. 또 남자 보는 눈 없는 분들이 많아요.
0: 아, 그럼요.
1: 네.
0: 이렇게 단편적으로 병 따는 모습만 봐서.
1: 술꾼이야, 네. 술꾼.
0: 알고 보니 술꾼, 술주정뱅이. 네.
1: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자, 이런 사연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뭐 하죠?
0: 광고입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자, 2시의 데이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0: 오래전 기억 하나씩 꺼내고 계신데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또 소개를 해볼까요?
1: 네, 소개해볼게요.
0: 네.
1: 2010님 아, 공연 동아리에서 만난 전 남친 드럼 치는 모습에 홀딱 반했어요.
0: 아 이건 뭐 네.
1: 드럼 치는 태토력에 반했네요. 아 드럼은 약간 근력이랑 좀 약간 연관되잖아요.
0: 아 그리고 그 칠 때 그 네. 전완근 이런 거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전완근이구나.
1: 그러니까요. 네.
0: 그리고 저는 연주를 잘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정점에 달해 있는 분들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네.
0: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연주자들 중에도.
1: 네네. 네. 심형래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점에 있는
0: 저는
1: 네네
0: 그러니까 그거 지금 딱 좋은 말씀하셨어요.
1: 네네네
0: 저는 그런 분들이 멋있어 멋있게 느껴져요.
1: 네네네
0: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월과 함께한 그런 어떤 그
1: 그렇죠.
0: 정점에 달한 그런 에너지 그런 거를 느껴야 남자를 잘 고른다는 게 그런 네. 거에서 또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1: 맞아요,
0: 거.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병 따는 거 이런 거에 반한다기보다
1: 말고 네. 전반적으로 봐라.
0: 그렇죠.
1: 육각형으로 그렇죠. 봐라. 네네.
0: 홈쇼핑 좀 하세요 혹시? 물건 잘 파실
1: 그렇습니다.
0: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홈쇼핑.
0: 나 오늘 칭찬 그만해요. 네.
1: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0: 네.
1: 7417님.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제 뒤에 따라 들어오던 X가 네. 제 신발을 나중에 신기 편하게 돌려놓을 때.
0: 그러니까 여자들은
1: 심쿵했어요.
0: 여자들은 이렇게
1: 네.
0: 진짜 자잘한 거에서
1: 맞아요.
0: 그런 모습에서
1: 맞아요. 맞아요.
0: 사랑을 느끼네요.
1: 뭐 물티슈 같은 거나 물수건 같은 거 미리 딱 챙겨주고
0: 네네.
1: 앉자마자
0: 어.
1: 숟가락 젓가락 딱 종이 받쳐갖고 딱 차려주고 이런
0: 어.
1: 거.
0: 저 그 순간 이 순간에 네. 막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생각하면서 네. 그것도 약간 차갑게 말없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말하면서 야 저는 아직 앵가봐요. 아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내가 원하지를 않나.
1: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0: 어떤 거?
1: 반찬 같은 거 내가 뭘 많이 먹는지를 보고 떨어질 때쯤 이모한테 이모 콩나물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미리 선제적으로.
0: 김인석 씨,
1: 네네.
0: 연애 많이 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1: 이런 거 하나는 나의
0: 야,
1: 반하겠죠.
0: 티 엄청나는데요. 김보람님 사연.
1: 노래방에서 소파에 왼팔 올리고 다리 꼬고 고개 흔들며 노래 부를 때 반했어요.
0: 소파에 왼팔 올리고
1: 이상한데,
0: 다리
1: 이거 좀
0: 꼬고
1: 꼬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0: 노래 부를 때 반했다고?
1: 나중에 생각해보니 진짜 꺼드럭도 그런 꺼드럭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땐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0: 다리가 많이 길었었나 봐요.
1: 아, 이게 사실 나오기 사실 쉽지 않은 동작이고.
0: 그죠?
1: 네네네네. 네. 약간 척추 측만에 안 좋은 자세긴 한데.
0: 네네.
1: 아, 이거를 또 이런 거에 또 빠질 수 있군요.
0: 여러 가지다.
1: 네, 여러 가지.
0: 저 1746님 사연에 네. 약간 공감해요. 읽어봐 주세요.
1: 전 X가 너무 박학다식해서 반했습니다.
0: 네.
1: 정말 똑똑해 보여서
0: 네.
1: 너무 좋았어요.
0: 네.
1: 맛집도 많이 알고 아는 것도 많고 너무 좋았는데
0: 네.
1: 그 많이 아는 것이 다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0: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힘들어요.
0: 네.
1: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0: 네. 뭔지 알 것 같아. 누가 그래요?
1: 네?
0: 누가 그래요?
1: 모르겠어요.
0: 저는 누군지... 저희 매니저가 그래요. 저 밖에 앉아있는데 네. 저희 매니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 내가?
0: 진짜 세심해요. 엄청 무슨 얘기를 걱정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짧은 단어 하나로도 막 15분씩 얘기할 수 있어. 뭔지 제가 이거 알 것 같아요. 예.
1: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러다
0: 맞아요,
1: 보니
0: 맞아요. 네. 아. 네, 이게 귀찮을 수도 있구나.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잔소리. 이거 저 네. 언니 잔소리 아니야, 다영아. 아니다, 아니다.
1: 또 이따 끝나고 또 한참 또 얘기하시는 거야. 라디오에 생방송에.
0: 어차피 우리는 얘기하게 돼 있어. 그리고 3211님
1: 썸 타던 X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너 내 여자 해라.
0: 어머,
1: 그 방역이 하트 뿅뿅이었잖아요. 그땐 참 어렸더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왜 그렇게 설레었나 싶어요. 이제는 좀 부드러운 고백이 좋습니다.
0: 아, 이 대사가 마음에 들어오기가 이게 웬만큼 잘하는 거 아니면 힘든데.
1: 너 내 여자 해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0: 네.
1: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0: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1: 네. 네. 그리고 약간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은. 마치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말투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기분 나쁠 수 있는데
0: 네.
1: 또 반하려고 하니 또 이렇게 되네요.
0: 야, 이분은 제가 차가운 남자 좋다는 것처럼 약간 그래도 남자가 좀 눌러주는 타입 좋아하나 그런가?
1: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네네.
0: 다 타입이 다 따로
1: 맞아요.
0: 있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0615님.
1: 2000년도에 대학 입학하자마자 4대4 미팅을 했었는데요.
0: 네.
1: 노래방에서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를 정말 정경화처럼 부르는데 네. 그

0: 그 순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엑스가 부르는 노래 듣는 네. 맛으로 연애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아니, 노래 잘하는 거 너무 부러워요.
1: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0: 여자분이.
1: 061호님 네, 그렇죠. 보내신
0: 이분은,
1: 분은.
0: 이분은 남자분.
1: 그렇죠.
0: 반한 분은 그 노래를 부른 건 여자분. 그렇죠.
1: 어떠세요? 김인석 씨 이게 파워풀하게 이거 약간 파워풀하게 불러야 되는
0: 죄송한데,
1: 노래거든요.
0: 죄송한데 네. 저는 네. 주인공이 제가 되고 싶어요.
1: 저는 노래 못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저도.
0: 아 진짜.
1: 제가 뭐 하나 잘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1: 네. 노래 이렇게 못하면 너무 귀여워.
0: 아 노래를 잘하시면 또 그러네요.
1: 아니 어쨌건.
0: 그러니까 네, 네. 아, 제가 또 너무 웃긴 여자 경계하는 거랑 똑같으네요.
1: 너무 웃긴 여자 괜찮으세요?
0: 너무 웃긴 여자 여자 부담스러워.
1: 네. 제가 느끼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네.
0: 사실 네. 개그적으로 봤을 때 네. 똑같은 웃긴 행동을 했을 때 네. 여자가 더 유리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만약에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다.
1: 네.
0: 뭐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여자분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 너무 강력하거든요.
1: 약간 부끄럽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안영희 씨는 괜찮아. 그게 어울리는 여자 개그맨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조혜련이나.
0: 네, 아 그렇죠.
1: 혜련아 보고 싶어. 이게 잘해.
0: 네.
1: 이수지 씨도 그렇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잘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0: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웃기고 싶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웃긴 여자분은 멀리합니다.
1: 그래도 전. 우리 네. 그렇구나.
0: 네.
1: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씨 버전으로 한번
0: 듣나요?
1: 네, 듣나요? 듣나요?

0: 또 코너가 이래서 네. 이렇게 또 옛날 노래 듣게 네, 되네요. 네, 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였습니다. 네. 김인석 씨와 함께 나의 X 이야기,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사연 받고 있어요.
1: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5079님. 네. 저는 오이를 못 먹는데요. 식당에 가면 제 그릇에 있는 오이를 먼저 가져가주는 모습 보고 반했습니다.
0: 봐요. 김인석 씨, 여자들은 이렇게 작은 자상한 모습. 예. 요거는 김인석 씨도 이 정도는 다 해봤을
1: 거. 할 수 있죠. 요건 네, 할 수 있죠.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김밥에 오이 빼주죠. 젓가락으로 잘한다. 젓가락으로 꾹 눌러갖고. 네네.
0: 이러기 쉽지 않은데. 유현일 씨.
1: 네. 우리 남편은 날아다니는 파리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 기절시켜 잡는데 그 모습 막 봤어. 이거 뭔지 알아?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0: 나 야 이거에 반하는 분들이 있구나.
1: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0: 이게 주로 아. 아빠들이 해주는 징기 명기예요.
1: 그렇죠.
0: 네. 이거 아. 하실 수 있으세요?
1: 어. 해야 된다면 하겠죠. 저도 이거는
0: 김석 씨가 네. 여러 가지가 다 되는 남자구나. 신은주님 사연.
1: 아 음악 다방 안 커다란 스피커 앞에 앉아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며
0: 이게 언제 얘기야?
1: 연기로 동그란 도넛을 만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0: 이렇게?
1: 아 그게 뭐라고?
0: 아이고
1: 그렇게 멋져 보였던 건지.
0: 아이고.
1: 지금은 담배 들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
0: 아이고.
1: 씩 웃으면 이빨이 약간 옐로우. 아니, 너무 오래 피셔서.
0: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아, 엑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1: 그렇죠,
0: 헤어진
1: 그렇죠.
0: 남자친구 얘기하는 네. 건데 지금은 담배 들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요 그랬는데 이거 지금의 남자친구 네. 얘기하는 거겠죠?
1: 옛날엔 남자친구 지금은 남편 뭐 이렇게
0: 아,
1: 되셨을
0: 뭐,
1: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럴 수도 0098님 사연.
1: 네. 전 남친 현 남편인 제 짝지에게 반했던 순간은요.
0: 네.
1: 20년 전 부산 황령산으로 야경 보러 간 겨울이었어요. 패딩을 똑바로 안 입고 앞쪽으로 양팔만 끼우고 서 있길래
0: 네.
1: 그거 안 입을 거면 놔줘 했더니
0: 네.
1: 데워서 주려고 했지. 하면서 건네주는데
0: 저 지금 볼펜 놨어요.
1: 아, 심장이 고요. 아 멋있다.
0: 아이 좋다.
1: 좋다.
0: 따뜻한 남자 좋구나.
1: 한겨울에 네. 패딩을 벗어줄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0: 아니 근데 왜 여자분들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세요?
1: 남자분들 없어요?
0: 남자분들 여자한테 네네. 안 바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뭐뭐 하는 거야?
1: 없어요?
0: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죠.
1: 어,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러는 네네. 거야 나? 티내지 말라는 거야. 김다현님 사연.
1: 네. 나 X. 첫 만남에 카페에서 밥집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0: 네.
1: 그때 편의점으로 고민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전속력으로 우산을 사와서 씌워줬어요.
0: 저 이것도 좋아요.
1: 아...
0: 그냥 실행력 좋은 남자들
1: 바로,
0: 있잖아요. 바로 해주는 거.
1: 융통성 있는 사람.
0: 네. 근데 여기 말 없이.
1: 와,
0: 그냥
1: 내가
0: 막...
1: 지금 사올게 가서 이거 비 맞고 가서 편의점 가서 우산 사올게 이러는 거 말고.
0: 없어 보이잖아. 벌써 없어 보이잖아.
1: 이렇게 말하면 안 돼.
0: 안 돼 안 돼.
1: 그냥 무작정 뛰세요.
0: 좋다 멋있다.
1: 네.
0: 잘 뛰어야 돼. 팔 양쪽으로 랄랄라 이렇게. 이건 아니야.
1: 안 돼.
0: 이건 아니야.
1: 안 돼.
0: 어 아니다.
1: 네.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뛰면 안 돼.
0: 그건 아니야.
1: 네네 멋있게 뛰어야 돼요. 네네네.
0: 오은성님.
1: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집 앞 식당에 자주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분이
0: 네.
1: 유독 저한테만 달걀 후라이를 해주더라고요.
0: 이거는
1: 저는 저만을 위해 달걀 후라이를 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예.

0: 예쁘게 보였습니다.
1: 남자들은 또 자기 그렇죠. 역시 남자들도 챙겨주는 여자한테
0: 특히나 먹는 거
1: 그게 또 네,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플라팅. 같아요. 네. 요리 좀 하세요.
0: 아, 요리 좋아합니다.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2회 탈락 결국 못 땄어요.
1: 아니 그래도
0: 그래도 그 도전 정신 계속 그러니까. 트라이했던 거. 네네네네. 네.
1: 제가 보고 있는 게 맞군요. 네. 제가 김인석 씨 얘기하면서 계속 네. 김인석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느껴보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 자질구레하게 뭔가
0: 자질구레하게
1: 네. 뭔가를 많이 네. 하실 줄 아는 네. 분인 것 같아요.
0: 잔잔바리가 많은 남자.
1: 또?
0: 네, 성지연님. 제 남편은 제가 남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순댓국 완뚝하는 거 보고 네. 이 여자다 했대요.
1: 이런 것도?
0: 네.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제 뚝배기를 들어서 머리에 털어 보여줬었어요.
1: 저는 이런 여자분들 좋아해요.
0: 털털한 분.
1: 제가 좀 이렇지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못해요. 좀 제가 소극적인 게 있어서 마음은 이런데 네. 그래서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자친구들 좋아하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0: 아니, 남자들도 그런 여자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뭔가 잘 해내는 여자.
1: 제가 그거가 좀 약한데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래 혼자 힘으로 뭔가
0: 그러니까
1: 하는
0: 뭔가 이 여자를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지는 여자가 있고 네네. 이 여자가 어디를 나가서 일한다고 나갔을 때 든든하고 뭐 안심되는 여자가 있는데 네. 안심되는 여자들한테서 조금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남자들이
1: 노력해야 되겠다. 네. 그렇구나. 저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제 일을 제가 잘 해내려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노래 이런 거 말고 네네네네. 그러려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믿음직한 사람이 되자 막 이렇게 네. 항상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저 오늘 어때 보이나?
0: 아, 그러니까 요런 그리고
1: 나쁜 얘기 하셔도 돼요.
0: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요렇게 저는 누님을 보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네. 뭔가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네. 뭔가 내가 요런 부분은 바꾸고 싶어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이.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근데
0: 그래서
1: 매일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잘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0: 그리고 아까 전에도 개그맨이랑 잘 맞겠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적어갈게요. 이런 것들. 개선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 나 저도 그런 게 너무 좋아요.
1: 저는 잘했다는 네. 얘기보다 네. 언니 이거 오늘 원고 하실 때 이거 네. 뭐 틀렸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네. 고쳐주는 걸 더 좋아해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1: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오히려.
0: 저는 누님은 해가 갈수록 나이를 드실수록 네.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다. 되려는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개선의 여지.
1: 너무 좋아. 나는 네. 이런 제가 바라는 말을 지금 네. 딱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사람이 완성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좋아지려고 점점. 노력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내년에 누님을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누님은.
1: 제 노래 가사 중에 네. 궁극의 멋을 바랄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전 정말 궁극의 멋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에는.
0: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과 안녕할 때 진짜 그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아닌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되려 네. 젊었을 때 반짝반짝 거렸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점점 가면 갈수록.
1: 아니 우리 김인석 씨가 날티가 나면서도 생각이 엄청 깊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약간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네. 다 있는 네. 그런 남자 네. 벌써 결혼했으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0: 윤미영 님이 또 문자 주셨네요. 인석이 네. 회사 생활 잘하네. 상사한테. 저는 소라 누님을 상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잘한다. 그러면은
0: 네네 연예계 상사.
1: 좋다. 네네 노래 신청 들어온 거 좀 아 이거 신청곡 아닌가요? 네. 이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정엽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다 들어와 계세요. 안영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김밥 드셨는지 미역국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광고까지 들었고요. 나의 X 이야기. 내가 X에게 반했던 순간. 김인석 씨.
6: 네.
5: 오늘 최고의 사연.
6: 두 분 뽑았거든요.
5: 네.
6: 아, 한 분은요.
5: 네.
6: 누나 어디 가지 마요. 요 분.
5: 이거 제가 한 표 던졌어요.
6: 어, 그러니까요. 약간 나, 심쿵. 어. 심쿵 포인트가 있었다.
5: 그랬어요.
6: 그리고 두 분 또 잘 되셨습니까?
5: 결혼하셨으니까. 네. 네.
6: 그리고 또 한 분은.
5: 네.
6: 아유, 박은 면했네.
5: 어.
6: 아.
5: 요 사연이, 요 사연 좀 다시 올려주세요. 박은 면했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 네네. 네.
5: 1499님이 네. 오랜 옛날 MT 가서 고스톱 쳤는데 선배 오빠가 크게 났어요. 쓰리고에 저는 피박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피 9자리를 10자리로 옮기면서 박은 면했네 그러는데 그 배포 보고 한눈에 반했었죠. 다들 돈 따려고 눈이 시퍼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6: 아, 하셨어요. 네. 추후에 또 문자를 주셨는데 네. 진짜 잘생기셨었고 전환근도
5: 있었어?
6: 있었다고.
5: 남자가 전환근 있어야 되는.
6: 전환근 중요합니다.
5: 네네. 아,
6: 배포와 전환근 네. 더블 액션으로 또 반하게 됐다.
5: 그러면 우리 네. 5057님한테는 네. 누나 어디 가지 마요.
6: 네. 네,
5: 이분한테는 원두 커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6: 네네.
5: 1499님한테는
6: 네, 1499님에게는 또 저희가 베이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6: 네. 네.

0: 네, 양혜영님이 네. 인성님 근데 오늘 진짜 잘생겨 보여요. 아니 보세요 인성님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네. 그냥 괜히 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괜히 칭찬하진 않아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실제 보이는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영미야.
1: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 얼굴이 피잖아. 영미야 네가 그렇게 홀대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쭈구리가 됐고 화분도 꽃도 계속 칭찬해주면 꽃이 활짝 핀대요.
0: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님도 김인석의 힐링 부대 네. 오늘 돈 내고 가시라고.
1: 그렇습니다. 얼마죠 오늘? 오늘 요 두 시간 얼마였죠?
0: 저는 그냥 김인석 씨 전 안 그러고 얼굴 본 것만으로도 58세 잘생긴 남자 자주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기 오니까 보는 거지.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누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춰보는 게 정말 이게 저한테는
0: 이게 또 언제 될지
1: 네,
0: 모르겠네요.
1: 맞아요.
0: 예,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는구나.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요. 네,
1: 너무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때까지 우리 김인석 씨와는 네. 잠시 안녕하며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0: 김인석 씨.
1: 감사합니다.
0: 네, 테이트 맨레이 그리고 칼리드의 워킹.

테이트 맥레이 칼리드의 노래 워킹이었습니다. 사토 에미코님은 우리나라 분인가요? 어? 일본 문자 보내신 분이?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니로 듣는 사토 에미코님? 다음 주에도 소라언니랑 인성님의 나의 엑스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쓰셨어요. 오, 이야. 제가 잘해볼게요. 진짜 여러분이 들으시는구나. 오. 노용식님.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나의 엑스 이야기 아까 그 어떤 포인트에서 반한다? 그거 요약하자면, 네. 요약하자면, 그래서 반하는 포인트는 센스, 재치, 유머, 박력, 전환근으로 정리되는군요. 배워갑니다. 노용식님, 이거 전환근 요거 배우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가요? 전환근이?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셔야. 김지윤님, 이렇게 밝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 운전하면서 이소라님 새 노래만 듣게 되네요 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끄부끄 감사. 5863님, 소라 누나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제는 원주에서 강원 고성 갔다가 오늘은 아침에 원주에서 양평 찍고 포천 갔다가 이제 집이 있는 전주로 내려가요.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재진아 안전운전해 해주세요 하셨네요. 저 전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너무 아름다워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고요. 재진님 안전운전 네. 라디오 계속 틀고 가세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있으면 또 상순 DJ가 엄청 좋은 노래 들려드리거든요. 진짜 한 곡에 빠짐도 없이 다 너무 좋아요. 저도 가면서 듣고요. 보자. 윤수 오늘도 왔어. 누나, 저는 방송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덜 떨리길. 그리고 많이 많이 팔리면 좋겠네요. 뭐예요? 윤수 홈쇼핑 하나? 뭐죠? 뭔지 모르겠다. 어쨌건 오늘 하는 일 잘하고 에이구 매일매일 출첵하는구나. 고마워요. 5278 소라노님, 저는 김해여고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이고 힘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3 학생들과 함께 라면 한 봉지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이런 선생님이란 뭐 학생들과 함께 이런 마음 네 세상에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5278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저는 번호로 부를 때면 항상 어색해서 약간씩 더듬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DJ 하는 동안 이름, 애칭 써주시면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마워요.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김혜여고 생명과학 선생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까 제가 우리 라디오 국장님 들어왔다고 딸랑딸랑 그러고 막또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FM 라디오 국장님 이저 음악도시 할때 저희 PD셨어요. 남태정 PD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고 옛날 노래 제가 또 음악도시 할때 많이 틀던 옥상 달빛 노래 듣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또 까불까불 할수 있는 게 그때 우리 PD님이셨어서 우리 지금 국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또 어디 급하게 또 어디 가셔서 볼일 보고 계시겠죠? 딸랑딸랑 사랑합니다, 국장님. 에이, 제가 제일 좋아하던 PD님이셨어요. 음악도시 할 때. 6816 소라 언니 첫날 첫 곡으로 데이트 노래 나오던 때부터 문자하고 싶었는데 회사라 눈치만 보다 이제서야 보내요. 언니 목소리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음도 꼭 챙겨 듣던 1인이었어요. 문자 못 보내도 계속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로 답장 드렸거든요. 두 번. 예, 내용 바꿔서 두번 문자로 답장 드려서 오늘 문자가 많이 왔어요. 1200개 넘게 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1201번째 문자. 소라 언니,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희영아 화이팅! 하셨던데. 희영아 화이팅!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뭐 하는데 마지막까지 뭐 일? 뭐 어떤 일 하세요? 그래 그거 다잘 해놓고 다잘 정리하고 잘하고 집에 가셔서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거 먹고 뭐좀 보다가 잠잘 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화이팅. 자, 한시연님, 소라 언니. 고요한 교실에서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설레고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언니 덕분입니다. 옆에서 함께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느낌인 언니 라디오. 수고했어 오늘도는 저도 가끔 하교하는 길에 틀어주던 완소곡이에요. 그쵸? 지금 밖에 좀 더워서 이 노래는 또 글쎄 잘 어울렸는지 모르겠다. 이 안은 좀 시원해서요. 듣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가사가 워낙 좋아서 따뜻한 노래는 어느 계절이건 좋은 것 같아요. 1018님, 소라 누나 라디오 진행하는 거 녹음해놨다가 겨울에 히터 대신 틀어야겠네요. 아이고, 그 정도예요? 진행이며 목소리 톤이며 선곡이며 너무 따뜻해요. 선곡은 여러분하고 우리 김빛나 PD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2시의 데이트. 우리 두댕이들의 몫이에요. 4098님, 라디오를 십몇 년 만에 듣는데 너무 아는 목소리가 나와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소라님의 웃음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4098님,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좀 살짝 시원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방탄소년단 진 노래예요. The Astronaut.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0: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잠시 DJ로 온 이소라입니다. 우리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제가 소개할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저희 광고 많이 주세요. 네, 제가 예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완벽한 하루 상순 DJ와 함께하세요. 저 어제 상순 DJ 보면은 자랑하려고 상순 DJ 완벽한 하루에서 만든 티셔츠 입고 왔었거든요. 네, 못 보여드렸네. 아유, 어제 다 예쁘다고 막 소문 났었는데 제 동생한테 이거 다섯 장만 주문해줘 막 그랬거든요. 그 앞에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들 다 들어있더라고. 강아지, 초콜릿, 뭐 해, 무슨 뭐 마이크, 이게 나무, 화초, 막 별거 다 있어서 너무 예뻤어.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오셔서 보세요. 어떤 티셔츠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 보자. 여기 0659님이 오늘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이 너무 났었는데 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니 화가 가라앉아요. 남은 하루는 즐겁게 보내볼래요. 제 이름은 초롱이에요. 에휴, 초롱이 고마워요. 언니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해서 여러분이 더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냥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서 오늘 열심히 했어요. 화이팅 초롱이. 최성아님, 이번 주 비도 많이 왔는데 빗길을 뚫고 출근해서 즐거움을 준 언니. 벌써 한 주가 지나 주말이 코앞이네요. 주말 잘 보내요, 언니. 언니 주말도 여기서 보낼 건데? 언니 생방송 DJ예요. 내일 엄청 더울 거래요. 막 37도 넘고 막 그런 곳도 많대요. 조금이라도 덜 더우시게 제가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드릴 거예요. 자, 시간이 아이고 40초 정도 남았네. 예쁜 음악 하나 좀 깔아주세요. 인사드리면서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0: 할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어린이 정원. 오랫동안 미군 기지로 쓰이던 공간을 정원으로 바꾼 곳인데요. 넓은 부지 안에 잔디마당부터 전시관,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어 하루가 금세 지나갈 만큼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워낙 넓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넓은 잔디마당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 옆으로 들꽃 산책로가 아기자기하게 이어지는데요. 산책을 마친 뒤에는 통창 너머로 초록 정원이 펼쳐지는 용산 서가에서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고 하네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다가 책 한 권 읽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겠네요. 7월 10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어요.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죠. 잭 그레이의 Chasing Stability 들으셨습니다. 아주 오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여기는 비가 왔다 저기는 안 왔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습해요. 이제 서울은 지금 습한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장마철이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 곡이 그런 좀 꿉꿉하고 습한 그런 기분을 조금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제 금요일이고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두 시간 동안 완벽한 하루와 함께 싹 하다 보면 퇴근 시간 됩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완벽한 하루 듣고 계신 분들 지금 기분이 살짝 좋아지셨죠? 퇴근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분이 살짝 좋아졌을 것 같고요.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은 벌써 기분이 좋고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집으로 가시기 안전운전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시면 근데 또 금요일이라 집을 안 가고 좀 약속 잡고 어디를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아무튼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1482 쓰시는 분이 벌써 4시 일단 출석하고 일 좀 하고 올게요. 물론 볼륨은 올리고 말이죠. 그래요. 일을 한 남은 일 있으시는 거죠? 그러면 좀 일 좀 하시고 우리 오늘 또 좋은 이벤트 있잖아요. 꽁먹 알먹 이벤트 제가 예고해드렸죠. 오늘 금요일 꽁먹 알먹 이벤트 하겠다. 꽁 먹고 알 먹고 완화 굿즈도 사고 푸짐한 선물도 받는 행운의 이벤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화 굿즈가 아주 화제예요. 어제 우리 청라이브에서 또 완화 굿즈 많이 보셨고 어제 또 주문이 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또 수량보다는 15일까지 7월 15일까지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데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굿즈를 구매하신 분들이 구매 인증샷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진짜 좋은 선물 완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물을 준 적이 거의

0: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 우리 구매 인증샷 보내신 분들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금요일 정통 라디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뭐 소소한 사연도 좋고 뭐 어쨌든 신청곡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또 제가 원래 순댓국 밀키트가 좀 거의 이제 막바지였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또 순댓국 밀키트 대거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출근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많이 드리는 날이 되자. 아, 이게 뭐 청취율 조사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청취율 조사하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선물 드리면은 또 한번 전화 오면 또 완벽한 하루 또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꽁목 알목 이벤트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 신청곡 그리고 완벽한 하루의 굿즈 구매하신 인증샷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사진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정통 라디오 좋은 음악과 또 오늘 특별 이벤트 꽁먹 알먹 이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7: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8: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6: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Better, 베르디.
8: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9: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9: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들으셨습니다. 아, 금요일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노래. 동물원의 노래를 들으면 참 뭐 어린 시절도 생각나지만 이런 널 사랑하겠어 같은 노래들을 들으면 왠지 내가 되게 착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 참 맑은 영혼으로 노래를 만들고 부르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아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뭘 샀는데 사은품으로 줄자가 왔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머리둘레를 재봤는데 옆에 남자 동료들이 자기들도 사이즈 재보고 싶다고 해서 재봤는데 어째서 왜 때문에 제 머리둘레가 가장 크죠? 아, 이정아님. 아, 뭐 아니면 남자 동료들의 머리가 유난히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뭐 아, 이런 신체의 비밀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정아님 정말 이런 용기 있는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정아님께는

완화의 자랑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소주 한잔하세요. 순댓국 밀키트랑. 8814 쓰시는 분이 8,000원짜리 티셔츠만 사입다가 인생 최초 4만원대 티셔츠 사봤습니다. 그래도 예쁘니 마음에 들어요 라고. 아, 우리 또 굿즈 주문을 하셨군요. 그래요. 이 굿즈가 그거 배송비를 포함해서 43,000원이죠. 좀 맞아요. 좀 비싸긴 한데 아마 굿즈 이 티셔츠를 받아보시면, 저도 이제 그걸 받아봐서 알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티셔츠가. 그래서 아, 이 정도 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좋은 품질의 티셔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8814 쓰시는 분 정말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199 쓰시는 분은 어제 일 때문에 MBC 갔는데 정말 이곳저곳 지하 주차장까지 완화 굿즈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언제 붙였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완화 굿즈를 구매해 주신 우리 8814 쓰시는 분, 그리고 9199 쓰시는 분, 꽝먹 알먹 이벤트 당첨 되셨습니다. 블랙박스. 아, 정말 블랙박스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마음으로 블랙박스 두 분께 게시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자, 꽁먹 알먹 이벤트 노래 하나, 아주 편안한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Tuesday Beach Club의 노래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에게 줄게.

노래가 제가 전에 그 제목을 얘기했는데 다른 곡이 나갔네요. 하지만 비슷비슷합니다. Tuesday Beach Club의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Tuesday의 너에게라는 그래도 모든 제목이 참 비슷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Tuesday Beach Club의 노래는 꼭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uesday의 너에게도 참 차분하니 좋습니다. 자, 910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오늘 처음 문자 남겨요. 친해졌다는 얘기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친해진 기념으로 제가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고요. 2534 쓰시는 분, 주말에 여행 갈 때 항상 이 시간에 듣던 방송인데 이번 주부터는 몰래 살짝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상수님 방송 은근 중독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이제 주말에만 듣다가 평일에도 회사에서 몰래 듣고 계시는군요. 중독성 있죠. 그래요. 2534 쓰시는 분이 중독된 기념으로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좀 선물을 좀 많이 좀 과하게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댓국 밀키트가 저는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귤레라의 Come on over baby 이 곡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스파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주앙보스쿠의 낫송입니다. 7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겸 기타리스트인데요. 브라질 음악에 관심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기억해두시면 좋을 이름입니다. 낫송은 82년에 발표한 곡이고 나라, 국가라는 뜻인데요. 강과 무지개, 남녀가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브라질의 에너지 가득한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도리바오 까이미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브라질 대중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아티스트입니다. 주앙보스쿠의 낫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주앙보스쿠의 나송이었습니다. 아주 뭐 요즘 같은 계절에 듣기 좋은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맞아요. 저는 브라질 음악 그 보사노바 음악이나 삼바 음악을 들으면 정말 살랑살랑 아주 흥이 겹고 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아주 댄스 뮤직. 저는 댄스 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또 이게 뭔가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브라질의 어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참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특히 브라질 음악이 많이 나가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브라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회에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은 그 브라질 음악의 어떤 흥겨움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엘님이 습도 팡팡한 동남아 느낌 나는 노래인데 이제 한국도 어울려요. 그만큼 한국도 이제 덥고 습한 날씨. 맞아요. 이제는 동남아처럼 이런 비도 막 이렇게 스콜같이 막 무섭게 막 내렸다가 뚝 끊겼다가 좀 그런 게 동남아랑 좀 날씨가 닮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엘님 더우시죠? 제가 커피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스 커피 한 잔 쭉 아유 지금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 자 취향의 공유로 유미화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요즘 취향은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조빔의 웨이브예요. 아, 또 이렇게 또 브라질 음악을 또 바로 또 신청을 해주셨군요. 앨범 표지가 초록색, 초록과 파란색 바탕에 기린 한 마리가 있어서 귀

비도 눈도 시원하답니다. 1967년 앨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곡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이 앨범 LP로도 가지고 있고 저 너무 좋아하는 앨범인데 유미아 님이 또 우리 조항보스쿠의 취향의 공유, 조항보스쿠의 음악에 이어서 또 브라질 음악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푹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유미화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이었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드셨습니다. 아, 이 곡 참 오랜만에 듣는데 우리 아 김종진 씨의 목소리 너무 좋네요. 노래도 좀 이렇게 일기를 낭독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나레이션이 참 아, 우리 김종진 씨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너무 참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멋있는 어른이다. 멋있는 형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완벽한 하루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아 참 집이 굉장히 먼데 사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우리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참 꽉 채워준 그런 노래입니다. 잘 들었고요. 꽁먹 알먹 꽁 먹고 알먹고 이벤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521 쓰시는 분 순디 출첵이요. 요즘 바빠서 완화 중간에 합류하다가 오랜만에 오프닝 멘트와 함께 시작하니 너무 좋네요. 완화 굿즈도 구입 완료. 굿즈 중에서 모자가 가장 기대됐는데 어제 효리 언니가 모자 쓴 거 보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완화 굿즈 모자 쓰면 효리 언니처럼 예쁘겠지요? 야, 그럼요. 이거 보통 이제 그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차콜색, 회색 이 색깔 그 모자를 많이 고르시는데 어제 이효리 씨가 쓴 파란색 모자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521 쓰시는 분 완화 모자가 도착하시면은 제가 블랙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로 찍으라는 건 아니죠 이게 완화 모자도 쓰고 블랙박스 꼭 먹고 알 먹고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7757 쓰시는 분 어제 티셔츠 샀어요.

써요. 전 입고 다닐 거예요. 혹시 완화 티셔츠 입은 사람 보시면 같이 인증샷 찍어요. 라고 보내줬는데 가로 열고 저 극 아이인데 큰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아, 잘하셨어요. 티셔츠. 완화 티셔츠 입고 길 가던 누군가를 잡아서 완화 티셔츠 입은 누군가를 잡아서 블랙박스에다가 인증샷 한다면

0: 에도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정말 풍성한 금요일 꽉 먹고 알 먹고 이벤트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완화 굿즈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월 15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흰색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회색 모자 그리고 흰 양말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금요일 정통 라디오 플러스 꽁먹 알먹 이벤트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좋은 음악도 많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정말 야 오늘같이 선물 많이 주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문자 보내주셔서 읽히는 분들 모두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먼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성님, 형님 목소리 듣고 처음으로 회원 가입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 기념으로 제가 순댓국 밀키트 아 정말 소중한 우리 순댓국 밀키트가 안효성님에게 도착할 겁니다. 5593 쓰시는 분,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를 처음 받았어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계속 완화요만 외쳤어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상순 오빠 제 스타일이신 것만 알아주세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청취율 조사 전화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5593 쓰시는 분 정말 행운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완화를 그렇게 외치신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53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박재범의 좋아. 지금 저의 기분입니다. 우리 제작진과 저의 기분. 박재범의 좋아.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은 것 같다는 말, 모자를 삐뚤게 썼다는 말 모두 바르지 않은데요. 삐뚤다는 삐뚤은 삐뚤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게 쓰려면 액자가 삐뚤 것 같다, 모자를 삐뚤게 썼다로 표현하는데요. 비슷한 말인 빗뚤다와 배뚤다도 마찬가지로 활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삐뚤은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삐뚤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어떤 일이 생길까? 성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사라 바렐리스의 러브송 아주 기분 좋고 신나는 아주 듣기만 해도 좋은 곡이죠. 러브송 저희 지금 완벽한 하루의 마음이 지금 사랑이 넘칩니다. 모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 지금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꽁먹 알먹 이벤트 굿즈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블랙박스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731 쓰시는 분이 사무실에서 대표님이랑 둘이 듣고 있는데 구찌 사면 블랙박스 주는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대표님 구찌라뇨. 굿즈라고 옷이나 모자 같은 거라고 했더니 골라보라 하셔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세트로 야무지게 살 거예요. 이야, 대표님이 이렇게 딱 사주시는 건가요? 우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꽁먹 알먹 이벤트는 사고 나서 그 인증샷을 보내주셔야지 블랙박스가 나갑니다. 대표님. 아, 그 내신 제가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 테니까 대표님이랑 둘이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한번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79 쓰시는 분 순디 굿즈도 못 사고 사연도 없고 해서 귀팅만 해요. 그래도 늘 잘 듣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요. 이런 분들 사실 제가 이런 분들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굿즈 안 사도 사연 안 주셔도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사실은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 완벽한 하루 이 4시 소중한 시간을 완벽한 하루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연 칠고 쓰시는 분도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굿즈 얘기를 꽁먹 알먹 이벤트 오랜만에 이벤트 하니까 여러분들께 선물도 많이 줄 겸 굿즈 홍보도 할 겸 하는 건데 MBC에서는 이렇게 굿즈를 많이 MBC FM4U에서는 굿즈를 사실 많이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한 하루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굿즈를 출시했는데 이게 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은 또 계속해서 이런 좋은 다양한 굿즈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사실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 완벽한 하루 해서 제가 좀 심하게 많이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계속해서 좋은 노래와 꽁먹 알먹 이벤트 함께 하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0: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팬티 check.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H2O의 걱정하지 마에 이어서 황소윤의 Till the Sun Goes Up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H2O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야 H2O는 정말 우리는 오렌지족의 어떤 대명사 형님들이었어요. 압구정동에 정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은 없겠지만 바쿨이라는 카페 약간 술도 좀 팔고 맥주도 좀 팔고 거기 이제 그 뭐지 그 포켓볼을 칠 수 있는 당군 대가 땅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 H2O의 그 김준원 형 그 형이 당구를 치고 있어요. 그 가면 얼마나 멋있어 거기서 딱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아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 음악도 그 당시에는 진짜 와. 이렇게 멋있는 음악이 있나? 정말 밴드구나. 밴드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또 아 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야 우리 형들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H2O 형들. 자 그건 그렇고 5724 쓰시는 분 완화 굿즈 구매 인증합니다. 오래 입고 파서 부담 없이 입으려고 회색으로 티셔츠 회색 아주 이뻐요. 주문했어요. 모자는 하나만 살까 하다가 두 개 사려고요. 회색은 일상용, 파랑은 기분 전환용으로요. 아, 정말 이렇게 또 구매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724 쓰시는 분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7077 쓰시는 분 저도 굿즈 모자 파랑 구매 완료요. 어제 효리 언니 썼다고 해서 고민 없이라고 보내셨어요. 저희도 정말 고민 없이 블랙박스 7077 쓰시는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완화 굿즈는 어디서 사세요? 라고 질문을 자꾸 올리세요. 초록창에 완화 굿즈라고 치시면은 아니면은 완벽한 하루 이 인별그램으로 들어오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승준님이 마룬5의 곡 보내주셨어요. 신청해 주셨어요. Memories.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곡을 적절한 곡을 또 신청해 주신 우리 배승준님께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고요. 게다가 마룬5의 Memories 같이 듣겠습니다.

0: 마룬 5의 메모리즈 들으셨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지금 3부의 마지막 곡 남겨져 있고요. 몽키 매직의 Please Don't Stop the Music. 이 곡 듣고 잠시 후에는 꽝먹 알먹 특집 상승 퀴즈. 이거 괜찮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우리 제작진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과열된 것 같은데 지금. 순댓국 밀키트 5개를 걸고 오늘 상승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 Hey, gentlemen.
2: Yeah.
1: You getting her done?
2: No.
1: Are we out of whiskey?
2: No.
1: Can you stop the music?
2: No.
1: Feel like fevers?
2: Yeah.
1: Welcome to Canada.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을 원래는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꿩먹 알먹 이벤트 순댓국 밀키트 5개 지금 걸어 있고요. 제가 정답을 맞추면 기본에 따블 총 10분께 순댓국 밀키트를 보내드린다고 우리 제작진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금 과열된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이 조금 지금 되게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니 다섯 개도 지금 많은데 제가 그럼 틀리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정말 너무 부담되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상승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7월 10일 오늘은 완벽한 하루 해서 꽝먹 알먹 이벤트 있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꽝먹고 알먹고 완화 굿즈 사고 블랙박스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행운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꽝을 부르는 말에는 까투리와 장끼가 있죠. 까투리와 장끼, 장끼와 까투리 중에 암컷은 까투리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저는 O로 오늘 간단하게 뭐 힘들게 뭐 주저리 얘기할 필요 없이 저는 그냥 O로 또 부담스럽게 또 순댓국 밀키트 얘기 순댓국 밀키트 제가 오늘 O를 해서 틀렸으면 순댓국 밀키트를 다섯 분밖에 못 받고 제가 뭘 제가 뭐 맞추더라도 저한테 순댓국 밀키트 하나 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정말 어쨌든 저는 그냥 O로 오늘 밀고 가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고 여러분들이 선물 정말 많이 받기를 제가 저는 까투리 장기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로 긍정적으로 오늘 제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지금 진짜 뭘 어떻게서라도 꼭 정답을 맞추셔서 꼭 뽑혀서 순댓국 밀키트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까투리와 장끼, 장끼와 까투리 중 암컷은 까투리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이글 아이 체리의 Save Tonight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순 퀴즈 완벽한 하루 꽁먹 알먹 이벤트 특집으로 순댓국 밀키트 5분 정답을 맞추신 분께 보내드리고요. 제가 문제를 맞췄을 경우에는 더블로 10분 순댓국 밀키트 정답자 중에 10분을 뽑아서 순댓국 밀키트 10개 한 분의 10개가 아니라요. 하나예요. 아, 너무 부담돼요. 저는 까투리와 그 꽝을 부르는 말에 까투리와 장기가 있는데 까투리와 장기, 장기와 까투리 중 암컷은 까투리다. 저는 5로 찍었습니다. 4983 쓰시는 분 X. 까투리가 순놈으로 알아요. 순댓국아 이리 와 라고 하셨고요. 7769 쓰시는 분 정답 X. 까투리 사냥을 나가. 이게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랑 암컷이랑 수컷이랑 상관없잖아요. 이게 까투리였나 진짜? 오, 알겠습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4181 쓰시는 분 정답 5. 어제 회식으로

얼굴이 달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동그라미라고 하셨고요. 3376 쓰시는 분, 와, 방송국 사람들이 미쳤다. 정답 순디, 오, 맞다. 정답 보내려고 갓길에 차세 음료, 순댓국 밀키트는 내 거, 야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정답이 맞아서 제가 정답을 맞춰서 흥분이 돼가지고 갓길에 탁 차 세우고 얼른 정답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순댓국 밀키트 5개냐 10개냐를 걸고 오늘 꽁먹 알먹 이벤트 기념 특집 상승 퀴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제가 맞았어요. 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야, 순댓국 밀키트 오늘 정답자 중에서 10분 뽑습니다. 까투리와 장기, 장기와 까투리 중 암컷은 까투리가 맞습니다. 한마디로 엄마 꽁은 까투리, 아빠 꽁은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까투리와 장기 모두 꽁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꽁의 새끼를 부르는 우리말은 꺼병이라고 하네요. 너무 귀엽네요. 꺼병이. 엄마 꽁은 까투리, 아빠 꽁은 장기. 왜 꽁만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름을 새끼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참 궁금. 아, 그렇죠. 사람도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아, 그렇죠. 그러면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 이렇게? 이름이 따로 없어요? 아, 정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제가 맞췄기 때문에 총 10분, 정답자 중 총 10분 뽑아서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 분들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으니까 노래도 기분 좋은 노래. 오늘 또 기분 좋은 노래를 방금 또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200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아, 이 곡도 기분 너무 좋죠. 우리 이렇게 기분 좋은 곡 신청해 주신 2005 쓰시는 분, 순댓국 밀키트.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일부터 여러분 선물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분간은 선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빨리 선물 받도록, 어떻게든 받도록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철 그리고 조지의 드라이브 같이 듣죠.

0: beautiful spring day.
1: Kimenchol 그리고 조지의 드라이브 들으셨고요. 그 뒤로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트 파크. 아, 이 곡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곡은 추하영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 이분께도 안 드릴 수 없죠. 순댓국 밀키트 추하영님 보내드리겠습니다. 1406 쓰시는 분이 순디 새 휴대폰에 페이 새로 깔고 처음으로 굿즈 결제해봐요. 아까 소라 언니가 굿즈 그림에 순디 얼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오른쪽 아래 진짜 있네요. 한참 웃었어요. 아니, 그 얼굴이 제 얼굴이란 건 정말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 밑에는 뭔가

굉장한 근육질의 몸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1406 쓰시는 분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3697 쓰시는 분이 나만 듣고 싶은 완화에서 굿즈를 내다니요. 소리 없이 강한 완화의 힘. 시원청량 그 자체인 블루모자 구입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블루 파란색 모자가 굉장히

0: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아, 저희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시는 분께 항상 우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진행하는 동안 한 번 있었죠? 1000번째 문자. 오늘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빨리 지금 끝나기 전에 문자 빨리 써주셔서 1000번째 문자 쓰시는 분, 뭐 굿즈 안 사셔도 됩니다. 뭐 신청곡 안 보내셔도 됩니다. 뭐든지 써서 1000번째 문자 보내시는 분 제가 DJ의 재량으로 블랙박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광고 듣는 동안 빨리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아마 1000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야 정말 제가 2024년 11월에 완벽한 하루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 첫 번째 문자 나오셨나 정말 이거 야 우리 4736 쓰시는 분이 정말 정말 제가 드리는 선물하고 딱인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4736 쓰시는 분이 블랙박스 갖고 싶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 첫 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 지금 정말 오늘 문자 정말 많이 왔어요. 1259, 1270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그만 보내세요. 문자 너무 지금 과열돼 있고 완벽한 하루 제작진도 지금 과열돼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좀 과열돼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좀 차분하게 우리 곧 있으면은 저희 우리 배철수 음악 캠프 하니까 거기서 음악 감상할 준비 시동 거시고요. 이제 창고 문 닫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 블랙박스로 이제 선물 딱 끝났고요. 이제 며칠 동안 좀 자제해서 자 완벽한 하루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꽁먹 알먹 이벤트 너무 즐거웠고요. 당분간 우리 선물이 없다고 우리 제작진이 다음 달은 돼야 진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농담이고요. 오늘 마지막 곡 피터팬 컴플렉스의 땡큐 베리 머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와나 굿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내일 토요일 우리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는 2주의 노래 있으니까 내일도 와서 좋은 음악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피터팬 컴플렉스의 땡큐 베리 머치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0: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지만 그 미꾸라지를 억수로 키우면 돈다발이 되는 법이요. 근심이니 상심이니 하는 것도 한두 가지 일 때는 흙탕물이 일지만 이런 게 인생이다 타잡으면 마음 어둑어둑해지는 게 편해야. 한숨도 힘이 있을 때 푹푹 내뱉어라. 한숨의 크기가 마음이란 거요. 이정록 시인은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시 같은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구사하자 그 말씀들을 모아 시집으로 냈습니다. 에이, 시란 건 말이다. 그 내가 볼 때 그거 어분 얘기 3년 찾기다. 어분 얘기를 왜 3년이나 찾는지 아냐? 3살은 돼야 엄마를 똑바로 찾거든. 에이, 낮은 층에 살면 밖에서 들여다본다고 싫어하던데 사람은 사람에게 비춰보며 살아야 해. 들여다보면 좀 어떠냐? 아, 시인의 어머니는 이른바 노열층에 대해서 색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아이고, 제 집에서 뭔 나쁜 짓을 그리 많이 한다고. 사람만큼 좋은 전망이 어디 있겠냐. 진짜 전망은 둥지에서 내다보는 게 아니고 날개쳐 올라가 보는 거랍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0: 메릴린 맨슨 The Beautiful People 들었습니다. 공연 본 봤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메릴린 맨슨. 아 그래요? 박송희 씨. 오 와우. 1656번으로는 시작부터 맨슨이라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내한공연 할 때마다 간 오래된 맨슨 팬이에요. 백캠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오랜만에 들었죠? 아니 한동안 꽤 자주 음악을 틀었었는데 메릴린 맨슨 The Beautiful People.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오뚜기 칼의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3일제약 프리미엄 방탄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도드라만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조싱크 키움증권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아니 뭐.

0: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11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4시 완벽한 하루에서 순디가 얼른 백캠에서 음악 들을 준비하라고 해서 퇴근하자마자 샤워하고 캔맥주 한 캔 따고 마른 안주 준비해서 소파에 앉았네요. 첫 음악부터 머리가 절로 흔들흔들. 와, 오늘은 가족 모두 저녁 먹고 늦게 귀가한다고 해서 편하게 백캠과 함께 불금을 보냅니다. 오. 근데 이상순 씨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노래 많이 나가는데 왜 백캠에서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자기네 프로그램에서도 듣고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들어라. 예. 음악 색깔은 좀 다르죠? 예. 완벽한 하루에서 나가는 음악하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나가는 음악. 예. 아, 서로 뭐 취향에 맞춰서 골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 멀리에서 문자가 왔네. 7488번. 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가는 알프스 산맥 차 안에서 문자 보냅니다. 저는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원하는 스포츠 과학자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유럽 스포츠 과학회에 참석하고 또 60주년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기간이라 어젯밤엔 페스티벌 보고 오늘 귀국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늘 응원해드리죠, 전. 예. 아, 그럼요. 야, 스포츠 과학.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김석환 박사님. 예. 잘 돌아오시고요. 예.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뭐,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 현장에서 생방송한 적도 있고요. 또 그 전해에도 갔었고. 와, 벌써 10년 넘었네요. 오. 자, 청해주신 음악, 예. 퀸의. 왜냐면, 저, 몽트레이에 프레디 머큐리 딱, 저, 동상이 있거든요. 예. 그 앞에서 우리도 사진 찍었는데. 자, 퀸. 보헤미안 랩소디. 요거 저 2011년에 리마스터링 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0: 유리드맥스, Here Comes the Rain Again. 지금도 대전 이쪽으로 비가 꽤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서울은 예. 아 여기 왔네. 6284번 대전 장태산에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와 시내 나오니까 이제 앞이 보이네요. 미친 날씨라고 하셨네. 와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유리드믹스 Here Comes the Rain Again. 앞에 들으신 음악은 퀸의 보헤미안 랩서디였고요. 시간이 한 15초 남아가지고 아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씨가 우승팀으로 꼽았던 모로코는 아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어우 수준 차이가.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0: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장마가 잠시 쉬어가니 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춘천과 대전 등 충청 일부에는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밤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남부지방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 일부에는 폭염경보로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충남 또 영남 일부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도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도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배순탁 작가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만큼 착한 사람을 여태 본 적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어떤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시아버지야말로 평생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착한 남자였다고 장담한다. 그녀는 아내와 자식에게 온갖 고생을 시키고도 미안함 또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단다. 세상의 남자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던 친정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던 시아버지. 손녀뻘 막내 며느리에게 늘 참 좋구나, 참 고맙다 소리를 하셨단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던 그분이 며느리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친정아버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데도 시아버지는 착하고 다정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는 천봉지괴의 뜻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감했다고 한다.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그만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단다. 철수는 오늘 어떤 학교의 불량 학생들 생각을 한다. 이정록 시집 아버지 학교에는 시가 56편 실려있고 어머니 학교 시집에는 72편이 실려있다. 시인의 아버지가 51세에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식구들은 기가 막혔을 것이다. 아, 내가 그 예순까지 사는 건 기적이야. 그러니 환갑잔치를 앞당겨서 해야 돼. 시인의 아버지는 당신의 예감처럼 예순까지 못 봤다.

버티고 56에 영면했다고 한다. 아버지 학교 시집의 시편수는 아버지 나이에 맞춘 것이다. 어머니 학교의 시편수는 어머니가 72세 때 시집을 내면서 연세와 짝을 맞춘 것이니 어쩌면 어머니 학교 2도 오래지 않아 나올지 모른다. 어머니는 앞으로도 불량 학생 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계속 내리실 것이다. 살다가 정말이지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땐 금강하구에 가거라. 요 모양으로 싱겁게 살았구나. 갯물 들이켜는 강을 보아라. 이리 짜게만 출렁댔구나. 맹물 들이켜는 바다 보아라. 살다가 정말이지 오갈 데 없는 마음일 땐 눈물 콧물 질질 짜는 강물 보아라. 겨룹대 같은 갈매기 다리만 스쳐도 바위 너설 조개 껍데기만 만나도 칭얼대는 금강하구 바다 보아라.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의무적으로 수료했지만 모범 학생은 아니었다. 아버지 가르침대로 금강하구에 가서 강과 바다를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0: 포렌카 파파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포렌카의 오리지널보다 예. 권태수 형이 부른 아버지였던 것 제목이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권태수라는 분 기억 안 나시죠? 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히트곡도 많이 내시고요. 예. 권태수 형이 그 좋은 노래 있었는데 작은 연인들 예. 김세화 씨하고 함께 부른 작은 연인들에 대한 아주 좋은 노래 있습니다. 포렌카 파파. 야, 예전에 이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라디오에서 굉장히 자주 듣던 노래예요. 예. 자, 6시 39분 58초 막 지났습니다. 0892번으로 청해 주신 예.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예. 저도 예전에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 이게 원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고요. 지금 세상을 떠난 예. 컨츄리 쪽 가수분이 만드신 곡인데 글래디스 나이트 버전으로 청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예. 글래디스 나이트 and the Pips.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1: I'm imagining a lot of happy people. And most of you are with someone you love. Well, you are the lucky ones.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are alone tonight. I imagine most of us have been in that situation at some time or another. I know I have. Recently, I heard a most beautiful song with a dynamic lyric that really expresses this feeling of loneliness. It means a lot to me personally. I'd like to share it with you. I think you'll see what I mean.

0: 빌 위더스, Ain't No Sunshine 들었습니다. 신현주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Gladys Knight and the Pips,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 노래 듣다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원작을 들으면 심심해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이고 저 8강전 3경기 주말 사이에 이제 열리잖아요. 예측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는 예측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저는 저거 하나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는 얘기는 뭐 제가 진즉에 드렸고 이 프랑스를 과연 어느 팀이 저지할 수 있을까가 이 관건인데 아, 만만치가 않아요. 예. 아, 글쎄, 어느 팀이 과연, 예. 아,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공장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박은주 씨는 지금 제주도 여행하고 계시네.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저녁이에요. 해변을 드라이브 중인데 노래가 와 너무 좋네요. 제주도는 언제 와도 멋진 곳. 가족들과 함께하니 더 행복해요. 드라이브에는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죠. 예. 그럼요. 다른 음악들도 좋을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운전할 때는 가급적 라디오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꼭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도 괜찮습니다. 예. 야, 근데 간혹 보면 그 운전하시면서 동영상 이런 걸 보면서 운전하는 분들 계시던데 진짜 위험합니다. 예. 아차하는 순간에 와, 그 막 차가 50m, 100m씩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 백캠 청취자들 중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특별기획,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두 번째 시간으로 작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옮겨야 돼요. 예.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요즘에 저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 앉으면 작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 잡기가 참 어렵다고 스튜디오를 좀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어떡하겠어요. 예. 저는 이 스튜디오가 편한데 생방 스튜디오가 제일 편하거든요. RS2라고 요 10층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더 히트메이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네. 자, 1, 2부 끝곡입니다. 신은희 씨가 청해 주신 KC and the Sunshine Band, Give It Up.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그렇지.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오선화 씨가 백캠에서 한 남자를 듣다니. 점점점. 두 남자를 보내드렸어야 되나? 미안해요.

0: 이게 네. 옛날 조크라. 네. 예, 이런 데서 웃어주면 안 돼요. 예. 반건희 씨도 어머 백혜면서 이 곡을 듣다니요. 예, 들을 수 있죠. 예. 오늘은 들어야 됩니다. 자, 김종국 씨가 부른 한 남자 들었습니다. 예. 이 노래를 작사한 조은희 씨.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두 분 더 나오셨어요. 작사가 윤사라 씨.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서지음 씨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서지음입니다.
0: 네. 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아, 제 얼굴은 그렇게 크게 안 잡아도 되는데 이분들을 위주로 좀 잡아주세요.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세 분의 작사가 저는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가요를 잘 안 들어가지고요. 세 분이 얼마나 저 위대하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1: 아유, 저희 유명하지 않습니다.
0: 네. 유명하지 않은데 나오신 거? 네. 그럼 섭외가 잘못된 건데 이거? 네, 그럴 리가 있어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모신 거죠. 그리고 히트곡 정말 많이 내시고 그 뭐 저 미모가 좀 가려지긴 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하시는
3: 네.
0: 게
3: 네.
0: 좋을
3: 네.
0: 듯.
3: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저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불편하죠?
1: 아, 아니요. 네? 너무 좋아요.
3: 네, 네.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네. 아, 가문의 영광은요.
2: 편안한데요.
0: 아, 편안해요?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이게 네.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2: 네, 네. 감사해요.
0: 그래. 근데 조은희 씨 마이크 약간 오프로 들리는데 이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괜찮습니다.
1: 좀 예. 앞으로 가야겠군요.
0: 네. 아, 예. 가급적이면 네.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 사용할게요. 예. 네.
0: 자, 작사가 세 분.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 아까 뭐 우리가 인사는 했지만 어쨌든 청취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좀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사가 조은희라고 하고요. 예, 네. 뭐 발라드 위주의 곡들 좀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한 남자나 뭐 BMK 꽃피는 봄이 오면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등등 기타 등등
0: 많으시겠죠.
1: 네.
0: 근데
1: 태희 노래도 있고요. 네. 주로 발라드를 많이 작업했는데
0: 생각 안 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긴 있는데
2: 그런 것 같아요.
1: 대부분 이제 발라드 곡들을 좀 많이 작업을 했고요. 서정적인 노래를 많이 했는데 또 그 와중에 뭐 박효민의 아뜨거 같은 이제 트로트도 있어요. 예, 그런 노래들도 요즘은 또 최근에는 제가 트로트 작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0: 이게 대세를 따르시는군요.
1: 네.
0: 요즘 트로트가 잘 나간대 이러니까 대세를 따라서
1: 아니 가사를 저는 맡겨주 주면은 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트로트가 재밌는 게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0: 젊으신데 왜
1: 네 근데 오히려 또 이제 그 가사를 쓰다 보니 오히려 또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네.
0: 음악은 뭐 장르별로 다 좋은 음악들이죠.
1: 네.
0: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네.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네. 중요한 거죠.
1: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서 네,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어요.
0: 그 우리가 첫 곡으로 김종국 씨의 한 남자 들었잖아요.
1: 네.
0: 이건 뭐 모델이 있는 겁니까 이거 가사 쓰실 때?
1: 모델이요. 네. 뭐 제
0: 누구를 생각하며 쓰신 거예요?
1: 뭐 그걸 지금 발견드릴 수는 없고요. 예, 모델은 있죠. 예, 모델은
0: 아니 오래 지났으니까 네.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뭐
1: 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모델입니다. 하도 지났으니 오래됐으니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윤사라 씨도 인사하시죠.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작사 쭉 해왔고 지금도 드문드문 하고 있습니다. 작사가 윤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주 하셔야지 이렇게 드문드문 하면 안 되잖아요.
3: 자주 하고 싶은데
0: 네.
3: 일이 예전처럼 막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제 요즘엔 조금 좀 방식도 많이 달라져가지고
0: 네네.
3: 이렇게 협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오.
3: 그래서 또 저희랑 하는 거는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0: 윤사라 씨만 해도

0: 이제 그러니까 예.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네. 작사가로?
1: 네, 그렇습니다.
0: 오, 아, 그렇군요. 네. 예. 서지음 씨가 네. 제일 젊으신 거죠?
1: 네, 막내.
0: 인사하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음 작사가입니다. 아. 저는 제일 여기 새삥이고요. 네.
0: 오랜만에 듣는데 새삥?
2: 새삥이고 아이돌곡을 주로 써온 작사가입니다.
0: 아, 이게 서지음 씨가 제일 젊으시니까 아무래도 네. 최근에 시대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하고 일을 많이 했군요.
2: 네, 제가 데뷔한 게 10한 2, 3년 전이어가지고. 네.
0: 아유, 뭐 경력이 일천하시네. 12, 3년.
2: 네. 네, 12, 3년 하고 그 언니들 노래를 한창 듣고 자란. 네.
0: 알겠습니다.
2: 이 정도 나이 세대입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뭐 작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작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진지하게 네. 진지하진 않게 네. 재미나게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획. 예.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합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윤사라 씨 팬들이 많이 오셨네 김중호 씨가 윤사라님 혹시 예전에 여행 스케치?
9: 오 맞습니다.
8: 어, 아 그래서 아까 광고 나가는 사이에 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면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KBS에서 콘서트 7080 진행할 적에
9: 네.
8: 그때 여행 스케치가 네. 몇 번 나왔거든요.
9: 아.
8: 어, 그 노래 아니에요? 그 뭐 뭐가 별이 진다네.
9: 네, 그렇죠.
8: 귀뚜라미 소리 막 괜히
9: 네, 맞아요.
8: 테이프 막 틀고. 어 그때 본 거예요. 어 아니, 반가워요. 예.
9: 아유, 반갑습니다.
8: 501번으로도 와 윤사라님 나오신다고요? 저 윤사라님 일집 천국에서 길을 잃다 진짜 좋아했는데 백혜미에서 만나다니 기쁩니다. 어. 아 솔로 앨범도 내셨군요. 그러니까.
9: 예 앨범을 하나 냈는데 어. 하나만 냈어요.
8: 아 유일한 앨범이에요?
9: 예. 아, 솔로 앨범으로는 하나만 내고 어. 활동을 그래도 조금 하다가 아, 힘들더라고요.
8: 아, 잘 안 됐어요?
9: 잘 안 되기도 했고 또 여행 스케치로 어. 언니 오빠들이랑 팀으로 계속 즐겁게 활동을 계속 하다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8: 힘들죠?
9: 네. 여러모로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만하게 됐습니다.
8: 그래도 뭐 작사가로 잘 되셔가지고
9: 네.
8: 시트곡 무지하게 많이 남기셨잖아요.
9: 그렇죠. 잘 방향을 잘 튼 것 같아요.
8: 여행 스케치 할 때도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0: 아니요, 그때는 저는 혼자서 습작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저희 팀은 리더인 조병석 오빠가 네. 그때 전체적으로 다 곡 쓰고 작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옆에서 와 잘 쓴다, 와 잘한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죠.
1: 그러다가 이제 혼자 되니까 내가 더 잘 쓴다고
2: 그랬을 수도 있고
1: 그딴 것들을 가사라고 쓸 때 네. 신재훈 씨는 혹시나 하고 검색해봤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조은희 작사가님 맞으세요? 와우, 어떻게 그런 가사를 왜 꽃피는 봄이 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2: 네, 뭐 좋아해 주시네요. 네, 저 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1: 세 분 중엔 조은희 씨가 지금 제일 선배 아니에요?
2: 아니요, 윤사라 씨랑 좀 비슷해요? 돼요. 네, 저희 좀 비슷합니다. 네.
1: 아니, 조사하면 다 나와요.
2: 네.
3: 수사관님.
2: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1: 그치? 2년 네. 차이니까.
2: 네.
1: 보니까 2년 차이네요.
0: 거기 있군요.
1: 네, 다 있죠. 지금. 네. 괜히 밝혔나?
2: 네, 아니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1: 제가 2년 네. 차이라고만 했지 뭐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2: 네, 네.
0: 지금 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1: 네네.
0: 저는 데뷔년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1: 데뷔는 네. 아주 비슷하게 하셨군요.
2: 네. 같은 시기에 활동을
0: 했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럼 일단 조은희 씨부터 얘기를 해보죠. 예.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셨네요, 보니까.
2: 네. 예. 시를 워낙 좋아해서요. 네.
1: 시인이 되려고.
2: 원래는 시인이 좀 사실 꿈으로 따지면 시인이 꿈이었는데 제가 시를 쓰기에는 좀 그릇이 제 그릇이 작더라고요.
1: 무슨 소리예요?
2: 그래서 시를 워낙 읽는 걸 좋아하고 시인을 좀 꿈꿨었는데 이제 제 그릇도 작을 뿐더러 일단 좀 생활하기에도 시인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네. 약간 현실적인 문제
1: 지금
2: 좀.
1: 대한민국에서
2: 네.
1: 전업 시인이라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2: 있어요. 예, 네, 계십니다.
1: 계세요?
2: 예, 네, 교수님 중에서도 계시고요.
1: 그래, 그거는 돈은 뭐 학교에서 네. 교수하시면서 그 월급 받는 거고.
2: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예, 네, 네. 유명한 시인들 계시는데 그 생활까지 가능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1: 박목월 씨 이후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갔나? 너무.
2: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제 나름대로의 타협점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좀 쓰면서 네, 음악은 뭐 워낙 제 라디오 키드였거든요.
1: 네.
2: 어렸을 때부터 그 항상 공부는 안 해도 숙제는 안 해가도 라디오는 끼고 살았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사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꿈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가사 안에서 좀 시적인 가사를 좀 쓰고 싶다라는 하나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사를 좀 썼었죠.
1: 아니 원래 노래 가사가 시예요.
2: 네.
1: 예전에는
2: 그쵸.
1: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고요.
2: 네, 맞아요.
1: 김창완 씨 노래에도 있잖아요.
2: 네.
1: 한 편의 노래가 시가 되고.
2: 네, 맞습니다.
1: 맞나?
2: 네.
1: 있어요.
2: 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가사가. 그래서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가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좀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조은희 씨는
2: 네.
1: 제가 음악할 때만 해도 대부분 보면 가사가 먼저 있고
2: 네.
1: 가사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뭐 기타를 막 치고 뭐 또 읽어보고 막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멜로디 같은 게 있고
2: 네 맞아요. 네.
1: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2: 네.
1: 근데 요즘에는
3: 안 돼.
1: 예. 음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 가사를 붙여달라고 의뢰 오는 게 많잖아요.
2: 네, 저희들은 그런 세대예요.
3: 예.
1: 다 세 분 다.
2: 예, 곡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가사 작업을.
1: 야, 그러면 거기다가 네. 가사를 끼워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렵겠는데.
2: 네, 근데 그게 좀 묘한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묘한 그 쾌감이 있어요. 예, 멜로디에 굉장히 잘 좀 만들었거든요.

0: 나 멜로디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거든요. 예, 작곡가 분이나 예, 그것들을 이제 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위례를 해주셨을 때 그걸 제가 나름대로의 제 방식대로 뭔가 멜로디를 해독해냈을 때 이제 가사로서 이렇게 했을 때 왜 쾌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작곡가의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았던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희열 이런 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1: 처음으로 가사 의뢰받은 게 그럼 어떤 곡이었습니까?
0: 저 맨 처음에 받았던 것들은 사실 제가 데뷔
1: 잠깐. 조은희 씨가 전혀 유명하지 않으신 분인데 네. 작곡가가 갑자기 조은희 씨한테 지나가다 아니 가사 남겨서 좀 안 될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0: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음악 이제 친한 분이 음악 레코드 회사에 계셨어요. 킹 레코드.
1: 킹 레코드 알죠. 예, 예.
0: 그래서 거기에
1: 킹박이라고 계셨는데 혹시 아시나?
0: 킹박이요?
1: 네. 킹 레코드 그 대표셨죠. 킹박.
0: 전 대표분이 아니라 이제 거기 가장 직원의 언니랑 친분이 있어서 예, 그 언니한테 가사를 써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처음에
1: 그렇게
0: 그런 식으로
1: 됐거든요.
0: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1: 그러면 이 방식 윤설아 씨도 윤설아 씨는
2: 저는 달라요. 저는 제 이제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제가 계약했던 회사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서식 중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 계속 있으면서 오시는 가수분들 코러스도 해드리고 예, 이제 오가는 분들이 막 이렇게 뭐 가사가 안 나왔다 이거
1: 옆에서
2: 한번,
1: 거들고
2: 예,
1: 막
2: 예, 옆에서 조금씩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처음에 유승준 씨.
1: 유승준. 가위.
2: 네, 맞아요. 그 가수.
1: 가위 춤추는.
2: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사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 친구 가사 잘 쓰더라 해서 많이 맡겨주셔서.
1: 아름아름으로 조금씩 이름이 나면서 가사를 쓰게 됐군요.
2: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1: 윤설아 씨는 첫 히트곡은 뭐예요?
2: 첫 히트곡은 그러니까 히트를 했다 제가 느꼈던 첫 히트곡은 제이의 어제처럼이라는 곡이거든요.
1: 모릅니다. 제이는 알아요, 제이.
2: 네. 네, 그 노래였어요.
1: 그 가족 제이네 가족이 저 밴드 출신이거든요, 나.
2: 맞아요.
1: 제이를 내가 만났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나면 나왔던 것 같은데 제이. 제이의 최고 히트곡이에요, 어제처럼이. 자 그러면 근데 윤설아 씨한테 음악을 본인 작품 중에 부탁드렸더니 성시경의 연년. 성시경 씨는 뭐 저하고 또 친하니까 성시경 씨 노래로
2: 틀어주실 거예요?
1: 그럼요. 예. 윤설아 씨가 작사하신 성시경의 연년 요거 듣죠.

0: 네, 이 드라마 삽입곡이네. 그들이 사는 세상. 네. 성시경의 연연. 네. 윤사라 씨가 작사한 곡이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야유를 하고 그러지 청취자들. 아니 아까 어제처럼 그 모른다고 청취자분들이 완전히 야유를 하고 밖에 있는 제작진도 야유를 했다는 나한테. 어제처럼 진짜 유명한 곡인데 정유선 씨 7010번 와 10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제처럼을 모른다니 실망이여라. 이게 뭐가 실망. 아니 갑자기 내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누구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실망이지. 팝 디스크 자키가 이 가요 안 들었다. 아, 여러분도 저한테 실망하신 거 아니죠?
1: 아유 아닙니다. 아. 네, 아. 저희가 서태지가 아니어서.
0: 야, 근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에이. 와, 서지음 씨랑은 얘기도 못했네. 요거 뭐 광고 뒤에 하면 돼요. 예. 자, 더 히트메이커 특별기획입니다. 조은이,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이제는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는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간간이 소나기가 좀 거세게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도 강원 일부와 충청 일부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 오늘 밤까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지금도 남부지방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서울도 내일은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 작사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조은이, 윤사라, 서지음 씨. 예. 윤사라 씨는 본명이에요?
1: 네, 본명이에요. 질문 많이 듣는데 한자 이름이에요.
0: 서지음 씨도 본명입니까?
7: 저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0: 그 요 음이 음악할 때 음이에요?
7: 네.
0: 알지자에다가 소리음.
7: 네, 그렇게 썼어요.
0: 소리를 알자.
7: 네. 소리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음지교해서 이렇게 정말 톡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또 지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했고. 네.
0: 나름 의미 있게 본인이 의미 있게, 네. 제가 직접 이름을 지으셨네. 유지현 씨가 K-POP 팬이면 서지음 작사가님 모를 수가 없는데 히트곡이 하도 많아서 오늘은 어떤 곡 틀어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네. 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틀 거고요. 아, 우리가 알아서 틀 게 아니고 서지음 씨가 가져오신 거고. 아유, 네. 서지음 씨는 또 원래 노래를 하셨다면요.
7: 아, 아니 그 노래를 한 거
0: 아, 원래 노래한 거 아니에요?
7: 네. 작사가로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작곡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0: 아, 그래요?
7: 네. 이제 실용음악학원을 전전하다가.
0: 아, 음악을 하고 싶으셨구나.
7: 네. 그냥,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알바하면서 돈 좀 생기면은 실용음악학원 가서 기타 좀 배우고 조금 가서 피아노 코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0: 네.
7: 이제 미디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를 등록하면서 밑에 작사반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0: 아, 작사반도 있어요? 실용음악학원에?
7: 네. 그 이제 그때 생기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에 제가 학원을 등록해서
0: 네.
7: 이제 작사로 이제 확 풀려가지고 네, 아예 전업 작사가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곡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사가 제가 이제 또 가사를 쓰는 걸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 멜로디를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0: 음반도 내시고
7: 네,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0: 음반은 잘 안 되셨군요. 그러니까.
7: 네,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서
0: 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7: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0: 앨범 몇 장이나 내셨어요, 그럼?
7: 아, 한 곡수로 치면 한 몇 곡이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열 곡 좀 채 안 되게 낸 것 같아요.
0: 그럼 앨범도 낼 수 있겠네, 이제.
7: 네, 그래서 이제 모아서 내진 않고 전에 건 일단 다 그냥 폐기하고 새로 써 가지고 네, 해 보려고요. 네.
0: 그 뭐 최근에 거의 아이돌 그룹들하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7: 네.
0: 와, 그럼 뭐 히트곡들도 많이 내셨네 보니까.
7: 네. 어? 아유,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저 이 노래 아는데. 엑소의 으르렁.
7: 아, 네.
1: 오, 아는 곡 나왔다.
8: 아는 노래, 아는 노래가 나왔네요.
7: 와, 선생님 아는 노래 나왔다.
0: 제가 알면은
7: 네.
0: 제가 알면 엄청 크게 있다는 거예요.
8: 그럼요.
0: 보통 모르거든요.
7: 네.
0: 자, 근데 오늘 음악은 하이라이트의 웨이브?
7: 네.
0: 하이라이트도 알아요, 제가.
7: 네.
0: 왜냐면 두준이에 알거든요. 두준이.
7: 네.
0: 두준이가 예전에 MBC에서 라디오를 했었어요. 두준이 아니 요섭이야?
1: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0: 요섭이가 DJ이고 네, 두준이가 대타로
8: 나왔었구나.
7: 활약을 하신
0: 분 알아.
8: 네. 뭐 같은 팀이니까요. 네.
0: 그럼 이거 일단 음악 한 곡 듣죠.
7: 아, 예.
0: 예, 서지음 씨가 작사한 네. 하이라이트의 웨이브 듣겠습니다.

0: 네. 하이라이트의 웨이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생각했던 하이라이트 음악하고 완전 다른데요.
1: 네, 약간
0: 막 댄스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1: 네, 예. 이거는 그 수록곡인데, 네, 약간 잔잔한 어허.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

0: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1: 그 지금까지 가사를 쓰셔가지고 아 음원으로 나온 발표된 곡이 도대체 조은희 씨 몇 곡이나 돼요? 세요 맞나요?
2: 네,
1: 뭐 대충 얘기하시면 돼요.
3: 대충이에요.
4: 대충 한 너무 몰라가지고
2: 600곡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 600곡.
2: 타이틀곡은 작고요. 다 뭐 수록곡이나 저는 사실 주는 대로 다 저는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타이틀곡은 좀 작고요. 네 주로.
1: 아니 아까 보니까 히트곡들 보니까 이 600곡 중에 보니까 60곡은 히트곡이군요.
2: 아니에요. 그만큼도 안 될 거예요. 예.
1: 네. 이제 10분의 1 정도는. 네. 뭘 네,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2: 예, 네, 지금
1: 윤사라 씨. 네네. 너무 찾지 말고.
3: 네.
1: 윤사라 씨는 네. 몇 곡 정도예요?
3: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한 400곡이 좀 400곡. 넘었었던 것 같아요.
1: 400곡이 넘 네. 400곡 이상. 예. 네. 그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히트곡은 몇 곡인 것 같아요?
3: 한 글쎄요. 히트곡이라는 기준이 달라서.
1: 아, 기준이 애매하구나.
3: 네, 그렇죠.
1: 그러네.
3: 네.
1: 그럼 그냥 40곡으로 해요.
3: 그럴까요?
1: 네. 더 되나 40곡?
4: 더 될 거예요.
3: 네.
1: 서지음 씨는 몇 곡이나 됩니까?
5: 저도 방금 검색 찬스를 써봤는데 40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 400곡 이상. 네. 와.
2: 선생님. 선생님도 검색 해보셨잖아요.
1: 아, 아까 600곡 얘기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한 30곡 정도 되더라고요.
3: 극직하시잖아요. 근데
1: 아니. 너무 이건 정말 피라미 같아. 피라미. 이 세 분에 비하면.
2: 아 그래도 제가 아는 노래들이 벌써 몇 곡이나 있는데요.
1: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좀 유치하고 아주 치사하고 속물적인 얘기인데 저작권료는 많이 나오는 거죠?
2: 그 저작권료는 뭐 그냥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 계속 그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이게 저작권료는 이제
1: 그렇겠죠. 예,
2: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가 돼야지 이제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1: 그렇죠.
2: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한때 좀 많이 작업을 했어요. 한 이제 히트곡 들이 거의 2000년대 예. 그때 많이 나왔던 노래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 그때 좀 반짝 하고요. 네.
1: 그 뭐 얼마 멀지 않잖아요. 2000년대 저는 네. 저는 80년대인데.
2: 네. 뭐 괜찮습니다.
1: 아 이거는 이게
2: 네. 괜찮습니다. 네.
1: 유치하지만 그러면 상업적으로는 보니까 제일 최근에 활동한 서지음 씨가
2: 아, 네. 그럼요. 네.
1: 가장 부자겠네.
3: 네. 네. 맞아요. 네.
4: 그럴까요?
2: 네.
3: 확실해요.
5: 아 그래요?
4: 네. 저희가 네. 깐 적이 없어서 네.
2: 그걸로 생각합니다. 네.
3: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모임이 있어요. 네. 따로.
1: 아 작사가들 네. 모임이 있습니까?
3: 네.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저희들 다 이제 그 모임 안에 있는 멤버인데 네네네. 저희들이 그 23일을 좋아합니다. 23일 아시나요?
1: 23일이요?
3: 23일이 저작권료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저는 아 그것까지 잘. 그 사실 음악에 있어서 저는 오래 남는 그 불후의 명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가사가 안 좋은 곡은 없어요. 음악이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가사가 후지면 그 오래 남질 않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2: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가사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우리 음악을 좀 더 오랫동안 뭐 그때는 뭐 아티스트가 유명해서 뭐 아니면 회사의 기획사의 어떤 뭐 마케팅에 의해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1: 네.
2: 시간이 지나서 그 노래를 계속 그 뭔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듣고 찾아 듣고 하는 그 힘은 저는 이제 가사에
1: 있다.
2: 있다고 생각하죠.
4: 네. 저 질문 하나만.
1: 질문 있습니다.
4: 네.
1: 아 그럼요.
4: 예. 그럼 팝을 하시는데 그 네. 팝 들으실 때 가사를 다 이렇게 보고 꽂히시나요, DJ님은?
1: 아, 가사를 다 듣진 않아요.

0: 근데 이제
1: 네, 가사의 의미도 보시나요?
0: 들리는 네. 부분들만 듣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노래는 가사를 찾아보죠. 제가 뭐 네이티브 잉글리시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요즘 음악은 미국 친구들도 가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음악들도 예전에는 가사가 진짜 명확하게 들렸거든요. 제가 음악할 때도 늘 가사가 들리게 노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음반 프로듀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게 분명 우리말인데
2: 맞아요.
0: 듣고 있어도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또 뭐 유행이라고도 하는데 아, 세 분들은 작사가시니까 자기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가사를 썼는데 대충 잘 안 들리게 뭐 뭔지 모르게 막 노래하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아요?
1: 좀 서운하게.
0: 아, 짜증은 아니고. 네, 짜증은 안 되는 거야. 짜증은 안 돼. 왜냐하면 다음에 또 저 작사 의뢰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짜증내면 안 되고 서운하군요.
1: 네, 조금 서운하긴 해요. 너무 이렇게 가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너무 멜로디 중심으로 안 생각을 이렇게 보컬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멜로디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셨구나. 아니면 이분은 가사를 정말로 힘을 좀 주시는 보컬이시구나. 이게 들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분이 마음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 가사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가 넣은 감성이나 이런 거를 알고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잘하셨지 이러면 저도 감탄하게 되고 기쁘고
0: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원래 받은 가사를 받았는데 부르다 보면 입에 잘 안 붙고 막 또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가사는.
1: 맞아요.
0: 그럼 우리가 음악할 때는 이제 그걸 노래를 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세 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관대한 편입니까? 아니면 야 토씨 하나도 고치면 안 돼 이런 스타일입니까?
3: 저는 예전에는 좀 가사를 살리고 싶으니 그걸 고집을 많이 한 편인데
0: 좀 제대로 불러달라.
3: 그 가사를 좀 살려줬으면 하고 근데 사실 또 약간 요령껏 그런 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가수한테 조금 이제 그렇게 만드는 편이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가수의 가수가 어려워하는 것들은 다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잘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3: 그래서 잘 들리게끔 전 수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0: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최대 수능형으로 바뀌셨군요. 그 이제 작품 의뢰를 받고 이제 가사를 막 써서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보내면서도 아유 이 노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데 갑자기 히트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보내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냈는데
2: 아득한 기억이라서 그렇긴 한데 오래전이긴 한데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이렇게 물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0: 네네.
2: 그럴 때는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모든 곡에 막 심혈을 기울여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대충 날려서 막 마감이 있으니까 해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1: 어렴풋이
2: 죄송하고 죄송하고
1: 민망하고
2: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고
0: 막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겨우 했는데 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와.
1: 그게 아주 못 쓰진 않았을 거예요, 언니. 언니 기준으로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2: 그럼요.
1: 네.
2: 그럼요.
1: 그렇겠지만.
0: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세 분에게 일단 음악계의 선배로서 또 방송 오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씩만 모셔가지고 저 창작의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우리가 속된 말로 딥하게 해야 되는데 세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 끝났나요?
0: 지금 수박 겉핥기로 막 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2: 어머.
0: 야, 이건 제가 볼 때 저 우리 제작진의 실수예요. 저 친구들이 아직 경력이 일천해가지고 방송을 한 20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못해가지고 30년은 넘어야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아 나 저 예 어쨌든 지금 광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네, 광고 중요합니다.
1: 광고는 꼭 넣어야지.
0: 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1: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0: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작사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 윤정경 씨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을 만들어낸 멋진 분들이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너무 좋은 곡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시간 다 됐으니까
2: 네. 네.
1: 시간 1분씩 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하세요.
2: 네, 뭐
1: 1분 안에서.
2: 아쉬우시다고 하시니까 저희 또 불러주세요.
1: 네. 또 부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2: 아니요, 농담이고요. 아니, 저는 진짜 저희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30년 넘게? 아까 37년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1: 37년째.
2: 네, 예. 이 라디오의 거의 교과서 같은 이 프로에 그냥 듣기만 했던 이 프로에 아,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영광이어서 아이고. 저 오늘 일기 쓸 겁니다. 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아유,
2: 네.
1: 감사합니다. 예. 윤사라 씨.
3: 저도 언니가 해준 얘기처럼 정말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불러주시고 계속 배철수 선생님 음성으로 이름을 계속 여러 번 불러주셔가지고 예. 그게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1: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꽂히셨는데 네. 그때 꽂히 되셨어요? 이름을 불러드렸더니
3: 그런가 봐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저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4: 저도 여기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언니들이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편안했고 그리고 저도 이름이 불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다시 한번
4: 네,
1: 불러드릴게요. 서지웅 씨.
4: 네. 아,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봤던가요 말고 제가 서지웅입니다 하면은
1: 아, 그럼요. 그래도 예. 네,
4: 기억해 주실
2: 저 이제 만난
4: 네,
2: 사이가
4: 구면이다 이렇게
1: 윤사라 씨 구면인데 못 알아봤잖아요.
4: 죄송합니다.
2: 확실히 이제는
1: 예, 네. 기억을 해야죠.
4: 네.
1: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음악은 뭘 그래도 제일 언니니까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4: 너무 좋아요.
1: 조은희 씨가 가사 쓰신 네. 이 음악 들으면서 근데 뭐 얼마 못 나가요. 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윤사라, 서지음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할 텐데 굳이 그런 미련을 또 한번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현실 속에도 후회와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0년간 환자들을 만나온 신경과 전문의 이근후 박사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정한 다섯 가지 원칙, 일명 스마트 원칙을 제안합니다. 먼저 S는 Simplifying, 제멋대로 뻗어가는 생각을 단순화해야 한대요. 그 다음엔 Moving,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A가 뜻하는 건 Affecting, 음악 듣고 미술 감상하며 정서적 퇴보를 막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Relaxing,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마지막으로는 Togethering, 경험이나 수다를 나누면서 고립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몸은 움직이되 생각은 단순하게, 감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지켜가기. 지금의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2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김동률 위드 프렌즈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신경과 전문의 이근호 박사가 스마트 법칙이라는 걸 제안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진짜 약간 뇌는 퇴화하는 기분이 들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깊은 생각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이 많은 것들을 AI 기술이 그냥 되게 쉽게 해결해 주잖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 나가는 법칙일 것 같아요. 스마트는 각각 S, Simplifying, Moving, Affecting, Relaxing, Togethering 이 중에서 Affecting에서 뭔가를 감상하고 뭐 이러는 거 뭐 우리 라디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투게더링도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경험 나누고 수다 떨고 하는 거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 한 두 개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릴렉싱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밤 3, 4부에는요 부엉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고민을 시로 풀어주는 분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 드릴 거고요.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듣고 오셨습니다. 지은주님, 20년 만에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난 동료들과 엊그제 헤어진 것 마냥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다시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하나 있어요. 한 7명? 예. 네. 완전체로 모이면 7명인데 그중에 2명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돼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모이는데 그래도 그게 1년에 두 번은 돼요. 그래서 그 덕분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각자 한국에서 살면 이렇게 각자고 모이게 되지 못하는데 그 두 명의 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항상 재밌어요. 예. 그리고 4000님께서는 저는 꽃집을 하면서 2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지껏 손님들을 믿었던 터라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연히 CCTV를 보다가 꽃이랑 포장지 그리고 끈까지 그냥 가져가는 손님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 어떡하죠? 무인으로 운영할 바엔 그냥 그 시간에 가게를 닫을까요? 이제 겁도 없어. CCTV를 해놨는데도 이러는 거. 이거는 조치를 취하셔야죠. 4000님. 이거 막 번거롭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 손해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그걸 강화하세요. CCTV가 다 뭐 찍고 있다. 이거를 좀 경고성으로. 꽃집에 안 어울려도 이 무인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은 그 경계 태세를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란 게 참 인간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러워 마시고 아 그냥 내가 요런 구멍이 있구나. 무인 가게로 운영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나한테 오는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런 거는 내가 좀 더 단단히 채비를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너무 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0881님. 대장부왕 저 얼마 전에 수영강습 끝나고 나와서 샤워하는데 누가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연락 한 번 안 한 채로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쩜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신나니라. 대장부왕도 재밌어 해줄 것 같아서 별밤에 사연으로 남겨요. 아 진짜 이 사연에는 되게 천연덕스럽게 그 디테일을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재밌어요 해줄 것 같다고 쓰신 거 보니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수영복에 수영모 쓰고 있어도 특히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면 알아보기 어려워요. 저 자주 봐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영모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와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서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가웠으면 방방 뛰고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우정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조지의 오랜만에.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오셨고요. 손우경님, 언니 요즘 저는 냉면에 꽂혀서 일일 3냉면 하고 있어요. 배달시켜서도 먹고 아예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도 한가득 사뒀습니다. 엄마가 적당히 하라는데 냉면도 살찌겠죠? 생각해보니까 일일 3냉면은 좀 심한 것 같기도. 좀 심해요, 심해. 우경님, 일일 1냉면도 꽤나 격렬한 편이거든요. 심지어 3일 1냉면 정도만 돼도, 와, 진짜 냉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 그럴만해. 끄덕일 정도거든요. 살찌는 건 뭐, 어쨌든 뭐, 세끼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좀 너무 계속 찬 음식으로 식사를 이어가시는 게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한 1일 1 정도로 줄이시고, 서서히 2일 1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1419님, 아, 단전에서 올라온 화를 누르며 별밤에 문 두드립니다. 오늘도 빌런을 자처하는 부장님. 아, 근데 본인이 빌런인 걸 1도 몰라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중요할 때내 식구 안 챙기고 남의 식구들만 챙기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은 아마 추측이지만 이게 성향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물론 1419님 말만 들은 거지만 그 집에서는 못하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마음 좋고 넉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안 그러고 가족들한테 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포스트잇으로 님 빌런이심 이렇게 써놔야 되나? 8610님, 가끔 재선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써봤는데요. 그럴 땐 괴물을 만났다고 생각하라는 글을 어디선가 보고 공감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별밤을 듣다 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나님 말에 자주 끄덕이는데 선한 영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 내용은 없지만 문자 남겨봅니다. 아니, 이렇게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빌런 만났을 때 조금 전에 빌런 얘기였는데 뭐 괴물은 너무 거창해. 그냥 조금 더 하찮. 저는 이제 그 도마뱀. 아, 도마뱀입니다. 말하는 도마뱀이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갓 건진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일드 하이 클럽의 오마주라는 곡이에요. 오마주는 말 그대로 헌사. 그러니까 음악 앨범으로도 가끔 나온 프로젝트인데 뭐 윤상 씨 오마주 앨범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윤상의 풍으로 후배들이 윤상이라면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겠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테마가 있으면 그걸 아예 차용을 해서 그 뮤지션에 대한 조금 존경의 의미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곡 제목이 오마주여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뭐 제목을 떠나서 우연히 들었는데 음악이 좀 되게 괜찮다, 분위기 좋다, 요즘 요런 스타일 음악 맞네. 그래서 스타일이라 하면 약간 로파이 사운드라고 하는 조금 자글자글거리는 좀 레트로한 느낌의 사운드랄까요? 좀 나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음악인데 이렇게 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가 여기가 무슨 의미지 하고 가사를 찾아보게 된 게 도입부 조금 지나면서 그 숫자로 4736251 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음악 코드 진행을 뜻하는데 251 특히 마지막에 251은 특히 251이 가장 대중성이 높은 코드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어지간한 메가 히트곡은 그 이 251이라는 코드 진행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러이러한 화성 진행, 이 음악도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음악에 대한 찬사더라고요.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담고 있고 하면서 테마도 독특하고 가사도 재미있고 음악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마일드 하이클럽의 오마주.

마일다이 클럽의 오마주 듣고 오셨는데요. 아, 몰랐는데 제작진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게 얼마 전에 뭐 한때 쇼폼 배경음악으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오, 나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든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주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볼게요. 0014님,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대요. 제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것이지요. 3년 동안 둘이서 여행 많이 다니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는데 그동안 자기들 딴에는 고민이 많았나 봐요. 오래 망설이다가 이제는 부모 될 준비가 됐다면서 계획한 대로 아가를 잘 맞이해 보겠다네요. 그럼 저도 이제 잔소리 안 하고 세련된 할머니 될 준비 해봐야겠어요. 축하해 주실 거죠, 이나 씨? 아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말고요. 세상에나. 이말 들었을 때 우셨을 것 같은데. 예, 진짜.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라는 게참 흘릴 일이 많이 없는데 너무나 그럴 법한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9708님은 대장부엉, 2024년 여름에 대학원 다니는 게 힘들다고 잔뜩 징징거렸다가 대장부엉에게 응원받고 단단해졌던 부하부엉이에요. 지금껏 보냈던 문자들을 돌아보니 제 20대를 온통 대장부엉의 별밤과 함께 해왔네요.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토록 바라던 꿈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 길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 또 헤매는 중이에요.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현실 속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은 정말 끝이 없고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시간은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고요. 그래도 대장부엉이랑 다른 부엉 선생님들이랑 함께한 덕분에 오늘도 조금은 더 단단해지는 밤이네요. 라고 감사한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멋진 그 20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진짜 산다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 없이 어딘가 대충 아, 서쪽이다, 뭐또 동쪽이다, 요 정도만 결정해놓고 가는 일인지라 중간의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언정 그 모든 과정에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9708님처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겐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좋은 날들이 또올 겁니다. 아, 노래 또 듣고 올게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5519님 컴퓨터 마우스도 그렇고 매일 밤 켜고 끄는 수면등도 그렇고 요새는 건전지 말고 충전해서 쓰는 게 맞네요. 뭐든 미리미리 충전해놓고 살지 못하는 저는 너무 괴로워요. 필요할 때 안 켜진다고요. 이게 그쵸. 선이 조금 줄어든 삶인 대신에 그때그때 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사방에 충전 그 케이블이 있어요. 선이 더 많아진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2061님, 10년 만에 담임을 맡은 나이 많은 저경력 교사입니다. 생활 기록부를 쓰다가 이제 퇴근하네요. 12년 전 최종 시험에서 탈락한 뒤 2년간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작년부터 우연히 중학교에서 일을 시작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면했던 꿈이 조금씩 다시 커졌어요. 물론 힘들게 하는 학생도 많지만 보람과 행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방학을 기점으로 학교 일을 쉬고 공부에 전념해 보려 합니다. 마흔을 코앞에 두고 다시 임용을 준비하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이 정도의 어떤 마음에서 어떤 진짜 막 끓어오르는 뜨끈뜨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을 하실 때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그게 진짜 행운인 건데 2061님 그런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블랙박스는 응원과 막 이제 미리 축하할게요. 되실 것 같거든요. 축하의 미로 블랙박스 선물 2061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선희 노래 듣고 올게요. 나에게 주는 편지.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923님, 대장부엉, 저는 금요일 퇴근길이 제일 좋아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는 그 시간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딱 마음에 들어요. 라고 아주 막 그 신나는 발걸음이 연상되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신승훈 피처링 빈지노의 마요 듣고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0: 시인님 문득 제가 발견했는데 네. 시인님 되게 가방이 엄청 화려하네요.
1: 얼마 전에 샀어요.
0: 핫핑크. 저도 네. 신상 가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너무 좋다.
0: 으라니요.
1: 아니 너무 좋아요. 맞죠? 눈이 커졌어요. 네. 저 네. 봤으면 샀다.
0: 약간 청바지 느낌의.
1: 지난번 공룡 가방에 이어서.
0: 아, 제 가방 컬렉션들이 좀 취향에 맞으시죠? 아유.
1: 엉덩이 한짝, 그러니까 청바지의 그쵸?
0: 뒷주머니.
1: 뒷주머니
0: 부분. 한, 네. 맞아요. 여기서 딱 핸드폰 넣을 수 있고.
1: 원플러스는 아닌가요? 저런 건?
0: 무슨 말인지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0: 네, 요새 약간 에코백만 들게 네. 되는데 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선물을 받다가 여기 이제 사은품으로 많이 오잖아요. 내가 막상 꽂혀서 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새 에코백에 좀 심취해 있고요.
1: 저 바지 주머니가 실제로 기능하는 주머니죠?
0: 그럼요. 당연하죠.
1: 집에 제가 저는 당장 가서 집에 안 입는 청바지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0: 재봉질로 네. 만들 수 있고 네. 시인님의 가방은 좀 기능성 가방 같은데?
1: 엄청 가벼워요. 엄청 그렇고요. 가볍고.
0: 아 이거 러닝 전문 브랜드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샀어요. 엄청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0: 귀엽다.
1: 되면.
0: 귀엽다. 네. 너무 가볍고 심지어 요새 제가 관심 있는 사이즈의 배낭이에요. 저거.
1: 젖어도 잘 말라요.
0: 그래서 그 기능성 같아 보였어.
1: 네.
0: 핑크색 배낭 그리고 저는 엉덩이 한쪽 네. 네, 청바지 가방 네, 이렇게 서로의 이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 네.
0: 항상 우리 박준 시인님의 TMI가 많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1: 네, 핫핑크 가방을 메고 있다.
0: 네, 그리고 저랑 가방 취향이 굉장히 통한다. 언제 한번 쇼핑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그렇죠. 전 너무 부러워서 지금 저 가방만 보면서
0: 침 좀 흘리십시오.
1: 네.
0: 제 다음에 보면 혹시 큰 사이즈로 하나 있으면
1: 저 사이즈가 딱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0: 이걸
1: 아,
0: 원해요?
1: 이거 예, 딱 저 사이즈.
0: 앙증맞은 거 네. 좋아하시는 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게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이번 주 퀴즈가 담긴 시 낭독해 주세요.

0: 우리 집 수건 이소연. 지푸라기 같이 뻣뻣한 수건을 거두며 해가 참 사납구나. 수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침에 얼굴이 있는가? 저녁에 육체가 있는가? 창밖에 널린 수건들 바람은 뒤집히고 뒤집힌다. 수건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 수건부터 널고 수건부터 개킨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단순한 사각. 수건은 많고 수건은 모자란다. 바짝 마른 평면을 접는 일에 애착이 생긴다. 수건은 시간을 옮긴다. 냄새를 옮긴다. 수건이 수건에서 빠져나온다. 내가 발을 닦은 수건으로 남편이 얼굴을 닦는다. 발을 닦은 수건이 얼굴을 닦은 수건보다 더러울 것 같진 않은데 발이 알면 억울할 일 말하지 않기로 한다. 시를 읽다가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수건이 나를 두른다. 거기 수건 좀. 돌잔치나 회갑년마다 수건을 돌리고 어제는 출판기념회에서 새 수건을 받아왔지만 수건이 모자란다. 수건으로 열리고 닫히는 집. 나는 마지막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는다. 최근에 가져온 수건이다. 수건은 29장. 아직 하나가 모자란다.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시에 나오는 수건처럼 많지만 모자란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아, 너무 사랑스러운 시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진짜로 소리 내서 웃을 뻔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발 닦은 부분에서.
0: 저는 그 부분. 그 내가 발을 닦은 수건으로 남편분이 얼굴을 그러니까. 닦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그거... 문장이 내 발 닦은 수건이 어? 남편 얼굴 닦은 수건보다 더러운 것 같진 않은데? 이 말은 뭐야? 내 발이 남편의 얼굴보다 깨끗하다.
1: 아니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굴을 닦은 직후의 네. 네. 수건 상태가 더 더러울 것 같기는 해요. 뭘 바른 것도 많고 네. 공기 계속 많이 닿아있던 곳이잖아요.
0: 그리고 그렇죠.
1: 발은 우리가... 딱 깨끗하게 씻고 나서만 탁 이렇게.
0: 맞아.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양말도 신고 물론 뭐 신발도 신지만 이것이 얼굴은 두 건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복면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럴 수 있죠.
1: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참 우리가 발을 좀 천시해.
0: 그러게요.
1: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같이 웃다가 문득 발이 알면 억울할 일 얘기해서 어 맞아 그러네. 라는 저의 제 감정을 굉장히 역동적이게 자극한 흥미로운 시였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건 정확히 이런 거죠. 뭐가 정확히 많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꼭 내가 맘먹고 산 예쁜 수건은 보다 자주 쓰게 되는 건 뭐 네. 어디 어디 기념회, 뭐 날짜 박혀있는 네. 허름한 수건.
0: 맞아.
1: 그건 계속 손이 오히려 골로 자꾸 가게 돼. 모자라죠, 그리고 자꾸.
0: 늘 모자라죠. 근데 많아요.
1: 많아.
0: 많을 때는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수건장 열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중요할 때 하나도 없어요.
1: 하나도 없어. 완전 전멸을 해.
0: 예, 네, 그렇죠.
1: 야, 이게 희한해요. 저는... 양말은 모자란 적은 없고 혹시 뭐 이런 종류가 뭐 속옷도 그럴 수 있고 머리끈 여자들 머리끈 그렇습니다. 아. 항상 집에 몇 뭉큼씩 있어요 찾으면. 그쵸. 근데 없어.
0: 한 번에 막 천 개 들고 그러죠. 작은 고무줄끈 네. 이런 거.
1: 그럼 천 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인님 없습니까?
0: 저 면봉 같은 거.
1: 면봉. 네. 면봉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나
0: 저는
1: 싶은데.
0: 저는 면봉 살 때. 염세적인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면봉을 또 사야 돼요.
1: 금세죠, 금세. 네. 아, 좋아요.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에서 퀴즈를 냈어요. 마치 수건처럼 이미 나에게 많지만 모자란 게 있는지 물었어요. 부엉이들의 답변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0: S1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왔고요. 이번 주 C 퀴즈는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에서 냈습니다. 마치 수건처럼.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모자란 거. 뭔지 부엉이들에게 물었죠?
1: 0501번님, 저는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은 많은 편인데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에 힘이 모자라서 쉽게 처져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려고 해도 폼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짧게 하고 다닌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하지 못하는 게좀 아쉽네요.
0: 요거는 관리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면 이
1: 네.
0: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나
1: 그러게.
0: 영양제가 꽤 이런 종류는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0: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구나.
1: 그 모르겠어요. 뭐 근데 네.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는 네. 어느 정도의 관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0: 가능하답니다. 0501번님.
1: 예, 예. 네. 가보시죠. 이지은님은요. 저희 막내딸 필기고요. 집에 넘쳐나는데 서점만 가면 또 삽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필기감이 다르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볼펜 심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근데 참 웃긴 게 필기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공부는? 아, 이거는 참.
0: 이거는 보장해 주셔야 돼요. 감이 다르다는데.
1: 감은 다르긴 해.
0: 다르죠. 네.
1: 근데 그건 네. 있어요. 공부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치고 필기구 여러 개 쓰는 사람. 그리고 왜 필통 아기자기하게. 필기 엄청 많은 엄청 친구들은 그리고 필기도 너무 잘해.
0: 너무 잘해.
1: 근데 성적
0: 그리고 아. 제 친구가 그랬는데 정말 무슨 오답 노트 내가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적어보는데 그 프린트 시험지보다 글씨를 더 잘 써요.
1: 맞아.
0: 그리고 그림도 똑같이 그래.
1: 그래.
0: 막 도표도 똑같이 그리거든.
1: 맞아.
0: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3시간 걸려. 야, 그럴 거면
1: 약간 작품 활동에 가까운
0: 그렇죠. 풀 컬러로.
1: 그래. 그렇더라고요.
0: 네.
1: 또
0: 효정님께서요. 접시랑 그릇이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식사 따로 차려서 각자 방으로 가져다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찬 소분해줄 때 예쁜 그릇에 담아주고 싶어 많은데도 또 삽니다.
1: 아,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분위기, 집안 분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저는 자취 생활을 해봤어가지고
0: 네.
1: 뭐 그때 뭐 반찬이 거의 있는 일도 없었지만 어쩌다 있게 되면 그 용기째 자꾸 놓고 먹었어요.
0: 네.
1: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이제 집밥을 먹을 때 작은 그릇들에 소분되어서 나오는 반찬들을 보며 아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0: 그게 자존감에 대한 문제예요.
1: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다신 나도 항상 이렇게 소분해야 하지만 여지없이 김치는 여전히 통째로 꺼내서.
0: 우리가 계란 후라이에 케첩 뿌릴 때도 그냥 근데 쭉 짜지 말고
1: 맞아.
0: 약간 그림 그리듯이
1: S자
0: 그래서 플레이팅 하듯이
1: 그래.
0: 접시를 동그랗게 쭉 짜면 자존감이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1: 나는 진짜로 근데 이 상차림이
0: 네.
1: 이 그릇의 고급스러움 이런 거 떠나서 잘 사는 것의 어떤 상징인
0: 그렇죠.
1: 것 같아.
0: 네.
1: 바다님, 아, 제 얘기했죠. 머리끈요. 사도 매번 없어요. 1,000원에 3개 혹은 4개짜리로 많이 사두는데도 왜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바다님. 3-4개짜리로 많이 사면은 증발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개 드리로 그래도 없어지는 게 머리끈입니다.
0: 0808번님. 저에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질 땐 많은 줄 알았는데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하고 싶은 일들을 채우기에는 늘 아쉽고 모자라게 느껴지거든요.
1: 와, 너무 맞는 말이네요. 이게 이 하루가 끝날 때는 퇴근 시간도 그렇고 아, 왜 이렇게 안 가? 몇 시간을 더 해야 끝나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막 상반기 지나갔잖아요. 7월이잖아요, 지금.
0: 네, 그렇죠. 반 접은 것 같아요, 딱.
1: 그죠?
0: 네.
1: 항상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부엉이들에게 분명히 많은데 이상하게 모자란 것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으셨고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시인의 우리 집 수건이라는 시에서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모자란 거. 시인님의 집 수건도 그렇댔고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1: 가방이요.
0: 아, 지금도 제 가방을 좀 힐끗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1: 그 가방의 기능적인 것만 하면 다섯 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무거운 짐을 많이 들 때 가방.
0: 맞아.
1: 근데 다섯 개가 늘 부족, 훨씬 많지만 늘 부족하죠.
0: 혹시 명품백도 좋아하세요?
1: 저는 잘 안 좋아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진짜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시인님한테 누가 주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1: 저는
0: 좀 별로 안 좋아해요.
1: 차등 없이 잘 들 수 있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진짜로 그냥 가방을 좋아하시는구나.
1: 그 왠지 오늘은 저 가방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날이 있잖아요. 전
0: 있죠.
1: 신발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발은 그냥 신던 거 발에 편한 거를 여러 개 사서 계속 신는데
0: 맞아.
1: 가방 그때그때 다른 거 들고 싶어요.
0: 아,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방은 사도 모자라다. 4부로 와서는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 겁니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와 네이튼 사익스의 Almost is Never Enough.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읽어주세요.
2: 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언니 부부가 걱정되어 사연 보냅니다. 몇 년 전 형부가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언니도 같이 따라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됐는데요. 갑자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왔지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조카와 적응하며 생활비 정도는 보태고 싶어 종종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몇 달째 언니와 형부가 서로 대화 같은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언니가 거기서 친해진 또래 엄마들이 있긴 하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형부뿐이잖아요. 형부가 언니의 얘기를 안 들어주다 보니 그 하소연을 제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언니는 일상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얘기도 하게 되는데 형부는 그런 대화가 듣기 싫은가 봅니다. 뒷담이나 오지랖이라고 생각한대요. 예를 들어 언니가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을 만나고 와서 누구네는 벌써 영어 유치원 생각하고 있다더라. 거기 외벌이라 힘들 텐데 라며 걱정하듯 남 이야기를 하면 형부는 왜 이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냐고 핀잔을 주는 식입니다. 점점 쌓이면서 남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쪽과 남편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냐로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형부가 못 참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화를 냈고 언니도 그날 이후 형부와 대화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면서 일상적인 얘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부는 그래도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언니는 연고 없는 곳에서 정해진 직업도 없다 보니 서로 대화의 격차가 생긴 걸까요? 원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진 않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저 또한 지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부를 영영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 언니가 걱정됩니다.
1: 네, 형부와의 대화가 너무 부족한 언니가 걱정이라는 와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아, 이게 타지에 가면 진짜 좀 그렇거든요. 거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와이님 언니는 잘 적응을 해서 뭐 학부모들이랑도 금세 친해졌고 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좀 고마울 수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네, 물론 뭐 본인도 갑자기 뭐 어떤 연유에서 지방으로 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2: 동시에 그런데 고마울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2: 남편 입장에서 아내와 그렇죠. 가족들에게.
1: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근데 되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인 건가 싶은 게 아니면 그런 건가? 이게 영어 유치원 생하고 있대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바로 압박감으로 느끼는 거?
2: 그렇죠.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1: 아, 좀 그런 건가?
2: 남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빌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고맙고 미안한데 타지에 갑자기 발령받아서 가족들이 낯선 곳에 생활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렇게.
1: 아, 일단 처방시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노래 먼저 들을 거고요. 스텔라장과 매드클라운의 No Question.

0: 말 정희성. 세상에 입 가진 자 저마다 떠들어대서 나는 오랫동안 참고 말 안 하는 버릇을 들이다가 이제는 말도 잊어버리고 말하는 재미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렇게 마음 편해서 마침내는 시를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시인이 시를 안 쓰고 말도 안 하면 무엇에 쓰겠냐고 누가 혀를 차는 바람에 그도 그러겠다 싶어 원고지 앞에 다시 앉으니 도무지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애 마냥 서투르고 그 말이라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나는 말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겠다.
1: 대화가 부족한 언니 부부가 걱정인 와인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 시였는데요.
0: 네.
1: 아, 이 시를 쓰신 정희성 시인이 한동안 네. 되게 뭔가가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시였어요.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막 혐오?
0: 제가 이제 시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다 아시는 시인님은 시인들끼리 원래 다 알아요?
0: 좋아하면 다 알죠.
1: 우와.
0: 그리고 싫어해도 다 알아요.
1: 아, 싫어하... 아,
0: 제가 좀 존경하는 시인인데요. 좋아하고.
1: 근데 싫어하는 거 서로 알아요?
0: 싫어하는 거 서로 너무 잘 알죠.
1: 헉, 어떻게 알아요?
0: 그거 어떻게 몰라요. 사람이 싫어하는 게 티가 어떻게 안 나요?
1: 아, 티를 내요 막?
0: 아니 안 내는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싫어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방송을 해도 모르나요?
1: 어, 난 모르고 싶어. 모르겠어요.
0: 근데 그게 굳이 상대를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고 내 감정을 그냥 나를 너를 뭐 증오하진 않겠어.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 이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입가진 자 저마다 떠들어대서 나는 오랫동안 참았다. 이게 뭔가 어떤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견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기가 왔는데 후일담처럼 야 내가 그때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살판이 났지. 이럴수록 그냥 나라도 조용히 있어야지. 그게 다 지나갔나? 힘든 시절이 정말 지났다고 생각해? 혹은 너가 혼자 잘해서 지났다고 생각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섬종 꼴보기 싫잖아요. 그냥 꼭 참고 있다가 또 이제 시도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써볼까? 하다가 아 말이 이렇게 새롭고 어렵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느끼는 네.
1: 실제로 또 시인님께서 잘 아는 분이라서 더 생동감 있게 해설을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처방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0: 저는 사연자분의 언니분이 2패 두 번 연속 졌다라고 생각해요. 언니의 말이 일단 누구에게 졌냐면 혹은 졌다라고 한 게 승패가 아니라 남편분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언니의 말 때문에 남편 입장이지만 결국 언니의 말은 사연자분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언니분의 말하기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1: 냉정하게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0: 상대가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방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지친다는데 아무리 맞는 얘기도 맞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법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언니분이 말하는 법을 좀 새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하기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 정보가 많다는 건 업무적인 관계죠. 김 팀장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다 정보잖아요.
1: 그치.
0: 근데 집에 오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1: 맞아.
0: 요즘 깻잎을 먹으면 옛날보다 향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아무 소용없는
1: 그치,
0: 얘기를 해야지
1: 맞아.
0: 대화가 되지. 누구네 벌써 영어 유치원 갔다더라. 거기 왜 버린대?
1: 그 약간 좀
0: 이게 정보처럼 들어가요.
1: 그렇게 느낄 수 있죠.
0: 그러면 듣는 입장에선 나도 어떤 정보와 대응 방식을 줘야 되는데 지치는 거죠.
1: 아, 진짜 아주 좀 명확하게 좀 와인님과 언니를 위해서 시인님이 처방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와이님이 조금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보면 우리 언니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기들 키우면은요, 특히 이제 유치원생 정도 단계에서부터 아이들 부모님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를 막 하면서 조금 세상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와요. 근데 그게 네. 정상적인 거죠, 육아를 위해서는.
0: 네네.
1: 근데 그러면서 이게 좀 나도 저걸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너무 안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또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좀 과몰입돼 보이나? 혹시 그렇죠. 다른 집이랑 조금 비교해서 걱정을 우리 언니가 좀 하는 편인가? 그걸 저희가 모르니까.
0: 네, 맞아요.
1: 좀 그런 편이라면은 와이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형부랑 어떻게 해봐 이런 것보다 꼭 남들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다. 왜냐면 이게 지금 주 원인이 우리는 일단 이걸로 보이잖아요. 남의 집에 맞아. 아이들은 어떻다더라 네. 이야기.
0: 그 형부의 그 화가 낸 지점도 그런 얘기 그만하면 안 되겠냐. 이때 그런 얘기는 남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에 그치. 대한 얘기잖아요.
1: 그러네.
0: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설마 뭐 요새 어느 집에서 뭐 놀면 뭐하니를 보는데 그렇게 재밌었대. 근데 그런 얘기 좀 제발 그만해. 이러시진 이거는 이제 남편분이 좀 약간 문제가 큰 거고.
0: 차라리 수건 얘기하는 게 낫죠.
1: 그렇지.
0: 네. 수건 이렇게 샘플처럼 이게 180수고 이건 200수인데 만져봐. 이게 차라리 나아.
1: 이게 다르게 느껴져?
0: 얼굴 비벼봐. 무릎도 비벼봐. 이게 나은 대화다.
1: 괜찮다.
0: 네. 그래서 최대한 정보가 없다는 건 정서가 가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보 없는 쓸데없는 하지만 다정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셔라. 네.
1: 맞아. 박준 시인의 시를 한 페이지 아무거나 골라서 일단 읽어준다든지.
0: 그렇게까지 하시면 좋지만.
1: 왜냐하면 와인이면 언니는 아니 나는 그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특징이.
0: 진짜로 그쵸.
1: 이게 네.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0: 아기가 있는 게 아니야.
1: 그냥 그러니까 남편한테 프레셔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대 막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하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막막하실 수가 있잖아요.
0: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모발의 굵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죠.
1: 방금 전에 우리 네. 나왔던 얘기.
0: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서 머리카락 싸움해도 되거든요. 밥 먹다가 말고.
1: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0: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걸 한번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다.
1: 진짜 아무래도 우리 박준 시인님이 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건 아니죠?
0: 제가 이런 얘기만 잘해요. 정보 얘기는 못하고 정서 얘기만 잘하죠.
1: 너무 좋습니다.
0: 나는 삶은 계란을 마시는데 구

0: 훈계란 왜 맛이 없지?
1: 왜일까?
0: 이런 얘기를 24시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저.
1: 와, 저도 완전 가능하고.
0: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지쳐요, 상대가.
1: 그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맞아. 저는 이제 퇴근해서 보통 한 20분 컷입니다.
0: 아, 네. 딱 좋네요.
1: 쓸데없는
0: 네.
1: 얘기.
0: 쓸데없는 얘기.
1: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우리 사연은 어디로 받고 있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2개월의 Talk to Me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2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6521님이 며칠째 별밤 몰래 듣다가 이제야 고개 내미는 샤이부엉입니다. 문득 제 방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 옷만 있더라고요. 오늘은 흰색 옷 입었더니 뭔가 사람이 밝아진 것 같네요. 이렇게 사연 쓰는 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제가 원하는 종류의 일상 사연이고, 우리가 앞서 박준신이랑 나눴던 얘기, 그냥 그렇게 쓸모는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이야기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나 이거 입었더니 피부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 이런 대화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오늘 끝곡으로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어메이징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굳이 그런 미련을 또 한 번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현실 속에도 후회와 미련 없이 즐길 수 있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할 텐데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항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내일 맑음이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땐 먹구름도 끼고 때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죠. 그럴 땐 나만의 행복 버튼이 필요합니다. 마라탕에 고기 추가, 숙주 추가, 발 닿는 대로 산책하기.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같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 해볼까요? 금요일 밤의 행복 버튼,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첫 곡 레드벨벳의 행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7회의 DJ 뚱디, 아이덴티티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근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처음보다 아주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감은, 너무 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또 첫 방을 하고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제 제 가족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께 다들 이제 들어주셨는데, 다들 그냥 또 경상도 사람들이라 그냥 무심하게 잘하네, 하니까 좋네, 이런 반응들. 왜냐면 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에 또 다 감사하시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듣고 있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네, 제가 또 성실과 열정의 아이콘이거든요. 이제 네, 라방에서 라디오 듣던데 공부를 했나요? 제가 또 저한테 주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영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707님, 방금 알바 마치고 집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뚱디, 처음 진행하는 라디오라고 안 믿길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파이팅!

0: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엄청난 위로? 엄청난 힘이 됐어요. 이 힘을 받아서 2주 차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으로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밤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립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하 듣고 계신지, 또저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하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아니,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이번 한 주도 뜨겁습니다. 어디 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네,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꼬신 노래들로 금요일 밤을 뜨겁게 채워드릴게요. 이번 시간은요, 지난주 토요일 서양 수박 사이트 댄스 장르 차트 속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오늘 함께할 노래들 만나볼게요. 네, 40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우스 윗인데요, 통통 튀는 힙합 스타일 곡으로 쿨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노래죠. 2년 전 초여름에 발매돼서 여름만 되면 이 노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우스 윗,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거 나왔을 때 진짜 그 안무도 되게 통통 튀잖아요. 막 점프하고 막 웨이브 팔 해주고, 그리고 그 의상도 그때 되게 뭔가 Y2K? 되게 그 여름에 완전 빅사이즈 옷들 많이 입고 되게 힙하게 입고 그렇게 통통 튀는 춤도 추고 해주셨었는데, 전 그런 장면들이 되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39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쯤 커버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곡이죠. 슈퍼노바. 네,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이 노래는 뮤비도 재밌는데요, 이제 카리나 선배님이 이제 역할이 이제 힘이 완전 센데 자기 얼굴에 치해 있는 외계인 컨셉이어서 사이드 미러를 들고 얼굴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폰을 들고 찍은 씬이라고 합니다. 크, 앵글이 진짜 멋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뮤비 보고 우와, 사이드 미러인데 이게 어떻게 셀카처럼 나오지? 라고 했었는데, 끝나고 비엔드를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핸드폰을 찍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거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뭐 K-POP 박사니까요. 네, 이번에 38위로 가볼게요. 시작부터 이분의 곡이 나오네요.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요즘 이곡 후렴에 처음 스친 그때 이한길 기재해줘 기억해줘 라는 파트를 부르는 미나미 선배님의 목소리와 라이브 실력이 화제더라고요. 아, 이제 미나미 선배님은 사실 이 노래도 노래인데 그 전부터

이제 노래 실력으로는 되게 화제였잖아요. 왜냐면 뭐 되게 다양한 곡들, 이제 보컬 가창에 필요한 곡들 커버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데자뷰란 곡에서도 그 가창력을 보여주는 파트가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됐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미나미 선배님의 실력이 워낙 좋아서 화제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38에 이어서 37위도, 와, 리셋네 분들의 곡이 차지했습니다. 와, 대박. 네,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저번 주에 나왔죠, 런어웨이입니다. 네, 인센스 향을 메인으로 하는 곡인데, 몽환, 판타지, 느낌이 제대로라,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열심히 붐업 시키고 있는 노래라고 하네요. 와, 붐업. 저도 붐업이랑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 이제 리셋네 선배님들 자체가 사실 붐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런어웨이 뭐 위에 올라왔듯이 또 이렇게 막 많은 곡들이 이렇게 붐업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서 붐업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질문이 도착했네요. 4421님, 향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뚱디는 요즘 최애 향이 뭔가요? 고기 향이랑 피자 향 말고 점점점이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아셨지? 최애 향이 고기 향인 거? 저는 마라 향이 사실 최애긴 한데, 향수로 넘어가면 사실 저는 살짝 그 코튼 향? 코튼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포근한 향을 되게 좋아해요. 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냥 씻고 나온 쓸때탁 편하게 나는 냄새 정도? 네. 네, 다음은 6517님 질문도 볼게요. 집에서 잘 준비 다 하고 누워서 듣는 뚱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 금요일 밤 루틴으로 아아씨 들어와서 행복합니다. 뚱디의 요즘 나이트 루틴은 뭔가요? 아, 나이트 루틴이요? 저는 항상 비슷한데, 이제 그냥 들어가자마자 샤워 딱 하고 얼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팩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샤워하고 이제 기초 케어 다 발라주고 누워서 거의 바로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죠. 전 살짝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라 좀 피부 관리 위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하 즐기고 계신지, 이 노래 어떨 때 들으면 더 좋은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42곡 뉴진스의 하우스윗, 이어서 37위곡 리셋네의 런어웨이.

K-POP 박사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뉴진스의 하우스윗 그리고 리센의 런어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갈게요. 36위부터 33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6위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인데요. 이 곡의 정말 귀여운 버전의 챌린지도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후드티에 모자 부분이 촬영자에게 잡힌 상태로 한쪽 발은 고정하고서 반대쪽 발과 양팔을 마구마구 흔드는 챌린지였는데 그 모습이 키링 같아서 일명 키링 챌린지라고 불렸죠. 한 귀여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알죠. 저 사실 이거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제가 막 잡혀가지고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아 안 보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 하고 있는데 어제 찍고 싶었는데 아 이미 저희 멤버들이 다 찍어가지고 아쉽게도 못 찍었던. 아 죄송합니다. 찍을까요? 한번 찍을까봐요. 기회되면 찍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35위는 방탄소년단의 FIA입니다. 올해 발매한 아리랑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인데 뜨거워 뜨거워 라고 말하는 가사처럼 너무너무 뜨겁게 무대를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영상 함께 보시면 이 노래의 열기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함께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사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곡은 그냥 믿고 듣죠. 사실 안 좋은 곡이 없잖아요. 너무 다 퀄리티가 전 들을 때마다 또 항상 없던 곡을 들고 와주시기 때문에 자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 중 한 분입니다. 한 그룹입니다. 네 이번에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입니다. 네, 태양 선배님이 약 3년 만에 발매한 앨범 퀸테센스의 타이틀곡인데요. 끝을 알 수 없는 길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와, 저는 태양 선배님의 춤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태양 선배님의 음색과 그 노래 부르는 이제 가창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곡에서 그 태양 선배님의 그 가창력이 되게 잘 보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나왔을 때 오! 너무 시원하다! 아 너무 좋다!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3위는요 이 노래네요. 저 뚱디의 자존감에 올려주는 그 곡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브의 IM입니다. 네 아이브 선배님들 곡이 자존감 올려주는 곡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새해 첫 곡으로 여전히 많이 찾는 노래라고 합니다. 특히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네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이 파트가 새해 첫 곡 첫 소절로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한번 내년에는 새 첫 곡, 첫 소절로 이 곡과 이 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오, 1707님 질문도 볼게요. 방탄소년단이랑 빅뱅 노래 엄청 많이 듣고 자랐을 우리 뚱디. 뚱디가 처음 오디션 볼 때 어떤 노래 했는지 궁금해요. 아, 저 처음 오디션 볼 때 저는 그 정승환 선배님이 불렀었던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아세요 혹시? 그거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걸 불렀었어요. 아 잠깐 한 소절 해볼까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는 36위 곡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그리고 34위 곡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앞서 아일릿의 나큐데니몬 그리고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달려볼까요?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확인해볼게요. 먼저 32위입니다. 바로 라이즈의 Do Your Dance인데요.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곡으로 곡 제목처럼 보는 맛 있게 퍼포먼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렴에서 숨을 죽이고 여유롭게 동작을 많이 덜어낸 안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알죠, 알죠. 그 이제 그 손 이렇게 해가지고 해 때 막 하면서 하는 파트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 나도 이거 챌린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아까 그 나큐 데니멀 챌린지 이어서 한번 또 아핫에서 한번 해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 곡도 볼까요? 31위는요 말 그대로 메가 메가 메가 히트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선배님들이 이 곡으로 빌보드 메인송 차트 핫 101위를 할 만큼 엄청난 기록을 많이 남기셨는데 최근에 뮤비 조회수가 와 21억뷰를 돌파하면서 팀 자체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와 대박, 꾸준한 인기란 게 이런 건가 봐요.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도 언젠간 방탄소년단 선배님처럼 그렇게 엄청나고 엄청 대단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와,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입니다. 하는 앙탈함으로 청량함과 귀여움을 다 잡은 곡이었는데 온 세상이 앙탈 챌린지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큰 유행을 했습니다. 아, 알죠. 저도 이거 했어요, 사실. 아마 저희 채널 보면 아실 텐데 저도 이 챌린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사실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분들, 또 뭐 배우분들, 심지어 막 시상식에서 할 정도로 엄청 메가 히트였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히트였기 때문에. 근데 노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노래도 한번 들어봐주세요. 계속해서 29위도 볼까요?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와우, 저번주 이어서 데뷔곡 11의 완벽한 진화형 같다라고 팬분들이 말할 만큼 아이브의 온전한 정체성을 담은 노래인데요. 특히 11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곡 무조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알죠. 안 그래도 이 곡 나왔을 때 저도 이 얘기 봤어요. 어? 그 댓글에 되게 옛날 데뷔 초 11 나왔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다. 뭔가 거기서 멤버분들이 성장해서 되게 진화한 것 같다라는 댓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보면서 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생각한 거 똑같구나. 아 보는 것도 똑같고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인데요. 꾸현님, 뚱디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곡 추천해주세요. 연두님께서도 뚱디가 여름마다 듣는 뚱디만의 썸머송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요즘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 아 저는 여름하면 엘라마이님의 DFMU라는 곡이 있거든요. 뭐 사실 들어보시면 막 엄청 청량하고 시원한 곡은 아니에요. 되게 R&B 곡인데 저는 사실 뭔가 시원한 느낌도 좋아하지만 그냥 그 감성을 즐기는 편이어서 이 노래를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감성. 다음으로 45122님이 문자도 보겠습니다. 뚱디가 스케줄도 여러 개 하고 컴포도 공개되니까 컴백이 실감납니다. 다음주 컴백인데 뚱뚱한 컴백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뚱뚱한 컴백 스포요? 야, 뚱뚱한 컴백 스포. 네, 스포해달라는 문자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스포 라이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진짜 뚱뚱한 컴백 스포 하나만 하자면 나를 봐줘! Look at me now!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뚱뚱한 스포예요 여러분. 어떤 뜻일지는 컴백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이 곡 나오면 아 진짜 엄청난 스포였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많이 좋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바로 팬콘서트 투어 20를 개최합니다. 8월 8일, 9일 주말 양일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고요. 팬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노래에 대한 감상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32위 곡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라이즈의 듀얼 댄스 듣고 오셨고요. 한 주를 휩쓸었던 핫한 노래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28위부터 25위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28위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핫츠트와츠의 포커스입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시크한 보컬이 특징인 곡이고요. 전체적으로 무대를 보면 8명의 멤버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칼각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연습량이 어마어마하셨겠죠? 아, 전 근데 핫츠트와츠 분들의 칼군무를 저는 되게 데뷔 때부터 봤었는데 진짜 이거는 웬만한 연습량으로 안 돼요. 왜냐면 전 지금 저희 팀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연습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멤버분들에게 엄청난 저 박수 갈채를 보내고 싶어요. 저 대단하다고. 저 너무 멋있어요. 저 그리고 심지어 라이브도 엄청 열심히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7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입니다. 멤버들이 이 곡의 키워드를 질주라고 표현할 만큼 속도감 있는 비트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가사에는 스쳐가는 감정과 시간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현재를 같이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요? 저, 아, 이 노래 안 그래도 저 들었는데 뭔가 되게 옛날 뭔가 디스코? 뭔가 그런 분위기의 곡이라 놀기 좋은? 애들끼리 놀러 갔을 때 틀고 놀기 좋은 그런 곡인 것 같고, 저 현재를 같이 즐기자.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현재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좀 즐기면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 되게 좋은 메시지 같아요. 네, 이제 26위로 가볼까요? 아,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곡인데요.

헤어진 상대를 음악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녹인 가사와 걸게 내 저작권처럼 가수여서 쓸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담긴 노래입니다. 와우, 걸게 내 저작권처럼. 와우, 엄청난데요? 안 그래도 이게 정규 앨범이잖아요. 근데 정규 앨범인데 사실 그 이제 성우랑 이제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정규 앨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굉장히 색다른 완전 K-POP으로 나올 거고 완전 색다른 느낌으로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도 나왔을 때 아 진짜 많이 노력했다. 이게 그래도 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앨범이고 엄청 노력해서 한 게 느껴져서 진짜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고 항상 계속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잘 되자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 2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뉴진스의 하이포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또 등장한 곡인데 이 곡이 챌린지도 핫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대선배님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JYP 박진영 선배님, 김한선 선배님, SES 유진 선배님 등이 함께 해주셔서 가요계 세대 대통합을 일으킨 노래였습니다. 최고! 와, 하이포인은 이거는 진짜 엄청나죠. 이것도 진짜 메가 히트곡. 제가 너무 메가 히트곡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초초초 메가 히트곡이에요. 사실 김한선 선배님, 유진 선배님, 박진영 선배님 다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이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완전 저희한테는 완전 우르르 보는 대선배님들이신데 저는 사실 한 번쯤 뵙기만 해도 되게 영광일 것 같아요. 한 번쯤 뵙고 싶습니다. 진짜 와 대박. 자 이렇게 네 곡 연달아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7위 곡 올드힐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그리고 26위 곡 보이넥스토어의 바이럴.

0: I'm on my lonely. So what you up to now?
1: Dung-Dee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뚱땅뚱땅 파티 타임. 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27위 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이어서 26위 곡 보이넥스트도어의 바이럴 듣고 왔습니다. 파티에 빠지면 안 되는 맛깔나는 노래들 쭉쭉 소개해드릴게요. 24위부터 21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24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이홉이 피처링한 르세라핌의 스파게티입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고 생각나는 르세라핌을 이에 낀 스파게티에 비유한 곡으로 사쿠라 허윤진 선배님이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와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후렴과 가사로 모두가 스파게티 중독에 빠지셨죠. 이거 알죠? 이빨 사이익 빈 스파게티,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네, 저도 이거 듣고 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좋지? 뭔가 왠지 모르게 중독되는 되게 신선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춤도 되게 좋잖아요. 이것도 저 꽤나 많이 췄거든요, 나왔을 때. 커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 추는 영상이 좀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23위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등장하셨네요. 바로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입니다. 오늘만 I love you, 아이시테루. 후, 네. 현실적인 이별.

근데 뭔가 큰 기대 없이 그냥 팬들을 위해서 냈던 곡인데 이게 되게 히트 치면서 어쨌든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그룹이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사람 일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또 항상 진심으로 팬들을 대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거에 항상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또 느꼈던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아일릿의 마그네틱입니다. 와우. 24년 3월에 발매된 아일릿 선배님의 데뷔곡인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석을 표현한 가사와 안무가 정말 키치한데요. 후렴에 나오는 슈퍼 이끌림이란 가사처럼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여전히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 이 많은 분들 중한 명이 저입니다. 저도 이끌렸어요. 휴, 휴, 휴, 휴. 이거 진짜 나왔을 때 되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느낌? 뭔가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되게 캐릭터가 움직이고 되게 뭐해야? 뭐라 해야 될까? 소장하고 싶은? 이게 굉장히 키링곡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아일리 선배님들은 그 키링곡 같은 느낌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다시 꼭 들어봐 주세요. 자, 21위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배님들 또 나오셨습니다. 아이브의 레브 하트입니다. 작년 1월에 발매한 곡으로 나에서 우리로 시선을 넓히며 아이브 선배님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기 시작한 노래인데 특히 브릿지 파트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파트 가사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린 따로 이유를 묻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원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을 이해해주고 싶어. 이거 가사 쓰신 분 칭찬 100개. 이거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빨리 칭찬 댓글 이거 칭찬 공격하셔야 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울리게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박. 네, 이렇게 21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20위부터 또 좋은 노래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은 한 시간도 뚱디와 믿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24위 곡 제이홉이 피처링한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0: 전당.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최근 SNS에서 노래가 좋기로 소문이 나며 K-POP 팬들의 플리에 이름을 올린 그룹입니다. 이 소식은 컴백을 준비하며 얼마 전 데뷔 1000일을 맞이한 멤버들에게 정말 정말 큰 소문이 됐다고 하네요. 7월 말 컴백을 앞둔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파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이번 컴백 파이팅 하시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이주의 아이돌 파워의 Favorite 듣고 왔습니다. 와, 특히 이 곡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중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가사를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또이 흐름을 타고 다른 노래들도 같이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게 파워 선배님들도 이번 달에 컴백을 하시고 아이덴티티와 활동 기간 겹칠 텐데 선배님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자,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의 고막 행복을 책임지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위부터 어떤 곡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2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라토가 피처링한 정국의 세븐인데요. 정국 선배님의 첫 솔로 데뷔곡으로 2023년 7월에 발매된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세레나데입니다. 보니까 최근 세븐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야, 이 곡이 무려 스포팅파이 누적 재생수 35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와, 대박, 35회요? 한국 가수 단일곡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박수.

와, 대박. 저도 이 노래 나왔을 때 뮤비도 바로 보고 노래를 바로 들었었는데, 저 진짜 정국 선배 노래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음색이 완전 국보. 음색이 진짜 너무 세련되고 너무 트렌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와, 30억 킬 넘겼다니. 진짜 사람들 다 저처럼 너무너무 좋으니까 매일 같이 모든 사람이 들었던 거겠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길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 이제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19위는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퍼포먼스도 굉장히 멋있기로 소문이 났는데, 특히 베일리 선배님이 직접 만든 핸드쉐이크 같은 손동작이 포인트거든요. 한 번에 보고 따라하기 어려울 만큼 약간 복잡한데, 이 부분을 연습하고 싶은 팬분들을 위해 직접 한 동작씩 알려주시기도 했대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일리 선배님은 그 데뷔하시기 전부터 워낙 유명한 이제 댄서이자 안무가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에스파 선배님도 그렇고 태양 선배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안무를 짠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셨는데, 당연히 본인의 곡을 짰을 거라 생각했고요. 아니야 다를까. 짜셨을 때도 이제 안무를 봤었는데, 진짜 이거 대박. 퀄리티가 살짝 팀에 베일리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 너무너무 듬직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있습니다. 자, 이번에 18위로 가볼까요? 바로 르세라핌의 붐팔라입니다. 네, 이 곡을 가만 들어보시면 익숙한 멜로디가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추억의 히트곡 마카레나를 샘플링했는데, 음악뿐만 아니라 두 팔의 교차로 움직이는 마카레나 안무도 녹여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죠? 이거 안 보여서 아쉬운데, 이거 마카레나 아시죠? 이거 앞으로 팔두팔 앞으로 벌렸다가 좁혔다가 앞으로 벌렸다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릴 때다한 번씩 꼭 해보지 않았어요? 저 이거,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되게 중독적이잖아요. 근데 와, 이거를 샘플링 할 거란 생각을 사실 저 딱히 못 해봤는데, 이걸 했는데 또 너무 매력적이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건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아요. 꼭 퍼포먼스랑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어서 17위입니다. 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인데요. 오!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또 높은 순위로 투어스의 청량이 시작된 곡인데, 후렴에 손을 번쩍번쩍 드는 안무도 되게 귀엽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셨지만 나영서 PD님이 최신 버전도 정말 화제였고, 또올 봄에 성시경 선배님도 콘서트에서 커버 무대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 저 봤어요 안 그래도. 저는 그냥 뭔가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신기했어요. 뭔가 나영석 PD님이랑 성시경 선배님이 이렇게 아주 청량하고 귀여운 곡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살짝 앙탈적인 안무가 있어요. 이게 한 파트가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오브 드라이브에 이제 시초지 않았을까. 살짝 앙탈.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라토가 피처링한 정국의 세븐, 그리고 17위곡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아핫. 랍토가 피처링한 전국의 세븐. 이어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분들이 자리하셨을지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16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이 곡이 24년 10월에 발매됐는데 발매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댓글에 고3 큰일 났다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아, 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이 곡은 수능 금지곡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중독성 넘치는 노래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능 금지곡에 이름을 올렸다? 굉장히 성공한 곡이다. 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곡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독성이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심지어 중독성 있는 곡들 중에서도 중독성 있는 곡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이 생각했어요. 아파트 아파트,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아파트 아파트 외치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수능 금지곡 들어가겠는데 라는 말을 진짜 했었어요. 진짜로. 지금 거짓말 아니라 네, 진짜 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중독성 있는 곡이다. 네. 다음 15위 곡은요, 하츠투와 제 스타일입니다. 25년 6월에 발매된 곡으로 하투와 분들의 통통 튀는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상큼한 곡인데요. 가사를 보면 학교 끝남, 뭐해? 누구랑 친해? 어떤 색 좋아? 처럼 학교라는 공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새학기에 찾아 듣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 이거 그 후렴에 그 스텝 밟으면서 되게 뭔지 알아요? 그 우리 옛날에 신나면 되게 방방 이렇게 뛰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 뭔지 알아요 혹시? 살짝 완전 셔플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 내면서 뭔가 날아다니는 귀여운 셔플 느낌? 그런 느낌의 안무가 있는데 전 거기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학교 등교나 아니면 어디 뭐 첫 출근? 뭔가 처음으로 뭘 하러 간다 그런 날 좀 또 들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 이번에 14위 가보겠습니다. 역시 등장했네요. 바로 제니의 Like 제니입니다. 우, 이 곡은 퍼포먼스 보는 맛이 있는데요. 한 시상식 퍼포먼스 리허설 영상이 있는데 알죠. 거기도 Like 제니가 등장하거든요. 이 퍼포먼스를 위해 살짝 편곡이 됐는데 그 버전도 정말 매력있고 또 많은 댄서분들이랑 같이 춤을 추시는 모습이 정말 압도적으로 멋있답니다. 저 그 버전 되게 좋아요. 그 멜론 뮤직 어워드였나? 거기서 이제 시상식 버전으로 이제 편곡도 하고 또 댄서분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버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거기서 이제 그 막 엄청 정신없이 고개도 흔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전 진짜 거기 반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무대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보면서 포인트가 되거나 소름 돋으면 못 넘어가요. 그 부분에서 10초 건너뛰기 아세요? 시체 뒤로 넘어가기 이렇게 계속했어요. 진짜 무한반복. 근데 거짓말이라 전 그 파트를 진짜 몇십 번? 그 며칠 지나고도 생각나서 계속 찾아봤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내가 이런 무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젠가 그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위입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인데요, 이 곡은 무대도 무대지만 뮤비도 뮤비라고 합니다. 앵글 전환과 카메라 구도에 담긴 미감이 와, 정말 센세이션해서 발매 당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말 그대로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멋진 뮤비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플래시. 와, 전 사실 위플래시라는 곡을 제가 저번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한번 커버해보고 싶다고? 저 이 곡 진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한번 꼭 커버해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볼게요. 네, 찐이님이 보내주셨네요. 뚱디, 도훈이는 학창시절에 뭘 주로 했고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컴백하는데 축하해. 앞으로도 평생 사랑해.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추억은 없는데 봉봉 아세요 그거? 방방 뛰는 거? 이거 또 이게 말이 많죠. 지역마다 봉봉, 방방, 트램폴린 말이 많은데 대구는 봉봉, 대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봉봉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봉봉 타고 애들이랑 이제 뭐 편의점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문방구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먹고 봉

몽타고 먹고 본몽타고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그 런닝맨 이름표 뜯기가 유명해서 그것도 또 친구들끼리 하고 또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리고 평생 사랑이란 말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15위 곡 하츠투와츠의 스타일, 그리고 13위 곡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아이덴티티 도훈 뚱디고요. 앞서 하츠 투하츠의 스타일, 이어서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가장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블랙핑크의 듀오입니다. 저희 팀에서도 인기 많은 곡이자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뮤직비디오의 부채춤 장면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요. 감독님이 사운드에 맞춰서 나팔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리아킴님이 거기에 추가해 부채춤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이 장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멋져요. 와우. 이거 사실 저 이거 봤었는데 나팔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부채춤 장면. 저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숨겨진 디테일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되게 좋은데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네, 다음으로 11위는요. 하츠투하츠의 레몬땡입니다. 요즘 날씨에 딱 듣기 좋은 상큼한 썸머송인데요. 그래서인지 올여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음방 1위도 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후! 와우, 음방 1위. 진짜 이거 엄청 기쁜데. 우리도 이번 컴백 때 한번 열심히 해서 노려보겠습니다. 그 레몬

탱이 진짜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위는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노래도 정말 좋지만 뮤직비디오도 함께 즐겨주시면 저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이 뮤비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래를 거꾸로 돌린 버전으로 촬영한 리버스 씬이 있는데 이 장면을 위해 파트 담당자인 지우 선배님이 가사도 거꾸로 외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완성됐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주세요. 봤어요, 전 사실. 그 비하인드에서도 그 멤버분들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지우가 막 이거 거꾸로 외웠어요. 진짜 대단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이걸 거꾸로 외웠다고? 그래서 거꾸로 막 실제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그래서 또 하나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꼭 내가 직접 다 하나하나 외우고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9위 발표합니다. 키키의 4OFF인데요 지난주에 이 뮤비 버전 안무가 멋있어서 무대도 이 버전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에는 뮤비 안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챌린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송을 타더니 어느새 춤 좀 춘다 하는 아이돌 춤장들이 다 도전한 챌린지가 됐는데 거기다 공식 뮤비 버전 챌린지에 처음 도전하신 분이 와우 더보이즈 선우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돌라에서 시작됐대요. 와우 와우 이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봤어요. 선우 선배님이 이게 그 아돌라의 또 그 시그니처 또 코너가 있잖아요.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배워서 쳤던 거를 사실 봤었어요. 선우 선배님이. 그리고 그렇게 추고 그 다음 음방부터 이 안무로 무대까지 했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전 다 챙겨보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때 선우 선배님은 워낙 또 춤을 잘 추시니까 어려워하시긴 하셨지만 또 바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근데 저도 보면서 어렵긴 해도 나는 이거 안무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걸로 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위까지 차트 소개해봤고요. 보내주신 질문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4292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네요. 쩌쩌박사 뚱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즐겨먹는 음식이 궁금해요. 쩌쩌박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궁금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쩌쩌박사라고 왜 불리냐면요 그 제 채널에서 쩌쩌박사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맛집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먹는 걸 되게 진심이어서 제 팬분들은 저한테 쩌쩌박사라고 불러주는데 더운 날씨에 즐겨먹는 음식 저는 살짝 이열치열 느낌으로 사실 저희 팬분들은 안 좋아하시거든요. 전 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이열치열 그리고 마라탕을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따지자면 냉면을 너무 좋아해요. 냉면에 불고기 뭔지 아시죠? 저는 살짝 비냉파긴 한데 사실 물냉도 좋아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냉을 시키고 비냉을 반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육수 물냉면 육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반 정도 먹고 물냉면 육수를 넣어서 살짝 물냉면의 맛도 즐길 수 있는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그 불고기 필수입니다. 그 친구가 킥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맛있는 여름 음식과 함께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위곡 키키의 4OFF.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키키의 4-4 듣고 왔고요. 이열치열할 수 있는 핫한 노래들 열심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공개할게요. 먼저 8위입니다. 아이브의 뱅뱅인데요. 뱅뱅하면 뱅친다, 뱅쳐보자 라는 말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미친다라는 동사와 뱅뱅을 섞어서 팬분들이 만든 신조어인데요. 느낌이 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 노래 들으면서 같이 뱅쳐보실까요? 뱅뱅! 사실 여러분, 저는 신조어를 잘 몰라요. 그리고 다들 좀 제 또래에 비해서 좀 신조어에 약한 편이거든요. 사실 뱅친다 뱅쳐보자는 저도 지금 처음 보네요. 뱅친다 뱅쳐보자, 와 저는 또 이렇게 하나 알아가네요. 저도 오늘 한번 가서 멤버들에게 오늘 한번 뱅쳐볼까? 연습 시작할 때 한번 뱅쳐보자 이렇게 한번 써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다음으로 7위는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인데요. 이 곡이 제목 자체에 세레나데라는 달콤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믹스 선배님들이 로맨스 버전으로 퍼포먼스 영상을 말아주셨더라고요. 우와, 영화 라라랜드부터 도깨비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서 촬영해주셨는데 분장까지 하셨으니까 한 번쯤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건 못 봤어요. 라라랜드랑 도깨비까지 우와 촬영해주셨구나.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이것도 한번 꼭 찾아볼게요. 대박. 이번엔 6위 가볼게요. 와우, 이분도 차트를 아주 점령하셨네요. 바로 하츠투와 제의 루드입니다. 루드. 이 곡에는 스텔라 선배님의 영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직접 의견을 내서 데모와 완전히 다른 억양으로 새롭게 더 쫀득하게 녹음하셨다고 해요. 새로 이제 비하인드 이정명이 공개됐는데 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의견 내시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티스트라면 일단 본인의 이제 추가는 뭐 추금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의견을 내시고 또 그게 너무 잘 먹혔잖아요, 대중분들한테. 이게 영어 나레이션이, 이것도 되게 많은 분이 되게 많이 따라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막 사투리 버전, 뭐 어디 나라 버전까지 생길 정도로 되게 유명했는데, 사실 이것도 스텔라 님이 내시는 비하인드를 봤어요. 봤는데 저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의견을 내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저도 이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으로 5위는요 채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또 캐치캐치가 감다살 챌린지 섭외로 화제를 모았는데 티아라의 규리 선배님, 함은정 선배님, 애프터스쿨의 가희 선배님 등 추억을 소환하는 분들을 찰떡 섭외하셔서 챌린지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양쪽 팬분들의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진짜 보면서 진짜 감다살, 아 이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캐치캐치가 저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저희가 아는 맛, 옛날 이제 티아라 선배님 막 뽀삐뽀삐 하시고 막 그런 세대 있잖아요. 그때 세대의 곡을 정말 잘 소화해서 나온 곡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진짜 딱 맞게. 그래서 뭔가 옛날 선배님들 활동하셔서 선배님들이랑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 저 또한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 해가지고 와 감다살이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선배님들이 하니까 그 느낌이 더욱더 배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5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위 곡 채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올게요.

아핫! 여러분 함께 즐기고 계시다면 소리 질러! 예! 좋습니다. 앞서 체인의 캐치캐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확인할게요.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리센의 러브어택인데요. 이번 주도 역주행 순항 중인데 최근에 리센의 선배님들이 러브어택 음원차트 1위 공략을 거셨다고 합니다. 멤버분들이 각자 신라공주 같은 캐릭터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무대를 하신다고 해요. 와 진짜요? 꼭 1위 하셔서 그 공략 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와 맞아 이번에 막 그 이제 미나의 선배님 이제 갸루 또 제나 선배님이 이제 신라공주처럼 되게 많은 또 리브 메이 선배님 또 패트와 매트 되게 이제 각자만의 캐릭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자만의 캐릭터대로 무대를 한다고 하니까 안 그려져요. 그림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와 이거 1위 꼭 갑시다. 이거 보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한번 노래 열심히 듣겠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긴 한데 더 열심히. 이거 너무 궁금한 무대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무대 꼭. 이번에 3위 갈게요. 엄청난 카이가 퍼포먼스를 뽐내는 곡이죠.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원인 선배님이 출연하셨을 때 붐 선배님이 이 노래에 맞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라 쿵짜를 불러주셔서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곡과 너무 잘 맞아서 It's Me 하면 많은 분들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를 많이 떠올려주신다고 해요. 붐 선배님도 진짜 천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지금 티저도 나왔고 지금 이 라디오가 나올 때쯤이면 저 그 수련회라는 프로그램 나왔던 게 나올 텐데 아이돌 수련회 나올 텐데 저도 사실 그때 붐 선배님 나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모르고 있다 나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 보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몰래 이제 눈빛 마주치면서 잠시만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그냥 붐 선배님 보자마자 나왔던 게 그 얘기였어요.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자동 재생. 자 그럴 정도로 진짜 이쯤이 하면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자 이 정도로 완전 붐 선배님 이름답게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쯤이 그 후렴만 나오면 계속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계속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천재세요 진짜. 이제 다음 곡도 소개해드릴게요. 2위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곡으로 챌린지 찍어놓고 갔는데 다들 혹시 봐주셨나요? 네네. 역시 또 제대로 쳐보니까 아 춤이 맛있더라고요.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 인별그램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세요. 제가 또 이제 막 DJ처럼 또 하고 이렇게 레드레드 이게 춤췄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봐주세요. 아시겠죠? 보고 나서 또 이제 후기 남기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핫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 저는 2위 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돈이고요.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아이유의 갑자기입니다. 네, 활동이 끝났지만 지난주 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마침 아이오아이 멤버분들이 유정 선배님 솔로 앨범 음방을 응원하러 방송국에 와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복 차림으로 올라와서 앵콜 무대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 사실 이거 나왔을 때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앵콜 하시는 무대들 또 봤었는데 와, 전 진짜 뭉클했어요. 저는 아이오의 선배님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활동이 끝났다라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나봐요. 꾸준히 이제 차트인 계속하시고 이번에 또 1위까지 했잖아요. 근데 와, 멤버분들도 이제 유정 선배님 솔로 앨범 음방을 응원 하시게도 다 같이 간 것도 너무 감동인데 그때 이제 운명적으로 1위 해가지고 와 앵콜 하시는데 저도 보면서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더 해주세요. 컴백 활동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대단한 그룹입니다.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진행해봤는데 아, 라디오 어렵네요. 아, 너무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든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 진짜 저 라디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뚱디와 함께하는 다음주 아하 또 기대해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1위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향,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도훈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수상작이죠. I'm Still Here에서 Take Me Back to Piaui 주카사비스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바우테르 살리스 감독의 영화였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만든 감독 또 중앙역을 연출한 감독 그분이 I'm Still Here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은선 기자가 시크릿 에이전트 소개할 때요. 브라질의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을 다룬 그 영화 이야기할 때 I'm Still Here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역시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하지만 시크릿 에이전트하고는 다른 리듬과 다른 색깔로 그 이야기를 풀어냈던 영화 I'm Still Here 이게 OTT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예전에 TV에서 저 어릴 때 정영일 선생님께서 가끔 놓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나는데 놓치지 마세요. I'm Still Here는 이거 정말 멋진 영화고 근사한 이야기고 좋은 작품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국제 장편영화상을 괜히 받았겠습니까? 바우테르 살리스 감독의 I'm Still Here.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들려드린 장면은 이 집에 비극이 닥쳐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파티였어요. 이제 군사독재 시기에 점점 시대는 좀 암울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앞부분에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조차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닥쳐오기 시작해요. 시국이 좀 불안하니까요. 특히 또 대학생들이 앞장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타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딸을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일종의 도피성 유학이죠. 도피성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파이반의 집. 뭐 그 정도의 여유는 좀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파티를 하고 있는데 딸이 좋아하는 음악은 주로 좀 영미권의 이제 음악들이어서 그 음악을 처음에 틀어놓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곡은 일렉트릭 바나나의 알렉산더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LP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이 주카샤비스의 Take Me Back to Piaui. 이 Piaui라는 건 브라질 북동부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북동부에 이렇게 툭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이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의 한 지역이에요. Piaui. 그래서 그 곡을 이제 틀죠. 그러면서 브라질 사람이 브라질을 막 들어야지 하는 뉘앙스로. 뭐 흔히 말하는 약간 좀 꼰대스러운 말이었지만 전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그래요 아빠 뭐 마지막인데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내가 뭐 춤 좀 뭐 추죠 하면서 이제 딸이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데 또 몸이 반응하잖아요. 브라질 템포골 리듬이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또 뭐 친척 친구들까지 다 같이 즐겁게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주카샵

0: Peace. Take me back to Piaui. 이 파티가 끝나면 점점점. 네.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다가 I'm Still Here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두 영화를 연결짓게 될 겁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도 놓치지 마시고 I'm Still Here도 놓치지 마시고 극장에서는 시크릿 에이전트, 집에서는 I'm Still Here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취향은 소중하니까.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칭마야의 노래죠. 우카미누두 뱅이었습니다. 영화 시티 오브가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이 칭마야 노래는 I'm Still Here에도 두 곡, 세 곡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2025년 8월 24일 매직아워 스페셜 M이 바로 I'm Still Here 플레이리스트였죠. I'm Still Here의 그 노래들 한 시간 동안 쭉 들려드린 적 있고 2020년 8월 23일에는 역시 여름이었네요. 여름에는 브라질 음악이 제가 생각이 나나 봐요. 2020년 8월 23일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는 들어서 세계 속으로

쪽으로 브라질 편을 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m Still Here 플레이리스트와 들어서 세계 속으로 브라질 편의 선곡표를 보시면 조금 겹치는 뮤지션들이 보일 텐데, 그 뮤지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만나게 돼요. 트로피칼리아 운동, 또 MPB 뭐 이런 단어들이요. 그러니까 MPB라는 건 브라질 대중음악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무지카 포플라르 브라질레이아. 그리고 트로피칼리아 운동이라는 건 이걸 어떻게 이제 사전적인,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1960년대 후반 브라질 군사 정권에 저항하여 음악, 영화, 연극, 문학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일어난 혁신적인 문화예술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시대가 암울해지면 예술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뭐 시대가 암울하지 않아도 예술은 늘 빛을 내지만 시대가 암울해지니까 그 예술의 빛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별은 늘 밤하늘에 있지만 낮에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별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시대가 암울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니까 그게 뭐 영화든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이제 그런 좀 욕망들이 좀 분출이 되면서 어떤 문화적인 그 변화와 또 발전이 일어나는 게 인류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그 군사정권 시기에 이제 새로운 음악, 또 새로운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브라질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 브라질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 나서는 고유의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그 음악적인 측면에서 핵심은 브라질 북동부였습니다. 아까 그 피아우이라고 노래에 등장하던 지역, 그리고 시크릿 에이전트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 헤시페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또 브라질의 뭐 삼바나 보사노바 이야기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바이아라는 곳, 이게 다 브라질 북동부에 툭 튀어나와 있는 그쪽 지형을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프리카의 그 흑인 노예들이 브라질로 들어오는 좀 핵심적인 통로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삼바가 시작되어 브라질 전역으로 뭐 퍼져나갔다. 이제 흑인 문화가 그렇게 좀 퍼져나가는 관문 같은 곳이어서 그쪽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 어떤 이런 문화 운동의 좀 핵심이 됩니다. 그 바이아 출신의 가장 유명한 뮤지션이 바로 카에타노 벨로즈 아니겠어요? 카에타노 벨로즈가 바로 이 트로피칼리아 운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문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브라질 문화 역사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그 지역적인 특성이 좀 보일 거예요. 왜 시크릿 에이전트의 배경은 헤시페인가? 브라질도 또그 북부와 남부의 지역 차별도 심해서 리우데자네이로나 뭐 상파울로처럼 브라질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시골 촌놈이라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한 좀 지역적인 차별과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지면서 이런 좀 다채로운 문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복잡합니다. 제가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깜냥은 안 되고 저 역시 이렇게 띄엄띄엄 다 영화 덕분에 영화의 음악도 이렇게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하나씩 저도 좀 배우게 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나 해피투게더의 그 쿠쿠루쿠쿠 팔로마의 가수로 알고 있는 카에타노 벨로즈가 그 시작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예전에 김민기 그런 포지션의 가수하고도 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려나요? 바로 그 카에타노 벨로지 음악을 또 좋아해서 자주 쓰는 감독이 한명 계시죠. 루카 구아다니노. 예.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뭐 본지에노를 만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가이타노 벨루지의 음악 자기 영화에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썼던 가이타노 벨루즈의 음악을 좀 떠올려봤습니다. 퀴어, 다니엘 크레이그의 퀴어, Faster than Empires,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커스 로스와 함께한 가이타노 벨루즈의 아주 독특한 노래였죠. 이 노래 먼저 듣고요. 또 챌린저스에서 저 이 노래 나오는 장면 너무 사랑합니다. 가이타노 벨루즈의 페카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사랑한 카에타누 벨로주의 노래 두 곡. 챌린저스에서 백가도였고요. 그 전에는 영화 퀴어에서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커스 로스와 함께한 페스터 덴 엠파이어스였습니다. 뭐 트로피칼리아 운동 MPB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지난해 여름에 I'm Still Here 플레이리스트를 했듯이 올해는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영화 모두 비슷한 시기,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 스타일이 다르듯이 선곡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I'm Still Here에서 선택하는 곡들, 이건 주로 그 시절에

네, 좀 뭐랄까요? 리우데자네이로 지식인들이 듣던 노래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그 브라질 북동부 레시페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요. 영화의 스타일도 달라서 비슷한 시기의 음악이고 모두 다뭐 트로피칼리아 운동, MPB 이렇게 분류되지만 달라요. 네, 그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 음악의 그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매직아워 스페셜 M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씨가 전에 이렇게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혼영, 네, 혼자 영화 보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 딱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래서 그 뒤로 혼영 못 하겠어요. 이제 절대 혼영은 안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 얘기 보고 그러실 필요 없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혼자 영화 보러 온다고 안 쳐다보는데요. 주민희 씨가 나 스스로 너무 나만 혼자 보러 왔나? 영화 씨나 혼자 보는 거 이상한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그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혼자 보러 왔든, 뭐 혼자 보지 않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 왔든 같이 왔든 그 사람이 내가 영화 보는 걸 방해하면 관심이 가겠죠. 어떤 관크라고 부르는 뭔가 나를 거슬리게 하면 쳐다보겠지만 혼자 왔다는 이유로 쳐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안아요. 그러지 않아요. 행여라도 그런 뭐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혼영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혼영 자체가 그냥 싫고 난 누구랑 같이 보는 게 좋아해서 혼영을 안 하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혼영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혼자 못 보겠어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생각 같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매일 혼영이에요. 저 영화 혼자 보러 가요. 물론 가면 아는 사람 많이 만나죠. 언론 배급 시사회에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보니까. 하지만 저도 매일 혼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해보면 아는데 또 혼영이 또 편합니다. 또 편해지면 왜 혼밥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혼밥처럼 편한 게 없단 말이죠. 비슷해요. 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혼영과 혼밥. 남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면 되죠. 그렇게 뭔가 극장 가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극장을 못 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4026번 라라랜드를 극장에서 못본게 두고두고 후회돼요. 유유 주제곡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분이 어떤 이유로 극장에서 못 봤는지는 제가 알수 없으나 극장에 가고 싶은데 뭐 그게 좀 신경 쓰이는데 그거 좀 그런데 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영화를 정말 좋은 영화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꼭 보고 싶은 영화 있을 땐 미루지 말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라랜드 주제곡 시티 오브 스타스 많이 신청하시는데 오늘 조금 다른 버전 준비했습니다. 라라랜드 앨범이 두 장이 있어요. 처음 나온 사운드 트랙이 있고 나중에 스코어 앨범이 따로 나왔거든요. 그 스코어 앨범에 실려 있는 버전 준비해 봤어요. City of Stars may finally come true.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노래와 저스틴 호이츠의 스코어가 결합된 그동안 자주 들려드리지 않은 그 트랙 준비했습니다.

라라랜드 사운드 트랙에서 시티 오브 스타스 메이 파이널리 컴 트루 피처링은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 음악은 저스틴 화이츠. 이어서 라이언 고슬링의 또 다른 출연작이죠. 드라이브 사운드 트랙에서 나이트 콜, 카빈스키 피처링은 러브 폭스였습니다. 540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아, 드라이브 이쑤시개 전갈 항공 점퍼 엘베 키스신 심쿵 심장 벌렁벌렁 네, 막 다 그 너무 생생하게 전해지네요. 5400번 쓰시는 분의 그 두근두근하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 고슬링한테 네, 완전히 빠져드셨나 봐요. 엘베 키스신 알죠. 김소영 씨가 지난번에 사연 보낸 시카고 살이 중인 청취자입니다. 아, 기억나요. 시카고에서 잠시 살게 되었다고. 머무는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겠다고 하셨던 김소영 씨. 먼저 죄송한 말씀 드려요. 오늘부터 2주간 영화 음악 본방사수 못해요. 왜냐고요? 하하하, 미국 가서 드디어 첫 로드트립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예, 아우 부러워라. 이번 여행은 클리블랜드, 뉴욕, 보스턴, 나이아가라까지 2주간의 코스입니다. 뉴욕까지는 약 13시간 운전해야 하는데 와, 미국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군요. 13시간 운전해야 하는데 중간 지점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의 로큰

명예의 전당이 있어서 그거 보고 하룻밤 자고 내일 뉴욕으로 갑니다.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을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갈 거예요. 중간에 틈틈이 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안 보셨나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이게 좀 예전 영화긴 하죠. 더 예전 영화도 있지만 그 뒤에 리메이크한 피어스 브로스넌 버전의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 세대거든요. 그게 미술품 훔치는 이야기잖아요. 예. 바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배경으로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게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죠.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하면 그래서 메트로폴리탄과 르네 마그리트를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 이거 안 보셨나? 이거 보셔야 되는데. 레이니 데이 인 뉴욕만 보지 마시고요. 이미 뭐 가셨으면은 할수 없고, 갔다 온 뒤에라도, 갔다 온 뒤에 보셔도 되겠네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본 뒤에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보시면, 내가 갔던 그곳이 영화의 이런 배경이 되었구나라고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그 유명한 장면에 흐르던 곡. 이 곡과 너무너무너무 장면이 착붙이었습니다. 니나 시몬의 시너맨.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메트로폴리탄 실제 가보니까 어땠는지도 사연 주세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Heights.
1: N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웃게 만든 이유 나였으면 좋겠어. 난 항상 너만을 바라볼게. 약속해.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Aha. Czusok.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문자는 참 유용한 도구인데요.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한 사과나 무거운 진심을 전할 때 문자를 보내면 텍스트가 채우지 못하는 어떤 여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내가 지금 이 문자 뒤에 숨으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메신저 창을 닫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좀 횡설수설하게 될지 몰라도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그 진심이 의외로 꼬인 매듭을 더 쉽게 풀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7월 1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살다 보면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를 대화나 전화 대신 문자로 전하게 될 때가 있죠.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고요. 말실수도 줄일 수 있고 상대

7월 11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거절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될 때 아, 그냥 통화하기 조금 껄끄러운데 문자로 할까 싶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모티콘을 막 붙이고 아무리 말투를 예쁘게 해도

0: 그 진심이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연인들끼리 싸울 때 와 그 톡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화가 미친 듯이 커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를 하는 게 낫죠.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빵! 빵글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문장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봤잖아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쩌다라는 부사를 소개했을 땐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있어요. 란에 어쩌다가 라는 노래도 좋아요. 이렇게 각자 아는 노래들도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들 보다 보니까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그 주제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주제는요. 부사 2! 네,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 특히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한 가요 속에서 부사가 어떤 조미료 역할을 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곡입니다. 이 노래 요즘도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2003년에 사랑받았던 노래 유난히인데요. 김진표의 랩에 신예원의 청아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곡이 완성됐죠. 유난히라는 부사는 보통의 경우와 아주 다르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예쁜 것 같지 않아? 아, 요즘 부장님이 유난히 좀 예민한 것 같아. 이렇게 평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다른 상태를 강조할 때 많이 쓰죠. 이 김진표의 유난히는 유난히도 따뜻한 기분 좋은 오후에 네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달달한 마음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같이 바로 들어볼게요. 신혜원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유난히입니다.

말에 결국

신혜원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유난히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곡 듣는데 진짜 달달하네요. 네, 이번엔 김동률과 이상순이 만나서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죠.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 한 곡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0년에 발표된 기필코인데요. 기필코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죠. 단순히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무조건 해내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표현할 때 자주 쓰는데요.

우리 빵그리분들 최근에 나는 기필코 이건 꼭 하겠다 다짐한 것 있으신가요? 저는 기필코 헬스장을 가겠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눈 딱 감고 일어나야죠. 그냥 생각 없이 가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라는 곡 잘 들어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내가 바랬던 꿈인 만큼 기필코 나는 해내고 말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동률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이상준 씨의 따뜻한 기타 연주가 만나서 이 다짐이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빵그리분들도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이 부사 정말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 솔직히 너무 재미없지 않냐? 솔직히 그때 네가 그 사람 만날 때 뜯어 말리고 싶었어. 바로 솔직히라는 부사인데요. 솔직히는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 솔직히라는 말을 쓸 때 나 정말 진심이야. 나 진짜로 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에릭남이 2018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서 제목이 솔직히라는 곡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곡에서 화자는 권태기에 접어든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 직전에 혼자만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너무 단호해서 너무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 이 노래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에릭남의 솔직히 듣고 올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그리고 에릭남의 솔직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문장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할 부사는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 중에서도 발라드에서 자주 접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별 후의 공허함을 표현할 때 이 말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없기 때문인데요. 바로 덩그러니라는 부사입니다. 덩그러니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가구들을 다 빼고 나니 거실에 피아노 한 대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공간 가운데 어딘가가 썰렁하게 느껴질 때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졌을 때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극대화할 때 쓰기도 하죠. 2003년 이수영이 발표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곡이죠. 덩그러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거울을 봤더니 눈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곡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영의 덩그러니.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곡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이번에 함께 들어볼 곡은 심규선의 2010년 발표곡 부디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부디라는 말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로 부디 이렇게 쓰는 것보단 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부디는 뭔가 텍스트로 전할 때, 특히 편지로 부디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진심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표현하고자 할 때 부디라는 말을 쓰죠. 이 부디라는 부사는 아무쪼록 제발 바라건대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부디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하자, 혹은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담아있는 염원이나 부탁을 정중하게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심규선의 노래 부디에서는 떠나간 연인에게 부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슬픈 부탁이라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려오는 곡이에요.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이어서 만나볼 부사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영원히입니다. 영원히는 길, 영에, 멀, 원 자를 써서 어떤 상태나 현상이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우림은 2018년에 영원히 영원히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왔다 가버리는 모든 걸 잡아둘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단어를 한 번만 쓰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그 간절함이 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심규선의 부디 그리고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듣고 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심규선의 부디였습니다. 이번 주엔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간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부사는 하루에도 우리가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너무. 너무는 일정한 한도를 넘어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예전에는 이 단어를 너무 힘들다, 너무 비싸다처럼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처럼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국립국어원도 이러한 용법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제목에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간 곡이에요. 바로 IOI의 2016년 발표곡 너무너무너무인데요. 이 곡에서 너무너무너무는 진짜 진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라는 뜻의 귀여운 강조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풋풋한 소녀의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한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모두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런 잔소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밑에 집 아줌마 올라오기 전에 발 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걸어! 이번에 만나볼 부사는 바로 사뿐인데요. 사뿐은 단순히 조용히 걷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몸짓이 아주 가볍고 우아하면서 경쾌한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데요. 사뿐하면 생각나는 곡, 그렇죠. AOA의 2014년 발표곡 사뿐사뿐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빛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고양이에 비유한 곡이에요. 사뿐사뿐 걸어가 그대가 잠들었을 때 살며시 안아줄 거야, 깜짝 놀래줄 거야 라고 노래하는 이 곡까지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먼저 IOI의 너무너무너무 들으시고요. 이어서 AOA의 사뿐사뿐 함께 할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지난주에 이어서 부사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사들이 정말 많죠. 지금 저도 한두 곡 떠올리다 보니까 세 번째 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잘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 한번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제목에 우리가 자주 쓰는 부사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앰프의 어쩌다 가끔씩인데요. 앰프라는 이 그룹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작곡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타이틀의 유건영 씨가 언타이틀 해체 후에 결성했던 4인조 밴드고요. 2006년에 딱 한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 들어있던 곡이 바로 어쩌다 가끔씩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어쩌다 가끔씩 널 닮은 사람 보면 네 생각에 난 걷는 것조차 할 수 없을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섹시한 재벌 연기를 보여준 허남준 배우. 생각보다 무명 시절이 꽤 길었는데요.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친구들과 파티를 여는 것이었대요. 영화 낙원의 밤에 캐스팅이 됐을 때 대사는 단 8글자였지만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열었다고 하고요. 다음 작품 영화 인질에서는 대사가 무려 15글자로 늘어서 또 한 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의 허남준 배우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소소한 파티 한번 열어보세요. 알람 한 번에 일어났으니까 파티하자. 밀린 설거지 끝냈으니까 파티하자. 너무 작은 일 같은데?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다 보면 평범한 하루도 조금은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남종 멋진 신세계 OST였어요. 남종의 하여튼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또 들어오셨으니까 파티할까요? 사소한 일로 파티하는 것. 그러니까 파티라는 게 사실은 뭐 좋은 일 있으니까 즐겁게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소한 거일수록 파티를 한다. 그리고 모여주는 친구가 있다. 와, 진짜 인생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파티라는 명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불러 모았어. 모아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오늘 있었던 거 얘기하면서 애들이 오, 야, 잘 됐네. 축하한다. 이 얘기 한마디가 또 살아가는 힘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걸로 파티하실래요? 오늘 뭐 하셨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파티 한번 여시죠. 토요일 시작했으니까 주말 시작됐으니까 친구들 한번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작은 거 들어도 축하한다. 내가 작은 거 얘기해도 축하받고 그렇게 축하받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축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 축하할 일이 자 오늘의 일정 없어 뭐 없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펜테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 관계의 기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나볼 거예요.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할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시대로 갑니다.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0: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네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지긋지긋 무조맨.
16: 어실 원수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행복한 사연들 만납니다. 2972번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크크 좋아하는 가수는 테이 라디오도 굿모닝 FM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테이 화이팅 하시면서 인증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였고요. 스팸으로 의심됨 이라고 크게 지금 떠있는데도 받아서 6분 51초 예, 통화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설정을 해놔가지고 모르는 번호나 또 070 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스팸으로 의심됨이라고 뜨거든요. 그럼에도 205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또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들으시고요. 사연 행복들 더 만나볼게요.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행복들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7294번님 안녕 테디. 스팟에서 숙취 해소라는 멘트 나올 때 계속 캔 따는 소리가 나오는데 숙취 해소제 중에는 캔이 없답니다. 크크. 탄산음료라는 멘트가 더 어울릴 듯하네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하세요. 예전에 최기찬 기자도 또 제작진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캔 있는데 숙취 해소제 깔깍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침에 해가 뜰 때 나오는 그 숫자, 그것도 캔이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있는데 탄산 소리는 없지. 그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마음 행복하신가요? 저희는 행복해요. 저희는 이렇게 또 솔직하게 다가와 주시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2433님이 20년 지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무지는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임신을 했어요. 내년 1월이 예정일이라는데 아기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하트. 친구가 건강하게 아기 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으로 마크튜브의 시작의 아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귀한데 학교도 같이 나오고 업무도

또 사회생활도 비슷한 업무를 한다는 것, 진짜 일상을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데, 이제 조금 다른 세계로 먼저 가네요. 아이의 탄생 이후에는 이제 엄마의 세계도 열리니까 조금씩 조금씩 또 발맞춰 갈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노력해야 되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자, 노래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큐투 시작의 아이.

하츠투아츠의 레몬테인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마크튜브과 박다희 씨가 함께한 버전 시작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테입니다. 아침의 행복 0212번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간 청담의 식당에서 테디의 사인을 보았어요. 이곳은 김치찌개 맛집으로 밥도둑인 곳인데요. 무려 밥은 무한리필이에요. 테디가 이곳에서 얼마나 밥을 무한리필해서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또 요식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예, 또 많이 준다고 많이 먹고 오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한 6공 먹었나 어떤 집인지 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곳 맛집 맞죠? 예, 맛집인 곳과 아닌 곳의 쌓인 차이 나중에 몰래 알려드릴게요. 김정현님, 테디 저 곧 퇴사해요. 제 출근길 메이트 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유유. 덕분에 힘을 얻고 회사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다녔네요.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종종 놀러 올게요. 헤헤. 하셨는데 오, 시원섭섭한 마음이 여기도 전해집니다. 본인이 이제 원해서 이제 퇴사를 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래도 아침에 이제 연을 맺었으니까 아마 눈 떠질 걸요. 눈 떠지면 미니로 놀러 오세요. 아침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 같이 나눠봤습니다. 서영은 씨의 노래 새싹 문자예요. 0931번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웃는 거야 들으시고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 씨와 관계의 기술 시작할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인간관계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좀 편할까요? 오늘 그 설명서 함께 펼쳐주실 분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우후. 와.
0: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처음 함께했어요. 관계의 기술 첫 시간이었는데 댓글도 또 도착을 했는데 영희님께서 정은 교수님 미지근하게 웃기세요.
1: 미지근하게 웃기는 게 뭐죠?
0: 웃기다는 평은 일단 있습니다.
1: 뭐 그거로도 저는 사실
0: 사실 좋은 거죠.
1: 제가 상황 진짜 못하거든요.
0: 예, 잘하시던데요, 근데
1: 예전에 다른 방송 TV에서 할 때 저를 제작진 분들이 안 시켜주셨어요. 어허. 웬만하면 쟤는 빼자. 진짜 자리가 배역이 정말 필요할 때만 예. 겨우 넣고.
0: 그렇다면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 코너에서 관계의 기술은 우리 정원님한테 배우고 상황극에 대한 기술은 제가 많이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시게 될 거예요.
1: 말로 이렇게 두드려 맞는 에너지가 막 여기 막.
0: 예, 저절로 그 조금만 따라가도 어느새 늘고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이 아침 하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관계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자,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가 조금은 쉬워지는 관계의 기술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0: 네, 관계의 기술 이제 첫 번째 의뢰사연 상황극으로 갑니다.
1: 85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입사 동기와 1년째 연애 중인 직장인입니다. 신입 때부터 하도 붙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결국 사귀게 됐죠. 연애를 시작할 때 남자친구랑 사귀는 거 절대 티내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괜히 소문 나는 것도 싫었고요.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퇴근도 일부러 따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 남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웬 쪽지가 붙어있지?
2: 오늘 끝나고 같이 퇴근하자. 밑에서 기다릴게. 추신, 오늘 가디건 엄청 예쁨.
1: 남친이 남겨놓은 쪽지가 제 텀블러에 떡하니 붙어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봤을까 싶어서 두리번거렸죠. 또 하루는 동료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0: 머리에 뭐 묻었네. 자, 가만히 있어봐. 자.
1: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뗄게.
0: 아니야 내가 떼줄게.
1: 그 순간 동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는데 식은땀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친에게 조심 좀 하자고 한마디 했더니
0: 네 자기야 우리 이제 공개할 때도 되지 않았나?
1: 아니 우리 사귈 때부터 회사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0: 그땐 그때고 지금은 좀 다르지. 자기 혹시 나랑 헤어질 생각이라도 하는 건가?
1: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저는 단지 회사에서만큼은 자연사 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뿐인데 남자친구는 자꾸 본인이 부끄러워서 그러냐는 둥 왜 숨기려고 하냐는 둥 서운해합니다. 남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금처럼 프로답게 지내고 싶은 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연 보내주신 8575번님께 선물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뢰 사연은 비밀 사내 연애를 유지하고 싶은 나. 근데 공개 연애를 또 하고 싶어 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1: 허허. 저도 사내 연애까지는 아니고 업계 내 연애까지는 해봤는데.
0: 업계 연애.
1: 공개해버려?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0: 그런 마음 왜 들어요? 그런 마음 왜 들어요?
1: 경쟁자가 있다고 느껴질 때 확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기자 친구를 한번 사귄 적이 있는데 제 옆자리에 그 남친이 있었고 앞자리에 저보다 어리고 매력적인 다른
0: 저건님 보실 때
1: 네, 기자 아,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 기자분이 이제 뭐 술이 이렇게 좀 돌고 있는 자리였는데 자기가 마시던 잔을 한번 마셔볼래요? 하고 제 남친에게 주는 거예요.
0: 그거는 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 여성분들 지금 작가분들 PD분들 다 놀래 너 이러는데 제 남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인데
1: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그냥 그거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냥 주 그럼 거절하기도 그렇잖아. 아유 입된 거 저는 안 마셔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
1: 근데 아니 이건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능한 행동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그럴 수 있어 위생적으로.
1: 제가 그날 남친을 잡았습니다. 그날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잔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0: 아, 그러면은 오늘 사연에도 약간 그런 경쟁자를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남자친구가.
1: 아 그럼요. 이제는 내 사람으로 공인을 해야 다른 직원들의 이 소나기에서 내 여친을 지키겠다.
0: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이해가 가네. 사랑이 좀 지나친가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 아니네 생존의 문제였네 이게. 뺏길 아, 수도 있다 이게.
1: 뭐 충분히 내 눈에 매력적이면 다른 남자 직원들의 눈에도 매력적일 수
0: 그렇지,
1: 있고
0: 그렇지.

0: 또 남자 직원들끼리 그냥 수다 떨다가 곽 대리 되게 괜찮지 않아?
1: 아, 그렇지. 그런 얘기 한번 쓱 나오면
0: 그러면 뭔가 그 소재가 되는 게 대화 소재가 되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이렇게 뭔가 내가 세운 경계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생활과 일과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고 또 나는 회사에서는 조금 연애하는 누구 대리, 누구 사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이거를 양보하면 그 다음은 또 뭘 양보하라고 할까 충분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자친구분은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 문제로 또 가져와 버리잖아요. 왜 자기 문제죠?
1: 아하.
0: 여자친구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데 예, 예. 나에 대한 매력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린다는 점이
1: 저도 생각했을 때는 그 남자친구분에게 솔루션을 많이 주고 싶지 남자친구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 좀 달래려면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아니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고 안심을 좀 시켜주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나는 사적일 때는 자기한테 집중할게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마지막 노력이다.
0: 아, 좋네요. 네. 뭐 따뜻함과 채찍을 같이 좀 휘두른다면
1: 네.
0: 공표하는 순간 우리는 그날이 헤어진 날이다.
1: 자기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공표하고 싶어? 헤어지세요. 그래. 아니 둘 다 하면 돼. 어쨌든 양쪽을 네. 둘 다 좀 해보는 건.
0: 원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건강이 그렇지. 또 이렇게.
1: 네? 좋다 좋다. 아 좋아. 시원하게 우리 정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속마음도 얘기하고 또 제가 해준 팁처럼 약간 달콤함도 좀 주면서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보는 쪽으로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사연 보니까 자랑사연이네 그리고. 사랑 많이 받고 있네요. 부럽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관객 기술 이어가겠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노래 서클스 듣고 올게요.

0: 포스트 말론의 서클스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관계 기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두 번째 의뢰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1: 105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저에겐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저랑 취미도 비슷하고 음식 취향도 잘 맞고 뭐 정말 다 좋은데요. 딱 한 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전화로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5분만 통화 가능해? 하더니 그 5분이 어느새 50분이 되고요. 어떨 땐 2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어요. 티키타카가 잘 되는 대화를 하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일방적인 언니의 하소연으로 통화가 시작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받는 일은 기본이고요. 남자친구랑 다툰 얘기, 저도 모르는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심지어는 집 근처 카페 직원이 불친절해서 속상했다는 얘기까지. 전화를 끊고 나면 기가 쏙 빨려있곤 하죠. 이제는 언니한테 전화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언니랑 거리를 두기에는 제가 정말 많이 아끼는 언니거든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0: 아, 사연 너무 귀여워. 사연 보내주신 1056번님 선물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나는 위로의 너무 선물 같은 느낌인데요.
0: 예. 화장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하소연을 하는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아끼는 언니야. 근데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너무 오래 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관계는 또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스킬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에게 부탁을 좀 주셨네요. 이런 지인이 있나요 혹시?
1: 아, 있었는데요.
0: 네.
1: 이제 없습니다.
0: 아, 무서워. 아, 잘라냈구나.
1: 꽤 있었는데요.
0: 예.
1: 한 명도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냥 뭐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번 생에 또 만날 수도 있지.
1: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시기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런 사람이 또 어딨어 하면서 나한테 힘든 시간을 좀 줘도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저처럼 이제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섰다.
0: 네.
1: 반환점 돌았다. 요 시기가 오면은 나이가 준 저에게 약간 현명함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불평, 불만 많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하소연하고 이른바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내가 파악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올 때마다 받아주고 그러다가 내 시간 뺏기고 그러면서 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보다는 한 두 번 전화 오면 한 번 안 받아보다가 세 번 전화 오면 두 번 안 받아보다가 퍼센트를 좀 높여가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다른 쓰레기통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0: 무서워. 아, 쓰레기 많이 나오네 그 집에.
1: 아니 이거 습관이에요 진짜로.
0: 그러니까.
1: 이 자기들은 그냥 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되게 에너지 빼앗아가는 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웬만하면 그래서 두 번 받아줄 거 한 번만 받아주는 식으로 내 시간을 좀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저는 다른 방향에 하나 쓰는데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향을 해요. 반드시 만나서. 전화로는 얘기하면 너무 오해가 쌓일 수 있고 감정이 회복이 안 되니까 반드시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얘기해. 그럼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씩 웃어요. 형 너무 많아 얘기가. 이거 반드시 만나서.
1: 완전 다이렉트 직구네요.
0: 반드시 만나서 해야 돼요. 내 웃는 모습을 보면서 형 나는 이런 형이 좋은데 얘기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반드시 만나서 해야 이게 좀 풀리고.
1: 전화로 들으면.
0: 전화로 들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 두 번째 방법은 전화를 통화하더라도 이게 리액션이 좋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1: 맞아.
0: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때 T를 한 1000%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듣다가 잠깐만.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결 방향으로 얘기해주면 말하는 사람 재미가 뚝 떨어져. 예전 연애의 기술에서 제가 실패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1: 아,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0: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1: 이야기할 맛이 없어지는 거지. 약간 이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진짜로 이런 기법이 있거든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이러면은 나는 계속 멘탈이 털리고 저 사람은 계속
0: 신나지.
1: 분노의 감정, 막 스트레스를 계속 키워나가게 되는데
0: 그치.
1: 그게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언니 그래서 이 일에서 언니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맛있는 거 하나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돌리던가.
0: 예.
1: 언니 혹시 좋다, 내가 그냥 들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래?
0: 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미 얘기할 만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와,
1: 아닌
0: 뚝 떨어진다.
1: 내가 바라는 거 뭐 이러면서.
0: 아니 일단 들어봐, 일단 들어봐 하고 싶겠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저항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던 얘기를 다 막 쏟아내고 싶은
0: 그래.
1: 사람의 욕구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스탑을 시키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지난주에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분은 어때? 하고요.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는 제 전공이 이거거든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다.
0: 좋다. 요게 또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말 잘 못 끊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걸 좀 행동하시면은 듣고 있는 내 상태도 한번 체크하는 걸로.
1: 맞아요.
0: 언니 지금 상태 어때? 내 지금 상태는
1: 난 털렸어.
0: 매우 힘든. 자, 그렇게 관계 기술 또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Don't Call Me.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굿모닝 FM태입니다. 관계의 기술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매주 우리 관계의 처방전 같은 문장을 소개해 주실 건데 오늘 나누고 싶은 한 문장 뭘까요?
5: 제가 가져온 오늘의 한 문장은 핵심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4: 핵심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5: 아, 여운이 길지 않습니까?
4: 아, 너무 길어.
5: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발견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이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나에게 유익할까? 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은 웨인 다이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이분의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4: 반드시 필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극 하나만 더 해보고 싶다. 너무
5: 잘한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이러고 아침에 힘없어서 왔다가 여기 오면은 뭔가 관계에 대해서 막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 아, 너무 좋네요.
5: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다 에너지를 받는 코너가 된 것 같습니다.
5: 너무 좋아요.
4: 관계의 기술 다음 주에 또 만나뵙는 걸로 하고 박정희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5: 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 행성이란 SF 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란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7: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0: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0: 사람들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인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듣고 오셨습니다. 구모니 FM 테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살짝 달라졌어요. 토요일 1시간 동안 8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까지 쫙 지현 쌤과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광고 듣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해 볼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4: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5: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4: 7월 7일부터 14일까지
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6: 제주항공 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배우 조인성 씨가 언급이 될 줄 몰랐네요. 아... 조인성 씨 다음으로 예. 인도네시아의 발리 이랑 잘 어울리는 남자 역사학자 김지원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0: 예. 발리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고
1: 예예예. 예, 예.
0: 또 인별그램 사진을 보니까 아. 발리에서 생긴 일이 좀 아. 거해 보이네요.
1: 아, 그, 와, 이거 완전 발리 느낌으로 산 겁니다.
0: 예예. 예.
1: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0: 어?
1: 어떤 그 서양 여성분이 제가 이제 현지 종업원인 줄 알고.
0: 아, 물어보셨어?
1: 네, 뭘 물어보셨어요.
0: 아,
1: I'm 코리안이다.
0: 그 원했던 바잖아요.
1: 네, 아, 그걸 뭐
0: 현지에 가서 현지의 옷을 현지 느낌으로 입고 싶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현지인으로 봤잖아요.
1: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하고 거기에 계시는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을 봤는데 예. 저랑 똑같이
0: 그렇지 그렇지
1: 계시는 걸 보고
0: 어.
1: 아 이거 아 느낌 좀 잘못됐구나.
0: 아니요, 너무 아. 잘 표현하셔가지고 예, 휴양지의 물씬 느낌이 나는 옷으로 가보고 싶다. 발리 안 가봤어.
1: 아, 발리 너무 좋아요.
0: 발리를 갈 일이 없네.
1: 예. 그러니까
0: 저는 여행을 떠나는 걸 잘 못하니까
1: 예.
0: 일이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1: 어.
0: 근데 발리에서는 행사를 안 해요.
1: 아, 콘서트 한번 하셔야죠.
0: 발리는 아무런 행사를 안 해요.

0: 발리 호텔 좋은 데들 많거든요.
1: 아, 행사를 안 해요.
0: 지금 발리 보니까 축제 기간이던데 킹 오브 발라드 네. 인 코리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가 주최해 주세요.
0: 아, 예.
1: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가신 김에 강의도 하고 오시지.
0: 아, 빨리 가서 예. 한국사. 예. 한국사 강의.
1: 그렇지, 그렇지.
0: 아, 마찬가지로 원치 않더라고요.
1: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런 느낌이군요. 예,
1: 더운 나라에서 발라드 안 듣습니다.
0: 예.
1: 자, 기하는 김에 역사 일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네. 지금 바라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예.
1: 어떤 주제로 네. 준비해 주셨을지 간략하게 가볼까요?
0: 역사는 이따금 한 인간의 신념이 제시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누구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라 부르고 누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원칙주의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불의 앞에선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 그러나 곁에 두면 숨이 턱 막히는 고구마 100개. 이 모순을 한 몸에 지닌 사내가 500년 전 조선에 살았습니다. 임금도 성리학 앞엔 예외가 없다며 왕의 면전에 눈 하나 깜짝 않고 직언을 날리던 34세 젊은 선비,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가 조선을 뒤흔든 시간은 고작 4년에 불과했는데요. 개혁의 불꽃은 곧 파국의 도화선이 되었고 무기였던 꼿꼿함은 끝내 제목을 겨눈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였을까요? 아니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젊은 꼰대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답하고 눈부셨던 4년의 질주를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 야, 음악이
0: 예.
1: 기가 막히죠.
0: 아, 타잔인가요?
1: 아니에요. 지금 역사 속으로 우리 싹 들어갔다
0: 아.
1: 왔는데 예고편 제대로 보고 왔는데 왜요? 지금 코로 부는 퉁소예요. 이게.
0: 아, 꾹꾹.
1: 네, 코로 불고 있습니다.
0: 아.
1: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0: 예.
1: 이군요.
0: 네.
1: 아, 조광조라는 분 전 잘 모르거든요, 사실.
0: 아,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1: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Like 이효리. 예. 첫 번째 키워드 연산군이 만들어준 왕 중종입니다.
1: 일단 중종은 어떤 왕이었어요?
0: 아, 중종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연산군의 동생입니다.
1: 예.
0: 연산군 시절에. 일단 중종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진성대군이에요. 진성대군 시절에는 그냥 겉절이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 자체가 적자로 적장자로 왕이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대군이고 뭐 왕자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치.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산군 시절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은 죽어 나가던 그 시절. 조용히 지켜보면서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쭈그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1: 공포정치
0: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1: 중종 반정.
0: 그런데 이름은 중종 반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종이 주도한 반정이 아닙니다.
1: 아하.
0: 이 조선시대 때는 반정이 두 개 있습니다. 중종 반정 그리고 인조 반정.
1: 인조 반정. 네.
0: 인조 반정은 인조가 주도합니다.
1: 난
0: 못 참는다.
1: 아,
0: 우리 아버지 저 광해군 때문에 죽었어. 나 이거 못 참아. 뒤집어 깔 거야. 그런데 이 중종 반정은 중종 반정이 일어날 그날까지도 중종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1: 아이고야.
0: 떨고 있었어요. 저기 멀리서 소문이 들려. 저 궁궐에 막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났대요. 떨리는 거예요, 너무. 막 이런 상황에서 저기 말소리가 들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중종의 캐릭터도 약간 그래요. 중종은 약간 우유부단하고 약간 기운이 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난이 났대요. 근데 저 말소리가 들려요. 집 앞에 주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빠라바라바라바라. 주차하는 소리가 말이지만.
1: 아, 말도 훈련으로.
0: 꺽꺽꺽! 이런 소리 들렸겠죠.
1: 후면 주차요.
0: 후면 주차요.
1: 아, 말도.
0: 아니,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1: 예, 예.
0: 주차가 됐대. 파킹 소리가 들렸어요.
1: 예, 예.
0: 그럼 이제 여기는 그래도 왕자고 대군인데.
1: 그치.
0: 앞에서 그 발렛 해주시는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아, 있죠, 있죠.
0: 온 거예요. 얘기를 전해주는 거. 누구 왔는데요? 누구 왔습니다.
1: 예.
0: 대군 마마 누구 왔어요? 너무 떨리지 않겠어?
1: 그렇지, 그렇지.
0: 연산군 시절입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안 나가려 그랬대요. 부르는데 나오라는데 안 나가려 그랬대요. 이거 나 죽이러 온 것 같다. 덜덜 떨고 있는데 와이프 신씨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떨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주차된 거 보고 오겠다. 말대가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으면 죽이러 온 거다.
1: 아, 공격적인 거고.
0: 튀세요. 왜냐면 이제 주차 급

0: 깜빡이 한 거잖아요.
1: 그렇지.
0: 예. 전면 주차한 거잖아요. 이건 튀세요.
1: 바로 들어가서 세우고 내리는 거니까.
0: 바로 들어가세요. 예. 근데 만약 대가리가 궁을 향해 있으면 모시러 온 거다. 이게 의전차다.
1: 돌아가야 되니까.
0: 내가 보고 올 테니까 참고 계세요. 예. 보러 오고 왔더니 아 말머리가 궁을 향해 있습니다.
1: 야.
0: 모시러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종을 진짜로 모시러 온 거였고 가서 바로 즉위식을 갔습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1: 이야.
0: 중종입니다. 에.
1: 근데 뭐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예. 왕이 되어도 이 왕은 왕이 아니네.
0: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네.
0: 왜 그러냐? 그렇다면 이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1: 그렇지.
0: 요 사람들을 그 전국공신 3인방이라 그럽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재 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연산군 때 얼마나 고생했으면 반정을 일으켰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왕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1: 예.
0: 왕이랑 맞먹습니다.
1: 그렇지. 그럴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0: 예, 왕이랑 맞먹는데 어느 정도냐. 회의를 해요. 왕이에요. 지금 이 왕이 된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먼저 궁뎅이를 들고 일어나서 나가요. 왕이 있는데.
1: 가능해요?
0: 아 이러면 안 되죠. 원래. 큰일 날 일이죠. 그 정도로 이 전국공신 3인방들이 엄청나게 기세가 난리가 났었던 이 정도 상황으로까지 됐을 때 중종은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럼 본인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눌러줄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조금 가지고 있을 때쯤 등장하는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0: 네. 조광조. 정계로 나아가답니다.
1: 조광조. 아, 궁금하네, 이 인물.
0: 아, 처음 들으십니까?
1: 아, 듣기는 들었죠.
0: 네.
1: 근데 정확하게 뭐 캐릭터가 막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요때 이제 전국공신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공신이 여러 명 있었겠죠. 쫙 있는데 요 세 명이 핵심이었거든요. 요 세 명이 죽습니다.
1: 죽어요?
0: 아 그냥 저 그냥 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1: 네.
0: 아 모든 그 역사를 암살극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돼.
1: 지금 갑자기 죽이셨잖아요. 아,
0: 나이가 들어서.
1: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0: 아, 예, 예. 아,
1: 시대가 흘러서
0: 시기가 흘러서
1: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0: 아,
1: 죽습니다.
0: 아
1: 이거 얼마나 무서워. 갑자기 셋이 아, 예, 예. 갑자기 죽는
0: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 들어.
1: 나이 들어서.
0: 나이 들어서 돌아가세요. 아 이렇게 아, 표현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예. 나이 들어서 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노년에 그냥 돌아가시는 자연사 하십니다. 자연사.
1: 자연사를 하셨군요.
0: 자연사 하십니다.
1: 다행입니다.
0: 그러면 핵심이 3명이 빠졌으니
1: 네.
0: 전국공신들이 아 그래도 힘이 세죠. 그럼에도 어쨌든 핵심이 3명이 빠졌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요 친구들 한번 누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성종이잖아요. 성종 때 그래 사림이라고 불렸던 친구들 있잖아요. 요 사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선 왕조가 시작됐을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나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1: 아, 그렇지.
0: 이씨왕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지역에서 내가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학교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 생활 하시던 분들 요런 분들이 1차로 한 명 있고요. 두 번째가 세조 때 한 번. 세조가 한 번 또 싹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이번 영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
1: 예.
0: 요때 또 한 번 싹 쓸려나가면서 나는 세조라는 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이런 나라 모시지 않겠어. 이씨왕 모시지 않겠어. 라고 해서 또 2차로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항맥을 통해서 쫙 내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훈구랑 사림을 약간 항상 대척점으로 놓고 그리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 훈구는 계파는 있는데 이 계파가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왕과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콩고물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혼맥이랑 연결돼가지고 계파를 형성하는 사람들. 뭐 혼맥을 그 밑에 자기 제자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파는 있지만 이어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림은 이어져요.
1: 아하.
0: 위에서부터 뭐 종몽주,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 막 이렇게 이어지는 항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항맥을 따라서 쫙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 마인드 어떨 것 같습니까?
1: 아 꼿꼿할 것 같다.
0: 꼿꼿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약간 신념과 이념으로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은 한번 그 연산군 때도 한번 싹 밀려나가잖아요. 사화로. 그러면서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

0: 했는데 조강조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대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아버지한테 이 동네 조강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조강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누가 오냐면 김갱필이라고
1: 예.
0: 굉장히 유명했었던 김종직의 제자예요.
1: 어어.
0: 유명한 살인이에요. 이때 그 연산군 때 여러 사건이랑 엮여가지고 유배를 옵니다. 그런데 조강조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린 나이에 나 아빠 나 김갱필 씨한테 공부 배우고 싶어요.
1: 오.
0: 김갱필한테 배우기 시작합니다.
1: 오호.
0: 이때부터 같이 공부를 배우면서 사실 그 조광조의 집안은 살인 세력의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갱필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조광조가 살인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똑하기도 했거니와 이 사람이 약간 신여명이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1: 예.
0: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과거 시험. 진사시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초시에서 1차 시험 장원급제. 1차 시험을 장원급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 진사, 생원 진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급 관리.
1: 예.
0: 하급 관리로 그냥 평생을 살아도 되고요. 또 다른 선택지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었던 거죠.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약간 중종이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똑똑하거든요. 이때가 29살이에요. 29살이면 조선시대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른 나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이 좀 총명함이 느껴졌었던 모양이에요. 총명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그 성균관에 왕이 놀러 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성균관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가면은 왕이 물어보기도 해요.
1: 예?
0: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1: 어, 야.
0: 대답도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처음엔 중종이 조광조 이 친구 괜찮으니까 내가 됐다 쓸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절대 안 된다.
1: 오.
0: 왜 그랬을까요?
1: 왜 그랬지?
0: 너무 뛰어난 친구라 그런 식으로 데리고 가면 낮은 직급밖에 못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쓰는 칼이 아니다. 시험 제대로 치게 해서 아예 정식으로 데리고 그리고 이 친구 시험 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친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성균관이랑 이 조정 내에서 이 사람은 이미 이름값이 엄청난 사람.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칩니다.
1: 예.
0: 이때에 대해 조선시대 우리 다 그때 한번 하지 않았나요? 우리 과거 시험.
1: 예.
0: 예. 그럼 한번 우리 여진 작가님 대답해 보시겠어요? 대과의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1: 여진 작가가 중간에 많이 아팠어요.
0: 아.
1: 기억을 살짝 잃었어.
0: 아.
1: 자꾸 뭘 물어보지 말아요.
0: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
1: 아직도 회복 중이니까.
0: 오케이.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식 시험.
1: 예.
0: 식년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왕이 기분 좋을 때 요거 특별시험 오늘 한번 쳐자.
1: 네.
0: 그래가지고 특별로 치는 알성시라는 게 있어요. 이 알성시에 이 조광조가 지원을 합니다.
1: 예.
0: 야, 이 시험 문제 이 알성시의 시험 문제는 왕이 오늘 내가 제일 고민되는 거 물어.
1: 오늘의 이슈.
0: 오늘의 이슈. 올해의 이슈.
1: 올해의 이슈.
0: 올해의 이슈. 이런 건 느낌 물어보면
1: 풀리지 않는 거.
0: 지금 연산군 내가 반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공신 세력들도 자꾸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이 혼란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조광조가 답안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답안지가 요순시대처럼 하시면 됩니다.
1: 요순?
0: 요순시대 옛날에 약간 신화 같은
1: 예.
0: 진짜 왕이 누군지도 몰라.
1: 예.
0: 왕이 너무 잘해서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신하들을 이렇게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2등으로 올립니다.
1: 2등이에요?
0: 원래 누가 봐도 1등이었대요.
1: 정원이 아니고?
0: 근데 이 2등으로 올립니다. 보통은 진짜 왕이 마음에 들면 2등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왜냐면 이게 질투할까봐. 2등으로 올라가요.
1: 예.
0: 2등으로 올라가서 화려하게 정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1: 이렇게 또 정식으로 조광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네.
0: 네, 대단한 사람이죠.
1: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이제 타임이 됐는데 재현 쌤이 직접 문제 내주십니다.
0: 네, 중종은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세력인 이 사람들을 등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력

0: 세력의 중심에 조강조가 있었죠. 그렇다면 유교적 지식을 갖춘 선비들의 집단,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아, 질문. 아, 보기 끝내줍니다. 1번 사림, 2번 하림, 3번 산울림.
1: 아, 거기 멜로디를 넣으면은 저희가 네. 네.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아, 하림 씨 있잖아요, 하림 씨. 네. 자,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닭고기 아니고요.
1: 예.
0: 사람 이름 아닙니다. 밴드도 아니에요.
1: 밴드 아니야.
0: 밴드 아닙니다.
1: 예.
0: 그 사람 고르세요.
1: 아. 진짜 아까운 게 저는 이제 박경림 씨까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1: 아, 이게 좀 아쉽네.
0: 1번 사림, 2번 하림, 3번 박경림.
1: 아, 박경림 괜찮은데.
0: 아, 다시 갑시다.
1: 아니, 뭘 다시가, 뭘 자꾸 다시,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0: 아, 중요한데.
1: 아, 뭘 중요해. 자, 여러분들,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보내주시오.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 4부에서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혹시 제가 신청곡 제가 신청해도 됩니까?
1: 아, 그럼요.
0: 아, 하림 씨의
1: 예.
0: 사랑이 다른 사람을, 그거였어요?
1: 아.
0: 그거 아니었습니까?
1: 거의 비슷했어, 거의 비슷했어.
0: 아, 그래요, 하림 씨. 저 하림 씨 노래 좋아하거든요.
1: 원래는 악뮤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0: 아, 안 돼요, 안 돼요.
1: 안 돼?
0: 예, 보기에 하림이 있는데.
1: 오, 악뮤 씨는 절대 듣기 싫다라는
0: 아,
1: 걸.
0: 아, 절대 듣기 싫다.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그거 아닙니다. 출국, 출국.
1: 아, 출국도 좋지.
0: 아, 출국, 출국?
1: 아, 아니야.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0: 오케이.
1: 예. 아, 하림의 네.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예, 잊혀지네. 예.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준비하는 김에 역사 일주 김지원쌤과 깜짝 퀴즈 일단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부터 해주시죠.
1: 네. 정답. 중종이 새롭게 등용했던 정치 세력. 바로 1번 사림입니다.
0: 사림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종과 조광조의 네.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젊은 꼰대의 탄생입니다.
0: 아 이때는 이제 없는 그 호칭인데 네. 젊은 꼰대
1: 젊은 꼰대라고
0: 할 수 있겠죠.
1: 아 정말 앞에 꼰대 앞에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붙일 수 있을 만큼
0: 아.
1: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한 표현들 모든 것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정말 꼰대입니다.
0: 아 정말
1: 정말 꼰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광조의 마인드. 조광조가 바라보는 중종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엇나가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0: 중종을?
1: 중종이 조광조를.
0: 아 중종이 조광조를.
1: 일단 기본적으로 알성시 때 자기가 시험 문제 냈었던 거
0: 그렇지.
1: 제대로 딱 책문을 제대로
0: 내 마음을 울렸지요.
1: 그럼 이 친구가 있으면 특히나 이렇게 원리 원칙주의자의 꼰대잖아요. 중종 본인이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눌러줄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지.
1: 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광조는 처음부터 그 중종이랑 생각이 너무 달라요.
0: 칼을 중종한테 겨누나?
1: 이 조광조가 바라보는 중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0: 예.
1: 미수가예요.
0: 아 이러면 안 돼.
1: 왜 미수가냐?
0: 섬길 수가 없네요.
1: 왜 미수가냐?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세자 시절을 겪고 서연을 통해 자 종일 어떻게 보면 눈 떠서 눈 감는 그 하루 종일
0: 공부만 해요. 맞아요. 공부만 하잖아.
1: 이거를 세자 시절에 다 겪고

0: 왕이 되면 그때 경험했었던 걸 실전 이제 하는 거죠. 실전을.
1: 아, 그렇네.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0: 실전을 네. 할 때도 똑같아요. 경연이라는 걸 하면서 신하들이랑 여러 번의 어떤 그런 논쟁들 그리고 논쟁에서 눌러야죠.
1: 아, 성리학답다.
0: 성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우리나라 1등 성리학자여야 합니다.
1: 그렇네.
0: 근데 1등 성리학자가 아니야?
1: 아, 그렇네.
0: 지금 그 과거 시험이다라고 하면 33명 뽑거든요. 이 국내 이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 33명이랑 경연을 붙어도 꿀리면 안 돼요.
1: 그렇지.
0: 그러려면 전국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광조가 바라보는 중종. 너 세자 시절에 공부했어?
1: 맞는 말이네.
0: 세자를 겪지도 않았지.
1: 어.
0: 그다음에 너 나이 먹어가지고 왕 됐잖아.
1: 어.
0: 그러면 너는 아직 성리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건 미숙하네.
1: 어.
0: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1: 하하.
0: 그럼 어떻게 하느냐?
1: 예.
0: 경연을 숫자를 늘립니다.
1: 어.
0: 그러니까 그 왕이 교육을 제대로. 근데 그 얘기를 이 조광조는 돌려 하지 않아요.
1: 아.
0: 부족하시잖아요.
1: 앞다말을. 어.
0: 저 임금님.
1: 야.
0: 부족하시잖아요. 서연 어.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1: 어.
0: 경연 그럼 숫자 늘려야죠.
1: 어.
0: 원래 하는 것보다 늘리셔야죠.
1: 어.
0: 성종. 아빠가 성종이었잖아요. 성종이 경연 몇 번 했는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1: 야.
0: 하나 하루에
1: 진짜
0: 이렇게,
1: 이렇게 지금 살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얄밉다.
0: 이렇게 내가 했는데 생각하면. 어, 근데 임금님은 서연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1: 톤을 꼭 아니, 톤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0: 29 젊잖아요.
1: 알았어, 알았어.
0: 서른이니까 만 30세니까.
1: 예.
0: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숫자 이렇게 하면 어, 그러면 그 임금님은 네 번 하세요. 진짜 네 번 합니다. 아침부터 아침 먹으면 와요. 조광조가 온다니까요. 친구들 데리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요. 임금님 경연할 시간입니다. 와요. 그리고 앉아. 그 경연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계속 뭐가 안 됐대. 지역에서 무슨 난리가 났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대. 어, 임금이 부덕해서 저기 소화기에 보면요.
1: 톤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0: 얄미워야 돼.
1: 알았어, 알았어.
0: 왜 그러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약 내려 죽여요, 종종이.
1: 너무 화나서.
0: 너무 화나서. 죽이거든요.
1: 예, 예.
0: 이게 쌓여야 돼. 분노 게이지가.
1: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처음에는 어, 저기 지금 경상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데 그 소화기에 보시면 임금이 부덕하면 그렇다는데 덕을 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매번. 지진이 났어. 실제 있었던 일. 지진이 났는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임금님 지진이 났는데 임금이 부덕하면 지진이 난다고 하는데 덕을 더 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이 얘기를 계속 해. 아침 먹고 간식 먹고
1: 부정적인 얘기를
0: 저녁 먹고
1: 어.
0: 야식 먹고
1: 너 탓이야.
0: 해요.
1: 너 탓이야.
0: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예, 예, 예.
0: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1: 내가 뽑은 앤데.
0: 네.
1: 나한테 계속.
0: 네, 계속.
1: 야.
0: 근데 처음에는 중종이 참아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 너 뭐 읽으라 그랬지? 소학이요, 소학! 소학이, 이게 뭐냐면, 그, 약간, 그 조광조는 소학, 그, 약간 옹호론을 넘어서는 거. 뭐라 그래. 약간, 그 너무 소학에 미친 사람.
1: 어.
0: 근데 소학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 도덕교과서 같은 거.
1: 아.
0: 이게 지금 조선이 이렇게 된 건 소학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돼.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다.
1: 아.
0: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 임금한테 갈 때마다 소학 얘기만.
1: 진짜 와. 쉽지 않았겠다. 임금도 중종도 쉽지 않았겠네.
0: 근데 이랬었던 조광조가 전국적으로 스타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비 신씨 보기상소라는 게 올라옵니다.
1: 네.
0: 이 신씨 부인,
1: 예.
0: 이 부인이 7일 만에 패비가 되거든요.
1: 어.
0: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부인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중종 반정이 연산군을 제끼려고 일어난 반정인데 이 신씨네 집안이 연산군내랑 연결이 돼 있으니 안 되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패비가 됐는데 그 사람의 무슨 죄냐? 이 사람 다시 복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올라온 상소에 대해서 대관들이 이거를 반대를 합니다. 한 번 결정 내렸었던 걸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느냐 하면서 논쟁이 한번 벌어지는데 이 대관들이 쫓겨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조광조가 상소를 다시 올립니다. 대관들의 업무가 반대해야 될 것들 반대하고

0: 할 얘기 하는 거다. 지금 언론을 막으시는 겁니까? 임금님? 그러면 저도 자르시고요. 대관들 다 자르세요. 단체로 우리 해직할 겁니다.
1: 어, 야.
0: 때린 거예요. 이게 지방에서 열심히 그 후학 양성에만 힘썼던 사림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1: 아.
0: 그렇지. 성리학자라면 무릇 저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림이지.
1: 대쪽 같다.
0: 대쪽 같다.
1: 어.
0: 그리고 자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라라.
1: 야.
0: 근데 이때 다른 친구들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어요.
1: 예예. 예.
0: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림들은 여기에 흥분합니다. 저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진짜 사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림들이 우와 해주는 거예요. 조광조.
1: 아.
0: 그런데 이 무렵부터 이미 중종은 아, 좀 너무한데.
1: 아, 좀 많이 갔는데.
0: 많이 갔는데. 라는 걸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쯤에 이 사림들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개혁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아, 다음 키워드인가요?
0: 네, 네 번째 키워드. 조광조의 개혁 정치입니다.
1: 개혁 정치. 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 정치, 어떤 걸 펼치셨어요?
0: 이거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조광조의 개혁 정치 가장 유명한 거 현량과 제도.
1: 어, 현량과. 어, 이거 배운 것 같아.
0: 청거제도인데, 이게 뭐냐. 과거제도를 봐라. 임금님, 저 과거제도 한번 보시겠어요?
1: 점점 더 얄미워지네.
0: 아, 그래요?
1: 네, 혀가 점점 더 짧아.
0: 이때 힘이 받거든요.
1: 어.
0: 뒤에 그냥 사람들이 쫙 올라온 겁니다.
1: 예.
0: 임금님, 지금 과거제도 문제가 많아요. 체계만 파묻혀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애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운영하는 거 나는 반대. 이렇게 일단 1번 얘기합니다.
1: 예.
0: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이 시험 문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한데 실력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청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쭉 하면서 진짜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 제도가 과거 제도가 아니다.
1: 어.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천받아야 된다.
1: 어.
0: 과거 시험 문제만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씨, 이 사람의 어떤 그 진정한 성품 이런 거 못 보지 않나요? 성품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성품을 보고 뽑으십시오. 인간한테 얘기합니다.
1: 어.
0: 실시가 됩니다.
1: 어.
0: 반대가 엄청났어요.
1: 어.
0: 왜냐. 누구 어떤 기준으로
1: 그렇지.
0: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1: 그렇지.
0: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훈구 입장에서는 이거 사림들이 자기네들 사람 추천해가지고
1: 아.
0: 판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1: 아.
0: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 어.
0: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때 청거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림 이때 당시에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림들과 항맥이 닿았었던 사람들입니다.
1: 아하.
0: 이때 올라왔었던 또 그 사림들이 다 조광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1: 아.
0: 이 사람들 얼마나 또 얼마나 꼿꼿하겠습니까?
1: 그런데
0: 요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 어, 뭐요?
0: 그게 뭐냐면 전국공신들을 전수조사하자 그럽니다.
1: 전수조사?
0: 이게 뭐냐? 전국공신들, 그러니까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됐잖아요.
1: 예.
0: 근데 중종반정을 할 때 도와줬었던 사람들한테 전국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훈장을 줘. 훈장.
1: 어.
0: 공신이 되면 땅도 받고요, 노비도 받고요.
1: 아이고야.
0: 받아가는 게 엄청나요.
1: 예.
0: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2가 가짜더라.
1: 어.
0: 중종반정 당일에 서울에도 없었다. 자기가 조사를 해봤다. 공신들이 이거 싹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 전수 조사해서 노비 받아간 거 다 뺐고. 땅 받아가고 또 뺏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신들 입장에서 아 내가 그때 서울에는 없었는데 마음으로 응원했고 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럴 수 있지.
0: 마음으로 응원했고
1: 아 있을 수 있지.
0: 지역에서 나는 뒤에서 힘을 실어줬고
1: 그렇지 그렇지.
0: 아 그다음에 나 연수한군 싫어했어요. 아 나 지금 임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들이 특히나 이제 훈구, 공신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신 또 책봉할 때 옆에서 다 됐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중종 입장에서도 어떻게 느껴지냐. 나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을 조사를 하라고?
1: 어.
0: 그럼 나를 왕으로 믿어줬었던 사람들한테 칼을 꽂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 칼을 꽂는 건가?
1: 어.
0: 그니까 내가 왕이 된 게 너는 마음에 안 드니?
1: 어.
0: 쌓여 있었잖아요.
1: 그렇지.

0: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영모 같은데? 예.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어머, 하면서 어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 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아. 네, 마지막 키워드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일을 벌어지기 전에 네. 호흡 한번 가다듬어야죠.
0: 아, 그렇죠.
1: 환희 씨의 노래 들을 건데 이건 괜찮을까요?
0: 환희 씨 노래. 제목까지 듣고 제가 판단할게요.
1: 알겠습니다. 바람이 되어서라도 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무슨 의미지?
1: 7057번님.
0: 아, 들어야 해야지.
1: 0806번님.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0: 아, 너무 좋죠. 환희의 설인 노래입니다.
1: 내가 볼 때는 네. 민영 PD가 사약을 끓이고 있어요.
0: 아, 지금요?
1: 네, 좀 많이 얄미워가지고 사약을 끓이고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렇습니까?
1: 환희의 바람이 되어서라도 듣고 와서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갑니다.
2: 아무리 가려도 좋아하는 이 어딘가에

0: 환희 바람이 되어서라도 아,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이제 가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기 전에 꼭 예. 해달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0: 뭐예요, 뭐?
1: 조광조는요, 꽃미남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냥 꽃미남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기록 중에 사람을 기록한 기록들 중에 왜 용모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는 적이 거의 없는데
0: 아, 그치.
1: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에도 그때 잘생겼다고 말씀드렸었죠.
0: 예예.
1: 조광조는 어느 정도냐? 너무 너무 잘생겨서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시기에는 그때 그럴 때니까 남성답게 생기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했을 정도로
0: 아름답게 생겼구나.
1: 용모 얼굴이 하얗고 꽃같이 생겼대요. 근데 아 이 얘기하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키도 크답니다.
0: 아유야
1: 아이돌이 아이돌.
0: 이 부분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아마도 꽤 많은 청취자분들이 더 귀 기울여서 조광조에 대해서 궁금했을 텐데.
1: 근데 이 풍채와 이 용모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비 오는데요 임금님.
0: 아니 그 말투 그렇게 안 했잖아요.
1: 전하. 그래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중종이 혹시
0: 아
1: 조광조가 너무 잘생겨서
0: 아 미모가 1등이었다.
1: 미모가

0: 2등. 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용모 쪽으로는
1: 그래.
0: 아마 조선에 이 정도로 용모 칭찬이 화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면전에서 나쁜 소리를 해도 네. 얼굴을 보면 용서가 된다.
0: 네. 분명히 목소리
1: 그런 인생을 거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직언을 하기 시작한
0: 거예요.
1: 왜냐하면 사람들 날 보면 그렇게 맞아. 미워하지 않았거든.
0: 네.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1: 그렇지. 아 이제 이해가 다 되네.
0: 근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거든 진짜.
1: 그렇죠.
0: 목소리는 깼을 거 보면 전하 덕이 너무 업주제요.
1: 아니야 업주제요까지는
0: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1: 아 아직 안 갔군요.
0: 예 우리. 마지막 키워드 못다 핀 개혁의 열망 김효사화입니다.
1: 김효사화로 몰락을 하게 되죠.
0: 네, 아 이게 이제 뭐냐 위훈 삭제 아까 얘기했었던 전국 공신들 싹 한번 조사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경연 하루에 네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1: 예.
0: 이때 마다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새벽 1시에도 와요.
1: 아니 예. 소학을 그렇게 예. 중시 여겼던 예. 사람이 예. 때와 장소
0: 예.
1: 해야 될 때를 모르네.
0: 예. 새벽 1시에 와서 오라고.
1: 임금을 섬기는 법은 잘 몰랐나 보네.
0: 네. 아. 근데 진짜 중종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 대화입니다. 또 조광조 편을 들어줘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알았어. 네 생각이 뭔지 알았으니까 일단 돌아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1: 예.
0: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훈구 몇 명을 불러요. 여기에 쌓인 게 많은 조광조한테 쌓인 게 많은 몇 명을 불러요. 원래 임금은 그렇습니다.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분위기를 흘려요. 야, 조광조 좀 너무하지 않냐?
1: 야.
0: 슥 한번.
1: 아, 흘려.
0: 엉덩이, 방귀 낄 때 엉덩이 살짝 드는 것처럼.
1: 어, 예, 예.
0: 싹 하고 엉덩이를 들어요.
1: 어.
0: 싹 하면서 치익 소리가 나는 거죠. 어.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요. 딱 훈구 애들이 맡거든요.
1: 다 알지요.
0: 아, 구린내가 진동을 하거든. 그러면 뭐라고 할. 죽이라는 말이구나.
1: 아.
0: 이거 치라는 말이구나.
1: 예, 예.
0: 조광조가 지금 붕당을 만들어서 역심을 품은 것 같다.
1: 아.
0: 이거 잡아야 된다.
1: 그렇지.
0: 싹 냄새 맡자마자 얘기를 하고 중종이 그날 얘기합니다. 잡아라.
1: 아.
0: 그리고 죽이라 그래요.
1: 어머.
0: 죽이라고 하면 너무 놀래서 영의정이 뛰어와요. 죽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랬던 바가 아니다. 죽이는 것까지는 유배. 유배를 결국 보냅니다.
1: 예.
0: 지금 화순, 전라도 화순, 멀리도 갔어요. 화순으로 갔는데 중종이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가고 나서도 계속 죽이라 그래요.
1: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야.
0: 생각할수록
1: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다 열받았던 거야. 이 말했던 게
0: 얼굴을 안 보이는데 귀에 목소리만 맴돌아. 짜다.
1: 아니 그 목소리는 여러분, 목소리는 허구입니다. 이건 이제 재원 아, 쌤의
0: 허구.
1: 의견이에요.
0: 네, 허구예요. 그게 돌아. 그래서 결국은 사약을 내립니다.
1: 사약을 내리는 거야.
0: 근데 조광조가 눈치가 진짜 없어요. 사약이 오는 날, 아, 잡혀가는 날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나 아닌데?
1: 그럴
0: 나
1: 리가
0: 어제도
1: 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0: 어제 밤에도 나 왔다 갔어요. 임금님이랑 만나서 얘기한 나 아닌데?
1: 어젯밤에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다.
0: 네, 그렇게 얘기했겠죠.
1: 네.
0: 그래서 유배 있는 동안에도 계속 글을 남겨요.
1: 그럴 리가 없습니다.
0: 이게 아닌데? 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글을 남겨.
1: 학습이 부족하신 것 네. 같은데.
0: 소학 다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런데 사약이 내려오잖아요.
1: 예.
0: 내려왔을 때 처음에 자, 어명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1: 다시 불렀구나.
0: 부르는구나.
1: 다시 부르는구나.
0: 근데 사약이야.
1: 아.
0: 안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중간에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하겠다고. 계속 그러 아니다. 근데 결국은 설득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네.
0: 사약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죽을 사자 아닙니다. 하살 사자.
1: 예.
0: 요거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안 죽는 사람이 있어.
0: 잘 받아, 몸에.
1: 그러니까 몸에 받는 사람이 있어. 원래 위험해야 되는데.
0: 몸에
1: 사람이 있어.
0: 조광조가 잘 받았어.
1: 잘 받았어.
0: 그것도 얄밉다. 마셨는데 이거 봐. 이거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 나 몸에 너무 잘 받잖아.
1: 아.
0: 땀이 나. 땀이 나서 몸에 열을 빼주네. 야 이거 봐라. 역시 임금님.
1: 진짜 약이었어.
0: 우리 임금님 나한테 약을 내리셨구나. 오케이 가자. 다시 수업 가자. 아니에요. 사약이.

0: 사야 초조해지기 시작해. 사약을 내리러 온 친구는 초조해지기 시작해.
1: 그래, 그래.
0: 죽어야 되는데
1: 일을 못 봐.
0: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초조해하는 걸 또 보고 눈치를 챕니다. 오케이 그럼 좀만 기다려라. 내가 더 먹어볼게. 더 먹어요. 계속 먹어. 배 터져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을 마셔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 그것도 괴롭다.
0: 물론 이 김효사화로 중종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죽기는 합니다만,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은 항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사림이 결국은 그 선조 때가 되면은 전국을 장악을 하잖아요. 결국은 다 조강조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조강조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를 시키고요. 다시 조선을 대표하는 그 성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시 올립니다.
1: 예.
0: 사약 받았었던 곳부터 해가지고 조강조가 지나쳤었던 모든 곳에 다 그 이 사람을 기리는 것들을 또 새기기도 하고 결국은 조선 사림의 아이콘 같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김재현 쌤과 중종과 조광조의 역사 함께했습니다. 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0: 아, 조광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아, 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노래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예,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꼭 봬요.
0: 아, 그 해복부터 해야지.
1: 해야죠. 네. 여러분, 해복 굿데이!
16: Good.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8: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은데요. 1. 설거지통을 비운다. 2.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내다 놓는다. 3. 샤워를 하거나 못해도 양치는 한다. 4. 먹고 싶은 음식을 차린다. 5. 맛있게 먹으면서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 자도 좋다. 4, 5번은 뭐 자신 있는데 1, 2, 3을 언제 할까 고민하게 되는 7월 11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